네, 오늘 첫 곡 White Snake Here I Go Again. 진짜 락 밴드 중에서 사실 차트에서 막 엄청 성공하고 그런 밴드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밴드는 데이빗 커버데일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락 싱어가 프론트맨으로 이 곡 엄청 히트했었죠. 나는 절로 얘기를 드렸더니 속세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오롯이 그 사람만을 보게 돼서 성사율이 높은가요? 궁금해서 가보고 싶네요. 근데 유부녀는 근처도 가면 안 되겠죠? 아휴, 얼씬도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뭐 돌싱? 뭐 나는 솔로도 돌싱 특집 하는데 나는 절로도 한 번의 인연에 상처를 받은 중생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나는 절로 돌싱 특집. 8462님은 난 이상하게 교회 오빠보다 절 오빠가 좋아요. 절 오빠. 예.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7772님. 나는 절로에서는요, 의상도 다 똑같이 생활 한복, 이렇게 사찰 의상을 입는데요. 그러니 더 내면을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말 되네. 나는 솔로는 일단, 딱 등장 때부터 레이더가 딱 작동을 하잖아요. 네, 분석기가. 무슨 차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내린다. 네, 그게 굉장히 그 또 시청률 포인트 중에 하나로. 12쌍 중에 8쌍이 커플이 됐대요. 안 된 내 쌍은 어쩔? 그러니까. 또 이게 성사율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된 분들이 더 안쓰럽기도 하고요. 참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하긴 나는 솔로도 잘 될 때는 뭐 6커플 중에 4커플, 5커플 될 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아니 뭐 많이 본 건 아니고요. 제 방을 어마무시하게 하거든요. 자, 오오둘둘님의 얘기였고.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3,

0: 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따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이고
10: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9: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1: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9: 좋다!
10: 두루누리라고?
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The Verve라고 하는 영국 밴드의 Bitter Sweet Symphony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예요, 정재윤님. 우중충한 날은 브릿팝 감성이죠, 김지연님. 환호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아무튼 내막까지는 Verve는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그 샘플링했던 롤링스톤즈의 곡이 클리어링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안 내는 이만 못한 파산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제목이 쓰면서 달콤한 명성은 얻었는데 써요. 자, 계속 그 나는 절로에서

남편을 만나신 분이 2523님 제가 월정사 템플스테이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친구랑 같이 원래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 회사에 일이 생기면서 제가 갑자기 템플스테이를 갔거든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염주 만들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하라는 108배나 안 하고 근데요 저희 둘 다 무교예요. 맞아요. 그 뭐 나는 절로가 굳이 불교 신자분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많이 열려 있으니까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그죠? 만약에 친구와 일본 여행을 갔었어. 그러면 지금의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침 가족들 혹시 지금 결혼 생활 중인 분들 현재 배우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집니다. 얘기해주고 싶은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미니 문자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여기도 열려 있으니까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그 어제 3, 4부 거의 뭐 단어 3개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곡들 때 많은 곡들이 왔는데 신청곡으로 마이클 부블레하고 넬리 폴타도가 함께 했던 Cuando, Cuando, Cuando 예, 이 노래 들어야죠. 어제 2444님과 5197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던 노래인데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원곡은 60 아마 한 2, 3년도 그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 우승을 차지했던 곡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뭐 캐나다 사람, 그 영어권 사람이라 원래는 꽌도에 가까운데 콴도 큐 발음 확실하게 해주시는 우리 두 분, 마이클 부블레, 넬리 펄타도의 콴도 콴도 콴도였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다들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문자 뭐 미니 엄청 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9422님 간단하게 45년 전에 나이트요. 와, 45년 전이면 진짜 와. 6566님은 태릉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타다가 만났죠. 제가 넘어졌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일으켜 주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2년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 반주하고 있었는데 친구 교회 따라왔던 분이 남편이 되었어요. 4023님. 저는 일하다 만났는데요. 제가 현장 관리자였고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그때는 경상도 양산 거기로 파견 가서 좀 지루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남편 만나고 파견 생활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0726님. 결과적으로 따지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글로 파견을 간 거네요. 참, 인연이 이렇게 정말 그죠? 그러니까 짝은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2454님, 회사 교육받는다고 삼성동 그 코엑땡 교육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김해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에서 김해로 시집 온지 벌써 6년이 넘었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분한분또 있네. 5749님. 은근 제 친구도 나이트에서 만난 예, 커플이 꽤 있어요. 한두명 생각나는데. 자, 틈틈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

0: 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경찰이 7월, 8월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최근 약물운전 범죄도 많아져서 특별 단속과 집중수사를 추진하게 됐다는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래요. 자, 술집이 밀접한 번화가 골목 주변도 대상이 되겠죠. 근데 뭐 단속을 꼭 해서가 아니라 이젠 정말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노인 빈곤과 돌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어르신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젊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포인트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돌봄 서비스로 돌려받는 돌봄 저축이에요. 100포인트 이상 모은 65세 이상 봉사자는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가활동 보조, 가사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현재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결국 미래에 자신을 돌보는 자산이 되겠네요.

자, 그나저나 아침 가족들은 이번 여름 피서 계획 다들 세워 넘으셨나요? 예. 지금 해수욕장 벌써 개장한 곳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요. 6월 20일 인천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과 왕산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서 협재 해수욕장과 이호태우 해수욕장을 포함한 제주도의 12개 해수욕장이 6월 24일에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부산도 6월 26일에 해운대 또 송정 해수욕장부터 개장을 했고 잇따라 속초 해수욕장과 경포 해수욕장, 또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은 내일부터 개장을 한다니까 아무튼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않은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다고 하니까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가야 좀 더 안

안전하겠죠? 무쪼록 즐겁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자, 동해안은 경포, 남해안은 해운대, 서해안은 이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 보령에 위치했고요. 매년 머드 축제가 열리는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의 이름은 무엇일까? 네. 자,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답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어요. 자,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치약 세트 준비하고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디가 노래합니다. 대충 입고 나와.

힌트송이 대충 입고 나와 우디였는데요. 대충적으로다가 대천이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요. 5401님. 제 고양이가 고향이 대천이에요. 어릴 때 맨날 가서 3대 해수욕장인지도 몰랐네요. 동네 사람들끼리 소소하게 머드 축제 이렇게 커진 게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막상 서울 사는 사람들이 서울 관광 명소 잘 못 가는 거하고

아니, 그 가셨잖아요. 자, 5401님께 저희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대천 해수욕장 맞나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제사 음식 준비하고 있어서 심란해요. 아휴, 더운데. 제사 음식. 자, 0446님 외에도요. 1004번. 와, 번호가 프리미엄 주고 사셨나요? 1183 권애진 이한성님. 네, 이렇게 소소하지만 치약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뭐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뭐 여러 곳 뭐 이렇게 피서도 가고 했지만, 아무튼 싱글이었던 시절 다 합해서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가족 피서라는 걸 가봤는데 그게 대천이었거든요. 2박 3일인가여서 3학년 때인가, 그래서 엄청 부푼 꿈을 꾸고 갔는데 첫날 빼고 다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물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 뭐 그네 타는 거 하다가 멀미가 나가지고 한참 토하고, 아, 내 인생에 피서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예, 대천 잊지 못할 해수욕장이라는 얘기를 TMI로 드렸습니다. 자, 폴킴과 빅나티가 함께하는 노래 한강에서.

김현아님이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제목을 까먹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7506님께 감사하시면 되겠어요. 신청곡 우효 민들레였습니다. 지금 손잡을까요? 라는 가사와 어울리는 아침 가족들 배우자 어디서 만났나?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에서 만났거든요. 스님이 되려 했다는 사람이 소개팅 사이트에 가입을 왜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채팅에 그렇게 적극적일 일? 아니, 함께 사는

근데 아직 그런 거안 물어보셨어요? 9134님?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인연이 안 생기면 나는 절로 간다 뭐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강원도 부대요.

0: 지금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강원도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진짜 그렇게 보면 이 수많은 그런 장애들을 이겨낸 그런 인연이잖아요. 새삼 그 커플들 동반자와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788님, 저는 대학 졸업 앨범 맨 뒤쪽 집주소 연락처가 있던 시절. 맞아요. 그때 그런 게 있었죠.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집으로 전화가 와서 강의 시간에 저를 봤다면서 제가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뒤로 2년 연애했고요. 지금 결혼 25년 차입니다. 오, 은혼식이. 6788님. 네. 정말 이상형을, 야, 그 집주소 안 나와 있었으면 그대로 그냥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응원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이.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0230님은 시각장애인 음성책자 녹음 봉사 갔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올해 결혼 20주년인데 여전히 저희 부부는 함께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야, 진짜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인연을 만나시고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 인연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쵸?

자, 뭐 원해서 솔로로 있는 분들까지 뭐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더워도. 자우림의 노래 02092님이 신청하셨는데요. 헤이 헤이 헤이 이것도 세 글자네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0: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어제 사실상 전국적으로 장마가 이제 선포됐죠. 근데 결국 서울도 새벽에 비가 좀 내렸어요. 지금은 상암동은 좀 꾸물꾸물한 상태고, 아까 사연들 볼 때 또 남쪽은 계속 비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블론드 레드 헤드라는, 아까 벌브 노래 들려드렸을 때 비 오는 날은 브리팝이죠 하셨는데, 뭐 브리팝도 좋지만 이런 약간 뭐 메이저한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지만 또 이런 자신들만의 개성이 아주 대단히 짙은 밴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형제인데 둘은 쌍둥이고요. 일본인 출신 여성 뮤지션이 보컬을 맡고 있어요. 블론드 레드헤드라는 팀의 슬로건,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네. 뒤로 갈수록 실험적으로 마치 의식의 흐름대로 리듬을 연주하는 듯한 김미란님, 드럼 사운드가 귀에 꽉 박힙니다. 회색빛 하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론드 레드헤드의 슬로건이라는 곡이 생각나서 같이 들었고요.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죄송합니다.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르즈하보해, 가마치통닭과 함께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그레이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네, 브랜퍼드 마샬리스의 색소폰 연주 여운이 길게 이어지네요. 0716, 5504님 등등이 그동안 신청하셨던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들었고요. 역시 흐린 날에도 스팅 아저씨 종 멋지다라고 정재윤님. 아, 그리고 그 오늘 저칼로리 퀴즈 참여하셨거나 지금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단문자로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받으셨죠? 예, 역대급으로 쉽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궁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샵 80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초성 힌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문자로만 하기 때문에 그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네, 미니 게시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왜냐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거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 이 초성의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10분께 닭고기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고요. 한 분께는 키읔 선물 3종 세트예요. 커피와 수제 쿠키, 선크림 세트, 스킨 케어 세트, 이렇게 키읔 3종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아침 걷기 운동 중인데 공원이 너무 자연 친화적이네요. 오리랑 지금 같이 걷고 있어요. 분당 중앙공원에. 아유, 야, 오리들이, 오리도 참 그 색깔이 다양하군요. 네, 머리가 하얀 애들만 생각했다가 요 아이들은 머리가 검은색이고 가슴이 하얀 회색.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노래를 이어드려야 되는데, 네, 애니아의 노래. 야, 이것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캐리비안 블루입니다.

박시아님이 갑자기 이렇게 취향을 저격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네, 이런 곡은 들려드릴 때 조금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혹시 물론 뭐 너무 멋진 곡이지만 취향에 따라서 좀 너무 딥한가? 근데 저는 하나 믿는 게 인간의 본능 중에 우리가 들으면 뭔가 이렇게 취하게 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Massive Attack, Teardrop이라는 노래는 정말 저도 꽤 오랜 시간 음악 프로듀서로 살아가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참 정말 사운드와 뭐 자기의 색깔에 집중을 해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경외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래도 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싱글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행이죠. 좀 남의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예 올해도 싱글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따 들어볼게요. 저 혼자 괜찮으면 또 들려드리고 3부 끝곡으로 예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번엔 멜로디에 좀 취해볼까요? 영화 미션을 통해서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에니오 모리콘의 가브리엘스 오보에 준비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저희 4학년 막둥이가 수영 대회에 처음으로 나갔어요. 선수들이 나가는 뭐 그런 대회는 아니고요.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지자체에서 하는 작은 대회였는데 아들이 다니는 센터는 1.4m 깊이에 길이가 25m 레인이 된 레인인데요. 대회가 열리는 곳은 2m 깊이에 50m 레인이었죠. 이건 진짜 선수들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는 2m 수영장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50m를 끝까지 완주한 적도 없어요. 발이 닿지 않는 깊이. 제가 걱정을 하자 아들이 의젓하게, 엄마, 물에 떠서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씩씩하게 나갔는데요. 시합 끝나고 한다는 말이, 어후, 빠져 죽을까봐 꾹 참고 끝까지 갔네. 실은 아들도 꽤나 무서웠나 봐요. 사실 부모는 자식 걱정을 자기만 하는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하지만 자식들도 못지않게 부모 걱정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초등학교 때, 예. 이럴 때는 엄마 기분도 살피고 애교도 부리고, 아무튼 이때의 기억으로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서 혹시나 멀어지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할 때 이런 기억 때문에 부모는 또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초등학교 시절의 그런 모습이 더 가깝게 기억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자, 말 나온 김에 형편되시면 폰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 어릴 때 뭐 동영상 같은 거 좀 여유가 있을 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일 목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며칠 전갓 나온 식빵 얘기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들? 예. 그거 이기는 거 없다고. 네. 근데 그때 요즘 제빵기로 빵을 굽고 있다고 식빵 믹스 말고 재료를 일일이 계량해서 빵을 굽고 계시다는 2444님이 그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던 곡을 오늘 예, 문득 너에게 이어서 들어봤는데 노래 너무 귀엽죠. 리사 오노는 원래는 일본 사람인데 그 브라질에서 아무튼 활동을 하시면서 근데 불어도 이렇게 잘하시나? 아예 보니까 이 앨범은 유명한 프랑스 샹송들을 원어로 그대로 노래를 했는데 과일 샐러드라는 노래 아이들하고 같이 너무 이쁜데요. 샐러드 드 프리. 예. 프리하고 쫄리 쫄리 하던데 쫄리가 무슨 뜻이지? 아 진짜 애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오늘 사연 들으시고 오장현님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가 건강히 잘 커야 해 라고 왜 저타냐 뭐 50m 쫙 하고 2m 나도 못하는데 2m 무서워 발한 다음엔 일단 우리 집에서 저만 못 듭니다. 내 식구 다 물에 빠지면 아마 저만 꼬로로로 아 좀 떴는데 근데 배영으로 하면은 뜨긴 떠요. 예. 하긴 뭐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수영장 간 게 중학교 1학년 때고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 때 가본 게 처음이라 오 나 수영 좀 하네 했었는데 신혼여행 때의 실력이 20몇 년 동안 안 늘고 있어요. 아직도 수영하면서 숨 쉬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사춘기 딸이 신경질 낼 때마다 어릴 때 얘가 개다리 춤 영상 보면서 화를 삭혀요. 그쵸? 애들은 어렸을 때 평생 귀여운 짓 다 한다고 하잖아요. 7388님. 저도 가끔 우리 애들 어릴 적 사진 보면 혼자 웃음이 납니다. 언제 이렇게

같지? 아, 근데 장성하셨네요. 큰아들 31살, 둘째 딸 22살. 예, 가끔 그 이호선 교수님, 상담가님, 우리 자식들도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아이고, 참. 그만큼 애쓰셨다는 얘기죠. 네, 이수키님도. 자, 이어서 경서 3074님의 신청곡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네. 4104님 또 박연주님이 신청하셨던 10cm 권정열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2159님이 저 어떤 축제인가 가서 10cm의 콘서트란 노래 듣고 반해버렸거든요. 어머 혹시 이거 결혼하자는 얘긴가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이미 권정열 씨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아, 가사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들으시는구나. 어우, 그 유명한 커플이죠. 옥상 달빛, 예, 윤주 씨랑 벌써 한 10년 정도, 예, 원래 남의 집 애는 빨리 크고, 그렇더라고요. 자, 자녀분들 얘기를 또 했더니 부모님들 사연이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인쇄도 제대로 안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중학교 2학년 딸한테 섭섭해진 남편이 딸이 5살 때잠옷 차림으로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 싫어 이 한 영상을 자꾸 돌려보더니 이땐 참나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짠할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영상 중2 딸 앞에서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예. 네. 난리 나 아주 진짜 불에 불쏘시개를 들이미는 거예요. 걔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라니까. 아 내가 뭔 생각으로 아빠랑 결혼한다 그랬지? 미쳤어? 막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가. 예. 아 지우지는 말고 그냥 혼자만 보는 걸로. 그거 왜 지워?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 저도 뭐 아.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1278님, 저 지금 영천 거여 초등학교로 학부모 특강 가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1명이거든요. 와. 학부모님 네 분이 특강을 오신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아, 배꼽이 배보다 더클 지경이라고. 맞네. 네. 박효정님, 방학으로 집에 온 대학교 1학년 아들. 어젯밤 친구하고 한 잔을 했는지 얘가 주사하는 걸 처음 봤어요. 실실 웃으면서 궁시렁궁시렁 귀여운데 이따 깨면은 거기서 더는 가지 마라고 해야겠어요.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계좌 비번까지 알려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저께 술값 혼자 계산하고 온거 아니야? 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안 쓰던 서랍을 열었더니 오래된 적립식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잔액보다 아무튼 그 시절의 제 꿈이 더 반가웠습니다. 이야, 그죠. 오래된 책상 오죽하면 이적 씨가 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낡은 책상 서랍 속의 바다. 일단 책상이 좀 커야 되겠네.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 기름이 없어서 부랴부랴 주유소에 왔습니다. 아, 퇴근할 때 좀 여유 있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알죠. 저도 맨날 그래서 나갈 때. 아 그리고 강남에 주차장들이 아 주차장이래 주유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 자 오늘 끝곡은요. 배우라고 해야 되죠 이제 예, 모델이자 배우이자 어머니이자 아무튼. 장윤주 씨 맞아요 노래도 곡도 쓰고 그죠? 장윤주 씨의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만 에너지 있게 버텨내면 주말권인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날은 좀 덥고 습하고 그렇지만 지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도 아 노래 제목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붙인 편지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우주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호기심만을 쫓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학자의 호기심이 찾아낸 지식은 이타적인 공학자들에 의해서 발명품으로 완성되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죠. 영원히 쓸모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쓸모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첫 곡. 아, 그러니까 리메이크 아니 커버의 왕자죠. 예, 마이클 부블레.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그 저음으로 이렇게 불른 그 베리 와이트의 그 원곡하고는 조금 좀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것입니다. 너무너무 다정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고백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러니까 언젠가 챙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웃어야 할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 소중한 사람은 늘 가까이에 있어서 소중함을 잊기가 쉬운데 오늘은 당연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상암동은 아직 그 아침에 비는 안 오고 있는

0: 있는데 잔뜩 흐려 있어요. 아마 하루 종일 그냥 흐림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비가 올 확률이 한 60% 정도쯤 된다고. 60%면 어지간하면 한번 오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지금 비가 오는 것도 있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주도 쪽에는 뭐 장마비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 계신 분들 소식 전해 주시고요. 부산 쪽은 어떤가요? 이 남부지방도 서서히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울은 비가 올 가능성 60%고요. 오늘 맛있는 점심 먹을 가능성, 오늘 일이 잘 풀릴 가능성, 또 오늘 퇴근을 빨리 할 가능성, 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악들이 진짜 좋은 곡들인데 살짝 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DJ는 오늘 말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즐길 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5: 토익은 해커스.
1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7: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7: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7: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9: 제주항공
20: 찜
21: 지긋지긋 무조맨
22: 티 어실 원샷.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김형섭 씨. 문세영 님은 언제부터 아카펠라에 진심이셨던 걸까? 제가 아카펠라 너무 사랑하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펑키한 음악, 보사노바, 아카펠라 이런 곡도 참 좋아하죠. 물론 재즈도 좋아하지만 너무 하드한, 좀 어려운 재즈보다는 그냥 그 달콤한 재즈 좀 사랑하죠. 그렇구나. 아카펠라가 그 일주일에 한 두세 곡씩 정도는 선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카펠라 하면은 이문세, 이퀄 되는 거군요. 최희원 씨가 둔둔둔두두두둔 이거 분명히 따라하고 계실 확률 100%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저는 베이스에 그 둔둔둔두두두둔 그 리듬이 너무 좋지 않아요? 상징적이고 귀에 확 박히고. 아, 이 노래도 커버곡이었어요. 원곡은 퀸하고 데이빗 보이의 듀엣곡을 아카펠라로 들은 Under Pressure. 그 핀란드의 아카펠라 팀인 라야

톤의 예, 아카펠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주도는 어젯밤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죠. 지금은 소강 상태라는 소식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임서영 씨가 아들 내외가 제주 한 달살이 하러 갔는데 우비 입고 숲길 걷는 사진을 아침에 보내왔네요. 아 진짜 좋겠다. 제주도에는 숲이 참 많잖아요. 그 숲이 햇살이 쫙 내리쬐을 때의 그 숲도 너무 좋지만 비가 쫙 내려줄 때 그 숲길을 우비 안 입고 그냥 젖으면서 예, 그냥 다 온전하게 비를 맞으면서 건 그다음에 뭐 샤워하면 또는 목욕하면 되니까 비를 그냥 깨끗한 비를 그냥 온전하게 맞는 그 낭만도 있어요. 네, 임서영 씨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고요. 9778님 아저씨 우리 아들이 시험 잘 칠 가능성도 열어놔도 될까요? 네, 여기 부산 해운대는 제 마음처럼 구름이 잔뜩입니다. 참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냐 못 치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좋고 나쁘고 흐리고 맑고 그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 아 언제쯤 이렇게 좀 평안해질 수 있을까? 네? 그런 날이 있기는 있을까요? 자, 네. 그 아드님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위해서라도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 1980년대 후반 그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어느 자리에 모여가지고 플리어 이글리시아스하고 스티비 원더가 그 자리에 딱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하이 스티브 혹시 나한테 잘 맞는 곡 하나 써줄 수 있어요? 하고 플리어 이글리시아스가 스티비 원더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뭐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플리어의 목소리에 잘 어울리는 노래 뭐가 있을까?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하모니카 연주도 직접 하고 심지어 피처링까지 스티비 원더가 직접 했답니다. 두 사람의 명성에 비하면은 아주 빅 히트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 스티비 원더가 진심으로 노래를 만들어줬구나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곡 플리어 이글리셔스와 스티비 원더 1988년도 작품이에요. My Love

0: 나를 숨쉬게 하는 가슴 속의 주인은 바로 그대예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박정현 씨의 음성이 그냥 살살 녹아요. 예,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 You mean everything to me 였습니다. 아, 박민아 씨가 김건모 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신청합니다. 어제 10년 만에 신곡을 내셨는데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어, 그래요? 어제 저녁에 신곡이면 아, 그렇지. 커버곡을 한 곡 발표한 거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 이 노래 2부에서 한번 그 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우리는 과연 어떤 과일을 좋아할까? 사과, 딸기, 뭐 귤, 수박 이런 게 상위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한재 PD는 배를 좋아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막내 작가 박 작가는 멜론? 나는 수박을 좋아하고 우리는 각자 다 각자의 과일을 기다리며 여름을 보내는 중이다. 1935년도 신문에는 과일 먹는 방법이 기사로 실린 적이 있다. 포도는 알이 크면은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알이 작으면 앞니로 깨물어 먹을 것. 딸기는 차숟가락으로 두세 번 나눠 조금씩 잘라 먹을 것. 바나나는 기럭지 방향으로 껍질을 벗겨가며 베어 먹을 것. 아니, 아무리 90년 전이라 해도 과일 먹는 방법을 몰랐을 리는 없고 이게 신문에 실릴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까? 아마 어디 점잖은 모임 같은 데 가서 과일을 대접받을 때 집에서 먹듯이 뭐 과즙을 턱에 줄줄 흘리고 수박씨를 아무데나 후루룩 뱉고 그러지 말고 좀 깔끔하고 고상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닐까?

깔끔하게는 뭐 잘 모르겠지만 과일을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은 나도 하나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과일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나눠 먹으면 된다. 가족하고 같이 먹든 친한 사람들하고 나눠 먹든 아이고 이것 좀 하나 잡숴봐. 응? 입에 자, 아 입에 쭉 넣어봐. 그렇지 맛있지. 하나 더 줄까? 하나 더 먹어 더 먹어. 자 그러면서 함께 즐길 때 훨씬 더 달고 시원해진다. 그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계절의 맛 아닌가?

다프트 펑크 피처링에는 파렐 윌리엄스가 참여를 한 Get Lucky. 그냥 뭐 네, 신나는 곡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나이트클럽 다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 노래가 아 밴드들이 연주를 했다 이런 곡들을 그렇죠? Get Lucky 같은 거 펑키한 연주 나이트클럽 이게 언제적 얘기야? 와 나이트클럽 화려한 조명 예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들고 뛰고 거기에 이제 하얀 백바지 입은 그 밴드 형님들이 여기서 이제 펑키 음악 나오고 실제로 라이브로 연주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화답하면서 춤추고 함성 지르고 했었던 나이트클럽의 문화 예전 요즘은 클럽 문화인데 클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도 요즘 가본 적이 없어서 에?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수박, 복숭아, 귤, 참외 각자 좋아하는 과일들이 너무 다양하네요. 예. 아이고 참 감기 걸려가지고 아플 때는 그때가 엄마가 그때 사주셨다는 깐포도 통조림 그거 기억나세요? 예? 통조림 그거 그립다는 분도 계시네요. 황도 그 저 있잖아요. 통조림, 황도, 백도 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이렇게 병문안 가면 왜 이렇게 황도들을 많이 가지고 갔을까? 그렇지. 그게 그립죠. 아 이상우 씨가 우리 집 맛없는 과일 골라내는 방법. 7살 된 딸이 과일 먹다가 아빠 이거 먹어봐 하고 건네주면 그건 맛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아빠한테 줄 리가 없잖아 애들은. 자기가 계속 먹지. 이거 좀 먹어봐 뭐 이러면 맛이 없다는 거지. 그거 기발한데요. 자 이번에 조금 전에 그 박민아 씨가 그 문자로 신청하신 김건모의 새 음원입니다. 이 앨범을 낸 게 아니고요. 음원 하나를 냈는데 10년 만에 김건모 씨가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곡이라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불렀을까? 어떤 노래를 어떻게 대중들 앞에 이제 조심스럽게 또 새로 선보일까? 참 궁금하던 차에 예, 어젯밤에 나왔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마 노랫말을 좀 듣다 보면 김건모 씨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의 예, 그런 마음?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김건모입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물음에 키 작은 하늘 언저리쯤 가고 있어라고 답해주는 듯한 노래 두 곡이네요 하신 노영식 씨. 그래요.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어진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지금 어디 비 오는 곳에서 들었으면 더 분위기가 좋았을 두 곡. 체구가 크지 않지만 참 노래 잘하는 두 사람. 김건모, 장혜진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저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또 신중하게 선곡을 했는데 지금 비는 다 그친 상태고요. 그리고 그냥 흐리기만 하고 잔뜩 흐리고 분위기 있는 그런 하늘. 키 작은 하늘이네 진짜. 그런 곡 두 곡을

일단 치킨 한 마리를 그쪽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함께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 예, 받는 그런 시간 마련할 예정이에요. 내일도 뭐 생방송 중에 물론 즉석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예,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면 내일 첫 곡 또는 일부에 선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Recast Music. 예. 내일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한 시간 될 듯 싶고요. 지금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샵 8000번. 내일은 꼭 이 노래가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어. 내일 지금 이 분위기로 이 노래가 나가면은 정말 좋겠네. 누구와 함께 듣고 싶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순간에 이 노래를 듣고 싶어. 뭐 짤막한 여러분의 사연 곁들여 주셔도 좋고요. 샵 8000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고요. 미니 메시지로 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노래예요. Rock Trail.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0: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날. 샵 800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서 내일 첫 곡으로 선곡된, 예, 첫 곡으로 선곡이 된 분에게는 노래와 함께 피자. 예? 피자 괜찮아요? 피자. 어쨌든 뭐 뭐가 좋을지 선물 창고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은 여러분의 신청 음악을 첫 곡부터 시작하는 날. 예,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5: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123번님의 사연입니다. 이별한 지 5개월째인데 공감되네요. 이별의 과정, 서운, 이해, 포기, 슬픔, 진짜 이별. 선생님,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알코올 과정이 있죠. 얼큰하게 취해서 밤 한 12시에 자니 요런 거 금물입니다. 바로 후회하니까 취하면 숙면하자. 제안 드리며 정오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목타는 목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장혜진, 윤민수의 술이 문제야. 노래 듣고 오셨고요. 헤어지는 그 이별의

0: 단계, 과정인데 서운, 이해, 포기, 슬픔, 진짜 이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몇 개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처음에 서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회가 들죠. 내가 왜 그때 못해줬지? 그다음에 갑자기 또 그리워요. 그때 그 시절. 바로 어제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리움. 그러다가 또 이해를 또 갑자기 해요. 그래. 나도 나 같은 애 못 만날 것 같아. 어떻게 만났을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노로 와요. 왜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봐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봐봐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포기해요. 그래 이제는 그냥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포기하는 순간 또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바로 잊혀짐. 예, 잊혀질 때가 정말 정말로 진짜 이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맞다. 이러면 정말 예, 깨끗하게 건강하게 잊은 거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1부에서는요 새로운 퀴즈 코너가 또 개설이 됐습니다. 선물 욕심 살포시 내주시기 바라면서 3, 4부에는 이심전심을 꿈꾸지만 늘 엉망진창 예, 우리 무중이 되고 마는 네 마음, 내 마음. 오늘도 2억 정모의 우리 정모 씨. 대결 아닌 대결이죠. 예, 서로 응원하면서 또 대결을 합니다. 묘한 코너죠. 네 마음, 내 마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0: 10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0: 한 전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 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프면 서럽지만 못 맞추면 더 서럽다. 그래서 준비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나 혼자 푼다. 자, 7월을 맞아 뉴 코너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나 혼자 스스로 문제를 푸는 코너인데요. 정답은 한 개고요. 단계별 힌트가 나갑니다. 일단 먼저 제일 어려운 첫 번째 힌트에서 바로 맞춘다 그러면 선착순 한 분께 저희가 또 왕대박소

물이죠. 녹용 홍삼 세트 나가고요. 난이도가 살짝 내려간 두 번째 힌트를 듣고 맞췄다 총 세 분 뽑아가지고 건강유산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퍼드리는 완전한 힌트 시간에서는 총 다섯 분 뽑아가지고 속옷 세트 드립니다. 예. 비지가 거꾸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처음이 큰 선물이니까 폭죽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나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띵동,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좀 거꾸로 갔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나 혼자 푼다. 난이도별 다섯 개짜리.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1969년. 독수리. 달, 눈병. 저는 좀 약간 알 것 같아가지고, 괜히 말했다가, 오도방정 될까봐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별 다섯 개예요. 지금 힌트만 듣고도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나 혼자 푼다잖아요. 그래서 미니 게시판 힌트 NO! 이 코너만큼은 오늘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선미의 보름달 듣고 올게요.

네, 선미의 보름달 듣고 오셨고요. 우리 또 째째한 제작진 정희 선생님들을 너무 얄로 봤어요. 첫 번째 힌트만 듣고도 정답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께는요 녹용 홍삼 세트 나가고요. 그럼 나 혼자 푼다. 아까보다 더 쉬운 난이도 중자, 예, 중 힌트로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69년 7월 이동수단 중 하나인 이것은 고요의 바다에 착륙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 저는 안다니까요. 예예. 예. 앞에서 내드렸던 1969년 독수리, 달, 눈병, 예, 그 연관 지어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저를 정말 예, 또 개똥으로 보시나요? 정말 이건 얄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개똥으로 봤어요. 이걸 모르다뇨. 예,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저의 그 좌우명. 좌우명과 관련된 예 정답입니다. 아, 왜 놀래요? 제가 안다고 그랬는데 설마 뻥인 줄 아셨나요? 예, 개동으로 봤습니다. 정말.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오늘은 또 문자로만 참여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 UP의 바다 듣고 올게요.

네, UP의 바다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세 번 뽑아가지고 건강유산균 보내드립니다. 아직도 근데 난 모르겠다. 혹시 지금 라디오를 켜신 분을 위해서 답어드리는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요. 앞으로라는 동요인데요. 이것이 달에 착륙한 거를 보고 그 영감을 받아서 1970년에 발표한 곡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 그냥 들리는 대로만 적어도 돼요, 선생님들. 예. 앞으로. 예. 거의 내가 다 드렸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근데 이거 호수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문자는 4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김신영이도 지금 입고 있는 속옷 세트가 걸려있다! 되게 다섯 분께 드린다라는 거 강제 보면서 저희 노래는 드렁큰 타이거의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러면 나 혼자 푼다. 정답 발표해봐야죠. 정답은 바로 아폴로 11호였습니다. 우주선 아폴로 11호. 예.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올해로 57주년이 됐고요.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곳이

아래에 위치한 고요의 바다라는 곳이고요. 이 또한 당시 닐 암스트롱이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겠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내드렸던 이 난이도 별 5개짜리 힌트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시는 게 이제 독수리 그리고 눈병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아폴로 11호 이 달 착륙선이 바로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글이라는 콜사인으로 또 불렀다고 하고요. 요즘 같은 이 약간 뭐랄까 면역력 예, 요 약간 유행하는 병이라고 하죠. 그 결막염을 이제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고 하죠. 예. 제가 지금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1969년부터 알았거든요, 사실. 예. 근데 우리 쨔쨔한 제작진이 설마 알겠어? 라고 하는데 제 좌우명. 사람이 노력해서 달에 갔는데 지구 안에서 못할 거 없다. 일단 해보자잖아요. 근데 요것을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저를 떠봐요 자꾸. 그래서 제가 얄로 봤나요 보다 개똥으로 봅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소개해드렸던 동요 앞으로. 약간 잘 들으면 앞으로 앞으로 예, 약간 요 느낌 발음으로 예, 발음으로 아셔라 까지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힌트를 또 듣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저희가 총 5분 뽑아가지고 속옷 세트 보내드리고요. 오늘 나 혼자 푼다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난이도 어떠세요? 예, 업 할까요? 아니면 다운 할까요? 많은 분들이 김신영이 처음에 이거는 업 해야 되는데 라고 예, 약간 자존심 상해 하실 분들도 계시고 난 선물 앞에 자존심 없어 다운 예, 업다운 예, 게시판에 많이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다음 주엔 또 얼마나 또 쨔쨔한 제작진이 또 더 쨔쨔하게 문제를 또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미음미음으로 돌아올게요. 캐모온.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탈락! 아, 미안해요. 탈락! 네, 탈락! 예. 예, 여기에서.
7: 터지지 못하고 더 놀지 못한 미디엄 템포들의 작은 날개짓이 시작된다. 미운 우리 미디엄 줄여서 미우미우. 자, 오늘도 하소연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어.

입니다. 윤정호님, 수능보다 어려운 비트 합격, 특강, 쪽집게 가해 같은 건 없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최경문님, 우리 막내 웨이터죠. 비트 감별 삼수생입니다.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떡볶이는 내 거! 라고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예, 이 두 분 예, 광탈하셨죠. 예, 광속 탈락하셨고요. 자, 비트 재시험 오늘도 들어갑니다. 미움미움! 2648번님, 제목부터 우리과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비트 검사 해주세요. 예, 중간까지 좋아. 컴온! 이 오빠 뭐야? 허! 이 오빠 뭐야? 허! 때도 다가오 차가워. 자, 한 번 더! 이 오빠 뭐야? 기립! 이 오빠 뭐야? 컴온! 나에게 버렸네. 자, 한 번 더 봐. 이 오빠 뭐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딱 이 부분이었어요. 예. 이 부분에서 약간 다운 템포 됐어요. 예. 나나나나나나나나 요거가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여기까지 이렇게 안까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요게 좀 없었다. 좀 아쉽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민지 씨, 신디 비트 감별 신청합니다. 결혼식 때 신랑이 축가로 부른 노래예요. 미스터 팡의 뜨거운 사랑. 제가 미스터 팡을 헌터 팡으로 자꾸 얘기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락. 왜냐면 예, 바로 끊어야 돼요. 왜냐? 앞에 이렇게 짠짠짠짠 그러면 뻥뻥뻥뻥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브라스가 나왔어요. 뚜뚜뚜뚜 이거 나오면은 뭔가 좀 이게 신형 나이트와는 좀 이렇게 예, 맞지 않아요. 예. 뚜뚜뚜뚜 이거 예, 제가 정말 리얼로 백남봉 선생님한테 예. 사사받은 기기. 이거, 예. 어, 오른쪽, 예, 입에 구멍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자, 어, 비트 뒤끝 있는 두 곡 듣고 와야죠.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그리고 미스터 팡의 뜨거운 사랑.

자, 미음 우리 미디움 줄여서 미음. 자, 비트 뒷심이 부족했던 두 곡이죠.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미스터 팡의 뜨거운 사랑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리 9001번님, 저 믹싱 기술 배우려고요. 신디, 3배속이 좋아요, 소스 많은 게 좋아요? 일단 3배속. 예, 배속으로 좀 들어가지고 앞에 중간 초중장에 그 소스가 들어가야 돼요. 예, 문 꽉 닫고 엔딩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비트 합격 노하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비트 명예 전당에 오른 합격송들을 들려드릴게요. 떡볶이 세트 정말 이번 주는 진짜 소찬히 나갔어요. 월, 예, 월.

화 정도는 계속 하나씩은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 노래를 좀 본보기 삼으면 된다. 예,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세영 씨 AI 유료 버전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땡 당이면 이제 AY와는 정말 작별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안성은의 싹 가는! 가봐!

힐트를 안 주잖아요. 당신은 딩동대. 예. 봐봐요. 이게 따라따라단 딴따 여기까지 예 가제트 노래까지 샘플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사실 유료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료로 때려 유료 때려 바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떡볶이 세트 받아가면은 예 완전 세임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 합격서 3200번님 제목부터 와닿는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대기나 잘하세요. 합격 원츄. 이거 응원가예요. 이런 락 놓칠 수 없어. 와.

얼마 좋습니까? 예, 이게 약간 일렉 기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신납니다. 예, 일단 응원과 필이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카는 보내주세요. 우리 박세영 씨가 또 합격 후기로 또 남겨주셨어요. 이 영광을 AI 굿땡 본사에 돌려드립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다 보니까 AI를 더 빡세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돌리세요. 예, 많이 돌리시고 저희가 바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번님이 하나만 더. 신디가 제일 좋아하는 취임새는 뭐예요? 거기에 맞춰 비트 노래 준비할게요. 라고 약간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헛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드랍 더 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드랍 더 비 막 이런 거. 초코바이 초코바이 초코바이 나 초박 초박 초코빵 요 정도로 요 정도는 가줘야 사실은 우리가 어깨춤을 출 수 있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소스 아니에요. 예, 이건 제 입소리다 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예, 요 두 곡을 조금 예 기준점으로 잡아두면 좋지 않을까. 안성훈의 싹 가는 그리고 우리 강남의 되기나 잘하세요 듣고 올게요.

0: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정화의 방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착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미운 우리 미디 움츠려서 미움미움. 아쉽게 떨어진 노래부터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곡들까지 또 다양하게 만나봤고요. 역시 마무리는 우리가 늘 듣던 바로 그 노래, 그 감성으로 또 조신하게 가봐야죠. 요요 덕분에 이제는 더 닮아버린 예 마이 브로, 예 마이 피쥬, 마이 블러드, 허각의 헬로, 예, 요 노래 듣고요. 3부에 정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의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우리 청취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길 꿈꾸는 코너죠. 네 마음 내 마음 정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요, 카라의 똑같은 마음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제주.

0: 이심전심.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호의 주인이 될 것이니
1: 정희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0: 네 마음
1: 내 마음.
0: 이 코너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이역 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네.
0: 사실 지난 주말에 네. 경남 진주에서
1: 예.
0: 밴드 음악 축제에
1: 그렇습니다.
0: 다녀왔는데 네. 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모 씨
1: 네.
0: 예, 화장이 진하고. 네. 개죽을 입고 예 깜짝 놀랐어요.
1: 아니, 개죽은 아니고
0: 예
1: 그냥 까만색인 그냥 면이에요.
0: 면이에요.
1: 예, 면인데 그게 조명을 받으면 좀 반들반들거리니까 예,
0: 가죽인 줄 알고 깜짝 놀랐고 혹시 그 또 밴드 음악 축제에서
1: 네.
0: 그 컴백곡을 미리 좀 스포하셨나요?
1: 어, 곡을 스포했다기보다 저희가
0: 예?
1: 이제 앨범이 나온다.
0: 아.
1: 예, 예,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뭐 예. 공연 정보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예, 그렇게 했죠.
0: 일단 네. 엊그제 네. 6월 30일 네. 이역 정모의 미니 앨범
1: 네.
0: The Many 발매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0: 아, 이 타이틀 제목이 네. You're Mine.
1: 그렇습니다. 예. 넌 내 거.
0: 넌 내 거.
1: 네.
0: 곡 소개 한번 살짝 해보자면
1: 뭐 일단은 저희가 이번 앨범 제목이 더 맨이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좀 남성적인 네, 그 남자 냄새 물씬 나는 곡들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이번에
0: 예.
1: 좀 생각을 했어요.
0: 넌 내 여자니까.
1: 그렇죠. 타이틀곡도 그래서 완전 직설적으로 넌 내 거
0: You're mine
1: 되게 딱 직설적으로 좀 남자답게 고백하는 내용의 노래고요.
0: 테토송.
1: 예, 테토송입니다.
0: 아, 테토송이고.
1: 예, 그래서 뭐 음악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이제 좀 그런지 사운드에 얼터너티브로 앞잡는데 예. 그래서 그 완전 정통 밴드 리얼 밴드의 사운드를 좀 담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미디 소스들을 좀 뺐어요.
0: 뺐구나.
1: 예예. 예. 빼고 이제 좀 그 일명 날소리라고 얘기하죠.
0: 네, 완전 예, 밴드 사운드. 소리.
1: 예. 예, 예. 그래서 또 오히려 좀 더 테토스럽게 예. 들을 수 있는 곡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0: 또 바로 또 다음 주죠.
1: 예, 예.
0: 월요일 7월 6일 네. 이역정모 초대석에서 또 확인 가능하니까요.
1: 아하.
0: 예, 여러분들 많이
1: 감사합니다.
0: 들으시기 바라면서
1: 그렇습니다.
0: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마음.
1: 네 마음.
0: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내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은 정의 SNS에 이제 올려둔 후보가 바로 첫 번째는 비상금, 예, 그리고 졸업 앨범 사진,
1: 네.
0: 전 애인의 흔적, 인터넷 방문 기록. 예, 사실 저는 방송하다가 이제 화장실 급한 것도 네.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1: 그렇죠.
0: 예, 얘기는 하지만 네. 조금 들키기 싫은 것은 하나쯤은 있죠.
1: 뭐죠?
0: 저는
1: 네.
0: 바로 얘기를 했어요. 4번.
1: 네.
0: 인터넷 방문 기록은 예, 왠지 휴대폰을 조금 뭐라 그럴까 예, 좀 들키는 기분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는 압도적으로
1: 네네.
0: 제가 압도적 4번이라고
1: 그러니까요.
0: 얘기를 했고요.
1: 제가 압도적 3번 전 애인의 흔적을 제가 예, 골랐습니다.
0: 혹시 전 애인의 흔적을 본 적 있나요?
1: 제가 상대방에.
0: 상대방에?
1: 있죠.
0: 있어요?
1: 예.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거는 좀 성격이 디테일하지 못한 분들은.
0: 예.
1: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사실은 간직하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0: 깜빡한 거예요.
1: 깜빡한 거예요, 말 그대로.
0: 예, 맞아요.
1: 예.
0: 오.
1: 있죠.
0: 그 약간 기분이 좀 상하고.
1: 아니, 근데 그게.
0: 예.
1: 느낌으로 압니다. 이거를 얘가 일부러 갖고 있는 건지. 진짜 모르고.
0: 예.
1: 뭐 예를 들면 사진첩. 사진첩
0: 예.
1: 정리하다가 보면은 나는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둘씩
0: 있어요.
1: 있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0: 맞아.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0: 근데 저는 예. 사실 들킨 경험도 없고 발견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전 애인이면은 그냥
1: 네.
0: 전이지.
1: 네네.
0: X잖아요. X.
1: 네네.
0: 굳이 뭐. 예. 나만 그냥 잘 지내면 되지 뭐. 예.
1: 근데 사실 그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첩에서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사진
0: 예.
1: 한두 개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기분이 솔직히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0: 전 애인의 네. 그 얼굴을 알고 있어요?
1: 아니죠. 근데 다정하게 이렇게 찍고 있어. 알죠?
0: 투샷.
1: 이거 누가 봐도 애인이잖아.
0: 투샷은 조금.
1: 이거 누가 봐도 애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왜냐면은
0: 예.
1: 일부러 갖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지.
1: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지워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0: 지워라.
1: 이제 기분 나쁠 때가 뭐였냐면
0: 예?
1: SNS를 제가 하니까 팔로잉에 들어가서
0: 예?
1: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전 남친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 거죠.
0: 이름은 이미 누군지 알아요.
1: 검색을 네. 했어.
0: 검색을
1: 팔로잉
0: 했어?
1: 뜨네.
0: 마팔이네.
1: 아직 안 지웠네. 이거 아직 안 끊었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거는 열받아.
0: 이건 열받는다.
1: 그건 열받지.
0: 아니면 이제 비상금. 비상금은
1: 네.
0: 그냥 하루가 무너지죠. 하루가 무너져요.

0: 근데 진짜
1: 예, 예, 가족끼리 살 때는 네네. 예. 조금 털릴 수밖에 없어요. 예,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네. 예. 제가 4남매잖아요. 다 착해요. 예. 다 착한데 그래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일단 용의자를 네. 이제 두 명으로 예. 압축시켜 놓죠.
0: 저는 일단은 비상금을 만들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1: 예전에 있었다고. 예전에 예 경기 좋을 때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예. 저와 정모가 지지한 전혜인의 흔적 네. 그리고 인터넷 방문 기록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을지 제가 압도적 4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참고로 1, 2위가 네. 차이가 딱 6%밖에 오, 안 나와요.
0: 그렇구나. 예,
1: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0: 네. 어, 예. 왠지 우리께 1, 2위를 했을 것 같은데.
1: 분명히 인터넷 예. 방문 기록이 100% 1등 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약간 사적인 거여가지고 예. 자 그렇다면 저희는 시크릿의 별빛 달빛 요 노래 듣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 넘어 만나볼게요.

0: 아, 지금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네.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1번 비상금 뭐니뭐니 해도 머니님께서 네. 보내주셨는데 분명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허락하지 않을 예. 나의 소중한 취미생활에 쓰일 돈 하지만 비상금이 있다면 언제나 당당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1: 하지만 이걸 들키는 순간 배우자의 잔소리에 그동안 모아놨던 비상금이 사라지는 경험까지 으아 싫어요.
0: 하, 이걸 무슨 맨날 신발 밑창에다가 예, 예. 돈 해놓으면은 네. 가끔씩 이제 신발장 요런데 이제 청소하다 보면은 밑창이 도드라지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 번 무조건
1: 네네.
0: 예, 5만 원을 꾸겨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거든요.
1: 네네.
0: 그건 걸려요.
1: 어.
0: 예, 그건 걸리고 네. 그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1: 어, 예, 예. 예, 예. 거기도 넣는구나.
0: 거기 사이에
1: 예, 예.
0: 예, 그 해바라기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두꺼비집.
1: 예, 예, 예.
0: 요거 이렇게 터치 한번 누르면 이렇게 네. 퐁 하고 열리는 게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0: 거기 사이에 예, 제가 20만 원을 예전 수표 있을 때
1: 네네.
0: 예, 수표 있을 때 20만 원을 넣어놨는데 예, 없어졌더라. 예.
1: 아니 근데 사실 저는 혼자 살잖아요.
0: 그러면 좋지.
1: 어, 혼자 사니까 예. 뭐 비상금을 사실 따로 마저까지는 만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없어서
0: 저는 한 30까지는 네. 부모님한테 이제 용돈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1: 네네.
0: 아 이게 뭔가 되게 펜션에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1: 네네.
0: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예, 조금씩 조금씩 예전에 또 그 또 그 거마비라고 예, 이런 게 또 있었다고
1: 예. 예. 예.
0: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받으면 이제 예, 집어넣고 아니면 통장은 예, 예. 볼 수도 있으니까 아. 조심해.
1: 통장 정리 안 하면 되잖아. 넣어놓고 아, 아닌가?
0: 알아요. 비번을 아셔가지고
1: 아, 어, 그건 예. 안 되지.
0: 그건 안 된다까지 예, 또 예. 말씀드리고 버려님이에요.
1: 네.
0: 이번 졸업앨범 사진. 얼마 전 우리 아이가 저의 예전 졸업앨범을 발견하고는 정말 순수하게 어? 엄마 어딨지? 라면서 못 찾더라고요. 졸업사진은 이상하게 유독 촌스럽고 눈도 단추구멍처럼 작게 떠가지고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불태워버리고 싶어요. 라고. 이거는 저는 사실 고등학교 그 졸업 앨범이 그나마 예 그나마 인상이 좋게 나왔어요. 예.
1: 어,
0: 이게 야. 인상이 좋게 나온 거예요.
1: 아니 그 일명 그 머리에 그
0: 봉을
1: 예, 예, 예, 봉을 많이 넣으셨네요.
0: 뭐 남의
1: 예.
0: 반에도 들어가서 사진 찍고 예. 내 반에도 들어가고 예.
1: 네.
0: 아, 이때가 그나마 인상이 좋은 거예요.
1: 그렇군요.
0: 어, 고2 때는
1: 예, 예.
0: 예 어우.
1: 어, 근데 저는 사실은 졸업 앨범이
0: 뭐는 뭐 말해 뭐 합니까?
1: 아, 근데 초등학교 때가
0: 네.
1: 제가 원래 안경을
0: 어, 안경 썼어요.
1: 저 원래 안경 꼈어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는데
0: 네.
1: 이게 돋보기를 그거 큰 거로 쓰는 친구들은 조명 반사 때문에
0: 아.
1: 그 사진 기사님께서
0: 예?
1: 안경을 벗고 그 알 없는 안경을 따로 주세요.
0: 오, 그렇구나.
1: 네, 그런
0: 오.
1: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0: 예?
1: 제가 이제 그 안경을 켰는데 저랑 너무 안 어울리는
0: 예.
1: 안경이었던 거예요.
0: 근데 어릴 때 사진관 안경.
1: 예,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쓰고 찍으니까
0: 예.
1: 정말 저 안 같이 나왔어요. 그 초등학교 졸업 사진은.
0: 아, 진짜 예,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1: 그래서 예. 중고등학교 때 졸업 사진은 뭐 괜찮은데 초등학교 졸업 사진은 저에게는 나름 굴욕이라면 굴욕이다.
0: 저는 초등학교 예, 예. 때 졸업 사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청청.
1: 네. 어.
0: 예예.
1: 아 그때는 청청 때 저도 청청이었어요.
0: 예. 예. 그냥 까불이. 예, 그냥 까불이 그 자체였다. 예, 또 말씀드리고 낙서 금지님.
1: 네. 3번 전 애인의 흔적. 예전에 아내와 연애 시절 여행을 갔는데요.
0: 네?
1: 하필 음식점 벽에 남아있던
0: 아이고.
1: 저와 전 애인 이름 그리고 하트.
0: 아이고.
1: 다행히 제 이름이 흔해서 웃으며 넘겼지만 정말 시컵했네요. 그래서 여행 끝나고 전 애인에게 받은 선물 전부 중고거래했습니다.
0: 그렇죠. 오. 팔아야지.
1: 맞아.
0: 꼭 가는 데를 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0: 예, 단골집.
1: 예, 예. 그러니까 예. 항상 식당 갈 때도 그게 문제야.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제는 암묵적으로
0: 네.
1: 뭐 그러려냐고 다 넘어가야 되는
0: 그치,
1: 거거든요.
0: 그치.
1: 근데 아 여기 내 단골인데 뭐 한번 가자 가면 여기 누구랑 왔었어?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꼭
0: 아.
1: 있어. 단골이라고 하니까.
0: 근데 또 사장님이
1: 예, 예. 예.
0: 또 엄청 반갑게. 아이고 지난번에도 왔더니 이번에 또 왔네. 이러면 처음인데.
1: 누구랑 왔었어?
0: 예, 아이고 회사 사람 예. 이렇게 아. 얘기해야지 뭐. 예.
1: 그러니까요.
0: 중고거래는 바로
1: 예, 예.
0: 거래를 해야 된다. 헤어지자마자 바로
1: 아나바다 해야 됩니다.
0: 아나바다 바로 해야 된다
1: 예,
0: 또 말씀드리고
1: 예. 네.
0: 가슴으로 낳은 아가들 4번 인터넷 방문 기록이요. 22개월 아이 키우는 신디랑 동갑 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덕질하는 게 괜히 부끄러워서 SNS 계정도 따로 팠어요. 온갖 주접을 다 떨어놨는데 이게 공개가 됐다? 상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 같은 분들 분명 많을걸요? 라고. 그렇지. 간혹 이제 저처럼 네. 이렇게 막 피지 짜는 거, 여드름 짜는 거.
1: 네. 예. 아, 그거 좋아하는 분들 꽤 돼요.
0: 그 잉그론

0: 자르는 거, 막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요즘에는 또 귀지를 네. 물로 이제 막 싸가지고 네. 갑자기 뭐가 뿌악 나오는 그런 영상도 많아요.
1: 아, 맞아. 근데 그런 예. 것들이 쾌감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0: 어, 그 쾌감 예, 예, 예. 꽤 있죠. 예. 아, 어때요? 그 정모 씨.
1: 네. 네.
0: 알고리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 네. 공개 가능합니까?
1: 저는 가능해요.
0: 오.
1: 네, 뭐 특별히 뭐, 검색하는 게 잘 예, 없어서.
0: 예. 아 진짜 뭐 있어요 알고리즘?
1: 알고리즘 저 일단 바로 첫 번째 뜬 게
0: 예?
1: 와우 여름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레전드 가수분들을 모셔봤습니다. 하면서
0: 아, 진짜?
1: 예, REF 형님들과 쿨 김성수 형님이 나오신 이제 B급 청문회. 예, 요게 그냥 바로 떠 있고요.
0: 예예.
1: 예. 예, 예. 그리고 그 주식 관련된 예, 로봇 주식 뭐 이런 거 이제 나와 있고요.
0: 예예. 예.
1: 그리고 타로 카드.
0: 아, 잠깐 별 게 다 예. 있네.
1: 타로 카드가 나오네요. 예, 타로 카드가 나오네.
0: 아 그러네.
1: 예, 타로 카드 예. 나오고 그 다음에
0: 저 보세요.
1: 예예. 예.
0: 예. 예.
1: 이천수 선수가
0: 예, 예, 예. 이천수 있고요.
1: 예, 예, 예.
0: 이스타님 있고요.
1: 예, 예.
0: 달순의 라이브 있고요.
1: 저 보세요 여기.
0: 아 예예 예, 있군요.
1: 예, 다 이거 축구는 예. 다 있어요.
0: 예예예. 예, 예, 예, 예. 갑자기 예예예예. 예, 예. 갑자기.
1: 예예예. 예, 예.
0: 저는 뭐 축구 아니면 야구예요.
1: 예예. 예. 저도 예,
0: 축구 야구.
1: 지금 이거 하나 나오네. 민종형님이 나오네요. 이거 왜 나왔지?
0: 락발 좋아하나 보네.
1: 김민종 해서 딱 나왔네.
0: 예, 말씀드리면서
1: 예예.
0: 아 지금 말이죠. 요 네 개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1: 네.
0: 이 후보 밖에 또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1: 그렇습니다. 넌 아들이고 난 엄마야. 님께서 5번 학창시절 내 성적표 아들 공부시킬 때마다 넌 누굴 닮아 그러냐 얘기했는데 아들이 제 성적표 보면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0: 그렇지.
1: 하긴 우리 애가 닮으면 누굴 닮았겠어요.
0: 엄마 아니면 아빠죠.
1: 그렇죠.
0: 예, 저는 뭐 산수 빵점 받아쓰기 빵점
1: 빵점을 받아보셨고
0: 빵점 받아봤고
1: 예, 예.
0: 100점도 받아봤고
1: 저는 예. 8점
0: 8점?
1: 8점 있어요. 8점.
0: 나쁘지 않은데. 어디? 수학?
1: 수학.
0: 아,
1: 고등학교
0: 수학.
1: 때. 고등학교 때. 이제
0: 고등학교 때 수학은 예, 예. 좀 어렵다.
1: 그러니까 예. 저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네. 진로를 음악으로 완전히 정해놓고 이제 공부를 완전히 놔버렸어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 일명 그냥 한 번으로 찍고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0: 하나로 갔구나.
1: 예, 예. 그러다가 예. 그 괜히 하나로만 가도 사실은 8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요. 한 12점 예. 정도 나오는데.
1: 근데 그날따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 중간중간에 괜히.
0: OMR 퀴즈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1: 찍기 감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예, 찍기 신이 온 것처럼 하고 싶어. 딱 했는데 8점 한번 받은 적 있어요.
0: 싹 다 틀리죠.
1: 예, 예. 예. 4점짜리 두 개.
0: 전 무조건 0. 마이너스 1. 1. 셋 중에 하나 나온다.
1: 예, 예.
0: 예, 또 말씀드리면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자, 이제 100% 청취자분들의 투표로 결정된 내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거 정모 씨 발표해 주시죠.
1: 정희 선생님들이 뽑은 내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총 36%의 지지를 받은 예스! 인터넷 방문 기록이 선정됐습니다.
0: 야, 비상금.
1: 야, 비상금이 2위네요.
0: 30%네.
1: 야, 대박.
0: 예.
1: 예, 전에 이내 흔적은 3위를 기록을 했네요.
0: 예,
1: 19%.
0: 조류앨범 사진 15%.
1: 예, 아, 인터넷 예. 방문 기록 사실 중요하죠.
0: 요즘에 그냥 예. 휴대폰 그냥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1: 맞아요.
0: 예, 요거는 예, 조금 예. 예, 우리가 예, 쉬쉬 해주자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요 임정희의 흔적 이 노래 듣고요 4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7: 종알망고 김신영입니다.
8: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7: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9: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10: 자꾸 들어주세요.
11: 공이로 전화가 오면
10: 핑미
7: 고만 뽑아주이소 컴온 예.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니마
12: 네마
7: 정모와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의 속마음을 들춰내는 시간이죠.
12: 그렇습니다.
7: 정모씨 도착한 네. 사연들이 있네요. 예, 네. 소개해주죠.
12: 5859님께서요 돌아온 신디. 저는 신디와 반대로 살을 쭉 뺐습니다. 작년 8월 초 92kg에서 현재 52kg까지 감량을 와. 했는데요. 오로지 운동과 식단으로만 뺐거든요. 와. 50대인 제 자신이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특히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헬스장에서 이

0: 이걸 보고 살을 빼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것은 뭘까요?
1: 이야,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40kg를
0: 진짜 대단하시네요.
1: 감량하셨는데 저는 예. 딱 1년에 44kg였거든요.
0: 진짜 대단합니다.
1: 와,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0: 너무 어렵죠.
1: 예, 우리 인간 승리.
0: 맞아요.
1: 5859번님.
0: 왜냐면 또 5859님이 50대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기초 대사량이 좀 떨어져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1년 동안에 40kg를 아. 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1: 이거 정말 기적이고
0: 예, 예.
1: 정말 다이어트
0: 있죠, 저도.
1: 그래요?
0: 예, 있어요.
1: 잘 안 아니 잘 안 찌는 타입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쫙 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예. 그냥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1: 한 예. 3-4kg 정도
0: 예,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예. 것들을 조금씩 그 이상으로 안 넘어가게끔
1: 예.
0: 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제가 또 런웨이를 서야 될 때가 있어서
1: 아, 예.
0: 그 런웨이 이제 모델분들처럼 한번 그 완전 아, 스키니하게 뺐어야
1: 있네,
0: 될 때가 있어요.
1: 진짜.
0: 예, 그래서 여기 기사도 한번 났었는데 예. 이때 제가 한 8kg를 4주 만에 예, 감량을 하고 예. 했었었는데
1: 이거 거의 체지방만 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때 체지방이 6%였던 시절이에요. 예, 예. 뭐 이렇게 한번 해한 적도 있었고.
1: 예, 예. 예. 저는 네. 과거에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일단 병원에서 아프다. 예. 안 좋다.
0: 네, 네.
1: 예. 그거 그리고 제가 이제 조인성 씨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예. 땡 웃백 그 CF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델이 됐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이제 광고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중간에 나오는데 조인성 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진 찍어야지 했는데 이게 셀카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0: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네. 조인성 씨가 계기라면 계기네요.
1: 아, 계기점이죠. 예. 그래서 저도 약간 예. 보통 헬스장에 거울이 진짜 사면의 거울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거울을 본 거지.
0: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지. 뭐 헬스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뭐 흔히 얘기하는 몸짱 분들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1: 그리고 저 피트쌤 프로필 예, 사진 쫙쫙쫙쫙 붙어 있잖아요.
0: 그게 사실은 좀 제일 결정적인 결심하게 되는 계기 아닐까요?
1: 아니면 이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0: 네.
1: 예.
0: 그러니까
1: 앞에 마르신 분이 네. 예, 약간 덤벨 들고 운동을 하셨는데 그 뒤에 내가 있었어.
0: 아.
1: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앞에 사람보다 완전 큰 나를 봤을 때
0: 네네.
1: 아. 살을 뺀 게 아닌가.
0: 아.
1: 왜냐면 저도 이제 PT자 헬스장 안 가지 저 한 3년 됐거든요. 예, 3년 돼가지고 저도 할 말은 아닌데 예.
0: 그러니까 이게 아, 뭐 사실은 예? 저희가 이걸 이게 늘 이게 네 맘 내 맘이 헷갈리는 게 이거를 완전 그냥 단순하게 그렇잖아요. 헬스장 가가지고 다른 회원분들을 그 좋은 몸을
1: 그렇죠,
0: 가지신
1: 그렇죠.
0: 분들을 보고 예. 그냥 딱 했다가 너무 딱 단순하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아, 또 이렇게 단순한 걸 과연 문제로 냈을까 싶기도 하고
1: 아니면 저기 예. 밑으로 말려 내려간 네. 레깅스를 봐서 정말
0: 아.
1: 예. 그 뚱뚱이들만 아는
0: 아니면 아 이거 아닐까
1: 말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0: 각 왜냐면 아 전 이거 같아요.
1: 뭐
0: 그 헬스장에 가면 그 회원분들 입으시라고 운동복을 놓잖아요.
1: 그렇지.
0: 근데 그게 작아. 자주 빨래를 하다 보니까
1: 예.
0: 줄어요.
1: 작아.
0: 그래서 보면 3X라지 이렇게 제일 큰 거 있거든요.
1: 사실 근데, 입으면 M이에요.
0: 근데 예. 그거를 입었는데 안 맞는 거야.
1: 안 맞는 나를 봤을 때.
0: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1: 아.
0: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1: 저는
0: 예, 예.
1: 5859번님이 다이어트를 할 결정적인 이유는
0: 네.
1: 말려 내려간
0: 네.
1: 하이를 보고 예예 일단 무조건 말려 내려갑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내려간 말려 네. 내려간 바지를 보고
0: 예예 예.
1: 나는 예 살을 뺐다.
0: 예 저는 헬스장에 옷이 안 맞아서
1: 오케이
0: 예 이걸로 살을 뺐다.
1: 자 그렇다면은 네. 저희 추리가 맞을지 5859번님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우리 박보람과
0: 네.
1: 우리 지코가 함께했죠. 예뻐졌다 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박보람의 예뻐졌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5859번님 전화 연결됐나요? 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네,
0: 자, 자기소개 한번.
1: 아, 예, 저는 40kg를 감량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2: 야,
0: 와, 미경님.
1: 네?
0: 진짜 대단한
2: 그러니까요.
0: 일 하신 거예요. 정말.
2: 아, 진짜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말.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야. 근데 요거 궁금해요. 원래 네. 약간 좀 통통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갑자기 찐 살들이 있잖아요.
1: 아, 예. 아니, 제가 갑자기 찐 건 아니고요.
0: 예.
1: 아, 제가 이제 원래는 처음에 찐 건 아니고 10년 단위로 제가 쪘다 빠졌다를 반복했었거든요.
0: 반복하셨구나. 예.
1: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가 날씬했었다가
0: 네.
1: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찌기 시작해서
0: 그렇죠.
1: 예.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83kg까지 쪘다가
0: 아, 예.
1: 예. 그리고 대학교 입학하면서 운동과 식단만으로 44kg까지 뺐었어요.
2: 와.
1: 예. 그런데 예. 32살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2: 네네.
1: 두 애들을 낳으면서 다시 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제 반복을 예, 예. 했었으니까 이제 원래 예. 40대 되면 빠져야 되는데
0: 예.
1: 계속 찐 상태로 이제 30대와 40대로 계속 찐 상태로 있다가
0: 맞아.
1: 작년에 이제 50대를 맞이하면서
2: 네.
1: 제가 최고 몸무게 92kg을 찍고
0: 와.
1: 현재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51.5kg까지 뺐어요.
2: 야,
0: 0.5kg가 또 빠졌네요, 그러면.
1: 아, 네.
2: 대단하십니다, 진짜.
0: 그 네. 운동을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하신 거예요?
1: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하루에 작년 8월 달부터
2: 네.
1: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하다가 네, 올해 4월까지 4시간씩 하다가 요즘에는 힘들어서
2: 네.
1: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있어요.
0: 야. 조금은 줄이셔야 돼요.
2: 예. 2시간에서 2시간 반도
0: 많아요.
2: 사실은 많은 양이죠.
0: 그 유산소를 네. 좀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근력 운동을 조금 섞어서 좀 같이 하셨나요?
1: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반반씩 했고요.
2: 맞아.
1: 그리고 천국의 계단 한 시간씩 하고 있어요.
0: 아, 천국의 계단을 저기 한 시간 하는 사람을 제가
2: 네네.
0: 직관한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2: 누구죠?
0: 아이유. 아이유가 살을 확 뺄 때
2: 예, 예.
0: 같은 헬스장에 있었거든요.
1: 네.
0: 와, 천국의 계단에 늘 네. 아이유가 있었어요.
2: 우리 또 김민경님이 네. 그럼 정의의 아이유.
0: 그렇죠.
2: 네.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고 주변에서 네. 제일 많이

0: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1: 아,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네. 총 몇 킬로 뺐냐고 물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몇 킬로까지 뺄 거냐. 그리고 이제 뭐 식단은 뭐고 하루에 운동 몇 시간 하는지 제일 물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가끔씩 뭐 마운자나 위곡 같은 거 도움받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예. 네, 저는 이런 거 안 하고 오로지 그냥 그렇지. 운동과 식단만으로 뺐어요.
0: 진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2: 또 마선생과 위선생 들어오시면은 네. 예, 또 예,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0: 그리고 왜냐면 네. 또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또 주변에서 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괜히 혹시
2: 한번 그거 꼭 그렇게 얘기해요.
0: 마선생한테 도움 받았어요. 네. 만약에 받았지 그럼 에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2: 왜냐면 저는 네. 저도 도움을 안 받고 네. 그냥 뺀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네. 식단 같은 경우에는 뭐 드셨어요?
1: 아, 제가 식단은 닭가슴살, 삶은 양배추, 찐 고구마 100g, 샐러드, 삶은 계란 1개, 아메리카노, 물 이렇게만 먹고요.
0: 야, 진짜 정석대로 하셨네요.
1: 가끔,
0: 네,
1: 그리고 가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목살, 네, 연어 네. 이런 거 조금씩 먹긴 했어요.
0: 아, 원래 그건 먹어줘야 돼요. 양질의 단백질이니까.
2: 저도 살을 네. 꽤 많이 뺐기 때문에 네, 네. 다이어트 식단에 지금 향이 나요.
0: 예. 아니 저도 왜냐면은 그 몸을 만들 때 예. 정확하게 우리 미경님 식단대로 먹었거든요.
2: 그렇죠.
0: 그리고 네. 중간 중간에 정말 간식이 먹고 싶다? 그럼 바나나 하나 정도.
2: 바나나 하나 정도.
0: 예, 방울토마토랑.
2: 예. 아니 그러면 저는 요 생각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좀 뭔가 좀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치팅데이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미경 씨?
1: 저는 그런 생각은 아직 없고요. 예,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이 식단대로 쭉 오다 보니까 와. 다른 거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2: 생각보다 그죠?
0: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적응되면 그 사람이 그래서 적응의 동물인 거예요.
2: 맞아요.
0: 적응하면 딴 거 음식 유혹 뭐 잘 이겨낼 수 있죠.
2: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네. 미경 씨가 네. 다이어트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를 저희가 맞춰봐야 되는데
1: 네.
2: 헬스장에서 이거를 보고 살 빼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2: 다이어트에 자극을 주는 거였나요? 아니면 보상이 있었나요?
1: 아, 보상이 있었죠?
0: 보상?
2: 보상?
1: 네.
2: 와, 그러면 우리 지금 예상했던 게 지금 다 나갔는데.
0: 야.
2: 그렇다면 혹시 미경 씨와 같은 이유로 헬스장에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저희 헬스장에서 한 100명 정도 같이 저랑 도전을 했었어요.
0: 어?
2: 잠깐만.
0: 잠깐 뭐 이벤트가 걸려 있었던
2: 이벤트
0: 건데.
2: 이벤트 걸린 건데 예. 이거? 그렇다면
0: 이게 다른 헬스장에서도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다른 헬스장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좀 하더라고요.
0: 그래요?
2: 이벤트다.
0: 네. 그럼 이벤트인데.
2: 그럼 마지막으로 강력한 힌트 하나만 주세요. 강력한.
1: 아, 강력한 거요?
0: 네.
1: 뭐니 뭐니 해도 머니겠죠?
2: 됐다. 상금이다.
0: 상금인데.
2: 예, 이거 네네. 지금 상금이
0: 네.
2: 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빼는 그 그람수대로 10kg에 100만 원. 요렇게 해가지고 예, 예. 400. 뭐 요렇게 되지 않았을까.
0: 예. 그러니까.
2: 예, 상금이다. 상금.
0: 그러니까 상금이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2: 왜냐면 네. 무슨 12주의 다이어트 기적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경연대회 막 이런 거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예. 키로당 만 원 뭐 아니면은 막 10kg당 100만 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총 토탈에 제일 많이 뺀 사람한테 네. 공을 더 붙여주는 거지. 예.
0: 아니면 저는 근데 이게 계기가 될까? 헬스장 1년 무료 이용권 이런 거. 무료 이용 이벤트.
2: 근데 진짜
0: 예, 예.
2: 헬스장은 네. 매일 가기 싫어요.
0: 그러니까. 그래서 무료 이용권을 줘도 네. 그게 딱 계기가 될 것 같진 않아.
2: 매일 싸워요. 가지 말까? 선생님한테 아프다 그럴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0: 예, 예.
2: 자, 좋습니다. 일단은 네네. 이렇게 단서를 모아본 결과 네. 저는요. 우리 김미경님이 네.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0: 네.
2: 살을 빼면 주는 상금 때문에로 최종 선택을 하고요.
0: 네, 저는 헬스장 1년 무료 이용권으로 하겠습니다.
2: 네.
0: 예, 예.
2: 자, 저희 두 사람 중에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한번 네. 알아봐야죠. 미경님.
1: 아, 네. 정답은요.
0: 네네.
2: 네.
1: 헬스장 챌린지 상금 때문입니다.
2: 예스!
0: 그래.
2: 맞아. 챌린지 상금. 이게 붙어 있을 때가
0: 그럼,
2: 있어요.
0: 네네.
2: 그러면 상금 혹시 1위 하신 거예요?
1: 아, 저는 1등은 못 했고요.
0: 진짜요?
1: 저는 한 6등 정도 했는데.
0: 이야.
1: 저기 1등 하면 500만 원, 네. 2등 하면 100만 원이랬어요.
0: 6등은 얼마였어요?
1: 6등은 없었어요.
2: 아쉽다.
0: 상금은 못 받았지만 건강을 되찾으셨네.
2: 이게 12주 안에 빼는 사람 아니에요?
1: 이게 10주 동안 하는 거라.
0: 네네.
2: 그렇구나.
1: 근데 저는 10주 끝나고 저는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0: 네.
1: 헬스장에서 그 기간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쪘는데 저만 이제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 계속 빼고 있어요.
2: 천천히 빼야 됩니다.

0: 이것도 맞아요. 천천히 빼야 됩니다. 어. 예. 네.
1: 미경 씨 트레이너 쌤은 지금 이제 40kg를 빼셨잖아요.
2: 네.
1: 뭐라고 하세요, 혹시?
2: 아, 피트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10년 가까이 경력이 되는데 체지방이 50% 넘었던 회원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뺀 분도 처음이고 전국의 헬스장 회원 중에 제가 살을 많이 뺀 걸로 아마 상위 0.5%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 그 정도 될 거예요. 진짜로.
1: 그러니까. 네.
0: 체지방이 50이었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50대잖아요. 그죠?
2: 네.
0: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이겨내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니면 또 교회 다니시나 봐요.
2: 네.
0: 목사님께서 미경 씨 살 뺀 거 보고 한마디 해주셨다고. 예.
1: 아, 제 궁금하다. 뭐라고 하셨어요?
0: 뭐라고 하셨나요, 목사님께서?
2: 아니, 제가 그 살 빼기 전에 그 모습 뚱뚱한 걸 보여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이거 합성 아니냐고.
0: AI냐. 예. 네,
1: 목사, 목사님의 의심을.
0: 목사님도.
2: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모습인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요.
1: 네네.
2: 예전에 제가 살 빼기 전에 산에 갈 때 회색이나 갈색 옷을 입고 가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곰인 줄 알고 총 맞는다고.
0: 나 이거 뭔지 알아. 예.
1: 아, 웃으면 안 되는데.
0: 우리 고모부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1: 예, 예.
0: 털옷 입지 말라고 총 맞는다고.
2: 근데 요즘에는 무슨 옷을 입고 가도 가족들이 그렇지. 너무 이쁘다고 칭찬 많이 받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 우리 딸이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집에 온 날.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옷을 입는데 그걸 너무 부럽다고 저한테 투덜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살을 못 뺄 것 같으니까 저희 딸한테 제가 야 너 그럼 네가 살 찌면 되겠네 이랬거든요.
0: 예.
2: 근데 이제 제가 딸한테 맞춰서 빼가지고 요즘에는 백화점 가서 같이 옷을 플렉스하면서 사고
1: 이야,
2: 너무 좋아요.
1: 멋있다.
0: 아, 우리 미경님 저는 뭐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미경 씨의 그 만족이
1: 그럼 예, 그게 최고죠.
0: 예, 네. 그게 최고고 건강 꼭 챙기시고 탄수화물 꼭 드셔야 돼요. 아시죠?
2: 아, 네, 네.
0: 예, 항상 응원하고요. 저희 혹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2: 아, 듣고 싶은 노래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힘드신 분들하고 요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드신 분들한테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질풍가도 신청하고 싶어요.
0: 유정석의 질풍가도.
2: 네.
0: 저는 분명히 따님이 보고 배웁니다.
1: 아, 그럼요.
0: 네, 우리 엄마 진짜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 미경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와, 정말 인간 승리.
1: 그러니까요.
0: 예, 정의의 아이유. 우리 미경 씨의 신청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올게요.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골뱅이,
5: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숭해 비단 접적우리, 우리 비단 지설나라, 옥돌비단 고름다라, 이달에는 아랄라코.
8: 매주 엽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부안에서 오구목 할머니가 부르는 닭다령입니다.
7: 네기 집이 손님 오면 내 자식이 손님 되죠.
8: 사람들에게 보양식이 되는 처지를 한탄하는 철양한 달개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7: 내 자식이 약 아닌가.
9: 네, 다이어트만큼 힘든 고난이도 코너 니마
10: 네모.
9: 아, 오늘 네. 전화 통화. 네. 예. 뭐 제가 또 안 빼봤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 네, 네.
9: 예. 아, 또 맞췄다. 예, 됐다.
10: 아, 물론 힌트가 예. 아, 우리 미경님의 힌트가 너무 좋았어요.
9: 그렇죠. 예, 예. 사실 저도 빼면 예. 뺍니다.
10: 어, 그치.
9: 예, 저 방법을 알기
10: 맞아요.
9: 때문에.
10: 맞아요. 한 번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어때요? 좀 한 번 또 다이어트를 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경님.
9: 아니요, 이제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예. 너무 많아요. 그리고 14년 전보다 예, 예. 좀 너무 행복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저는 나의 만족. 예, 미경 씨도 미경 씨의 만족, 네. 저도 저의 만족으로 네네. 살아가면 좋지 않나. 맞아. 근데 단 건강의 무리까지는
10: 건강이 최고입니다.
9: 예, 예, 예. 또 말씀드리고 우리 또 미경 님이 좋아하는 천국의 계단 네. 많이 예, 네. 오르시기 바라면서
10: 네네.
9: 둘째 이모 김나비의 오르자.
10: 아, 잘 연결했다.
9: 연결 잘했죠. 예, 예, 예. 예,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모의 방법 김진영,
10: 이역 정모의 기타치는 정모였습니다.
9: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시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사람이 참 단순하죠.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빠른 음악이 나오면 덩달아 좀 빨라지고 느긋한 음악이 나오면 여유를 부리게 되는데요. 오늘 또 우리 2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할 텐데 다들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0: Save the world.
1: 7월 2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마돈나와 저스틴 팀버레이크 함께한 4minute 들었습니다. 자, 저는 2시의 데이트 DJ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온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맞아요. 이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약간 감정이 조금씩,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 주는 리듬감 때문에 우리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느린 음악을 들을 때 맥박이 조금 천천히 뛰는 느낌도 받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오후 2시에 필요한 음악은 뭘까요? 답은 두댕이들이 알고 있죠.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사연, 시시콜콜한 얘기 전부 좋으니까 다 남겨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어제도 오늘 또 영원히 감사한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늘 이 스튜디오는 노래방이 됩니다. 2시의 데이트 특집 노래방 애창곡. 제가 두 대를 진행하는 동안 노래만 나오면 흥얼흥얼 따라 불렀더니 아 제작진이 그냥 판을 제대로 깔아줬는데요. 오늘 두 대 청취자분들의 노래방 애창곡 마음껏 불러볼게요. 스타트를 끊어볼 노래는요, 노래방에서 갖춰야 할 마인드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5070님께서 제 애창곡은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노래방에서만큼은 제가 무대의 중심 아니겠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야, 맞죠? 아무래도 이 노래방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5070님 두 대 노래방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렛츠고!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에 이어서 싸이 챔피언 DJ DOC의 Run to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역시 우리 두대 청취자분들 흥이 넘치십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3120님께서 저는 퇴근만 기다리는 직장인인데 가끔 상사가 일찍 간다고 눈치 주는 그런 날 저는 코인 노래방으로 달려가서 싸이의 챔피언을 열창하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치매까지 해주면 스트레스 쏵 내려가요. 맞아요. 야, 노래방 갔다가 집 가서 치매 정말 최고의 코스네요. 저 스트레스 풀 때 부르는 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신나는 노래보다는 특히 노래방을 가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랑 가는데 약간 안재웅님의 친구나 놀아줘 형, 뭐 강산해님 노래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피가 끓는 여성분들이 질색팔색하는 가끔 임재범 고해 부르곤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지금 예 여기 네 여성분들 네, 여성 제작진분들께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6370님께서 DJ DOC의 Run to You 불러줘야죠. 특히 남자 둘 이상 껴있는 모임에서 노래방 갔을 때 이 노래만 한 게 없어요. 어색한 사이도 바로 어깨 동무하면서 형동생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바로 어깨동무 하게 되는 노래가 아무래도 이제 또 안재홍님의 친구 네 놀아줘 형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뭐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런 거 부르면서 어깨동무하고 눈물이 납니다. 네, 흥타임 절대 끊기면 안 되겠죠. 신나는 노래 예약돼 있습니다. 3307님께서 제 애창곡은 다비치의 파리파리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곰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중학생 때부터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를 항상 1번으로 부릅니다. Call me, hold me, tell me 가면 안 돼. 네, 저는 이 노래 이제 초등학생 때 그 공영 주차장이 지어지기로 예정된 곳에 늦어지면서 임시 방방이 지어졌었어요. 거기서 엄청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파리파리. 예, 다비치 누나들 얼마 전에 곡 들이면서도 이 썰을 풀었었어요. 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셨었던. 자, 고음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오시죠. 다비치 파리파리.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1259님의 애창곡이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1259님께서 저는 데이식스의 해피를 자주 부르는데요. 부르고 있으면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도 내일은 왠지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노래예요. 보내주셨어요. 데이식스 노래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결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팀 스타일이 확고하다 보니까 듣고 있다 보면 약간 happy, 뭐 maybe tomorrow, 뭐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뭐 그냥 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다 뭔가 약간 아 다시 희망을 가지자 하게 되는 노래들이 위주인 것 같습니다. 아닌 노래들도 있어요. Congratulations 포함해서 예, 예뻤어 뭐. 근데 이런 어떤 붕붕 뛰게 하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해주는 이런 노래들 참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두댕이들의 애창곡 만나볼게요. 0533님께서 아이와의 갑자기요. 요즘 이 노래가 갑자기 애창곡으로 등극했어요. 보내주셨어요. 뭔가 아이와의 갑자기 추억하게 되는 노래랄까요? 분명 완전 최근 신곡인데 최근 신곡의 트렌디함과 어디선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나의 추억을 꺼내주는 동시에 그런 힘을 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0705님께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요. 리듬, 가사 다 좋고 즐거운 분위기 유지도 가능. 떼창으로도 딱이에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 무리무리마다 이런 노래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재욱의 친구입니다. 자, 떼창을 부르는 두 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와이의 갑자기,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떼창 부탁드려요.

갑자기 0705님의 창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에 이어서 어우 제 노래네요. 이무진의 신호등까지 듣고 왔습니다. 신호등이 애창곡이시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5949님께서 회식 때 노래방 가면 무조건 이무진의 신호등을 예약합니다. 반주가 나오면 정말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직급 불문 모두가 다 따라 부르거든요. 가끔은 마이크를 아예 뺏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또 제 노래 또 많이들 불러주시고 예, 원작자로서 너무 기쁘네요. 3947님께서 가족끼리 외식하면 2차로 노래방을 가는데요. 신호등이 6살, 13살 아들들을 대통합시켜주는 노래예요.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은 아니지만 진짜 가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한 두 번 있는데 가족이랑 이제 외식을 나가면 노래방을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노라조의 슈퍼맨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막 재롱 부리면서 많이 불렀던 기억인데 아 그때가 딱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7살이 되어서 네 지금은 이제 안재혁의 친구 부릅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4211님의 애창곡입니다. 4211님 악뮤 노래는 잘 부를 수 없지만 수현씨 없이 차현역씨 혼자 부른 멸종위기 사랑은 은근 따라 부를만 해요. 무진씨 불러봤어요? 아유 당연하죠. 다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0: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5: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투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노래방 애창곡 특집으로 모두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8571님의 그 시절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잊고 지냈었는데 최근에 영화에 삽입되면서 다시 여기저기서 들리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역시 명곡은 세월이 흘러도 다시 사랑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아, 참! 제 기준 이무진의 에피소드가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까 이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 2003년 곡 무려 23년 전 노래라고 해요. 와, 저희 아버지도 항상 차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제가 차가 생기고 면허를 따고 하면서 차에서 주기적으로 이 노래를 틀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날씨죠. 비가 내릴락 말락할 때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아, 에피소드. 이 노래도 이제 한 20몇 년 후에 다시 또 사랑을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네요. 근데 따라 부르긴 어렵지 않으실까? 아직까지 풀곡을 제대로 따라 부르시는 곡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에피소드. 아무래도 이제 제 노래는 노트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떼창해 주세요. 자,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

0: 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7: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3부 첫 곡으로 오늘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안재욱의 친구 듣고 왔습니다. 예, 피디님 감사드려요. 아니 떼창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노래방을 갈 때 무조건 친구들이랑 친구 서너 명이랑 소주 서너 병을 먹고 이미 취할 대로 취한 채로 노래방에 비틀대며 들어가요. 그리고 몇 곡 안 부르고 나오는데 그때 꼭 있는 곡이 안재욱의 친구입니다. 그냥 틀면 자연스럽게 다들 핸드폰 내려놓고 딸꾹질 겁나 하면서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남자 네다섯 명이서 이렇게 어깨동무한 채로 안재욱 친구 마이크도 안 대고 부르고 있으면 그게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기 안 좋고 눈살 찌푸려지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중마고우, 중마고우입니다. 정말 그냥 친구,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술과 노래와 친구 함께 있다면 아 제가 지금 술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아 땡기네요. 친구들 또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 하면서 두댕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만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또 쭉 이어가 볼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투쉐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도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거나하게 취해서 노래방 가면 꼭 태창하는 안재욱 친구를 포함해서 몇 곡 사이에 있는데, 야, 이게 이번 애창곡은 아주 강렬한 노래였습니다. 8591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었고요. 목소리 허스키하신 분들 노래 좀

부를 줄 안다 하는 분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열심히 연습해서 불러보십시오. 노래방 안에 있는 모두가 바라는, 모두가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뿅 갈 겁니다. 경험담이에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인데 저는 이 노래를 안재욱 친구처럼 떼창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보지 않고 모두가 그냥 허공을 본 채로 계속 악지르면서 부르곤 하는데, 이게 또 진짜 잘 부르는 사람 한 명이 마이크 쥐고 딱 부르면은 야, 이 그 시선이 정말 동경의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7030님께서 저는 노래방 맨 마지막 곡으로 늘 맨발의 청춘을 불러요. 40대인데 내 청춘은 지금부터다! 라는 하는 마음으로 간다! 와다다다다! 하면서 춤까지 야무지게 추고 나온다고 합니다. 와우, 노래방 끝곡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한두 시간을 딱 마무리할 때 듣는 노래. 저는 노래방 끝곡으로 아마 앵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재욱의 친구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1355님께서 제 애창곡은 자자의 버스 안에서입니다. 딱히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노래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음치라서 요 노래를 고릅니다. 이 노래에 전주가 흐르면 누구든 알아서 마이크 뺏어가 불러주거든요. 무진 DJ 진짜 부러워요. 음색 천재로 태어나더니 전생에 우주를 구하셨나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이, 야, 버스 안에서 사실 이런 노래는 그냥 마이크를 뺏고 뺐다 그냥 다 같이 내려놓고 그냥 다 같이 부르는 그런 바이브의 노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노래가 있죠. 네, 언급 안 할게요. 자, 노래방에서 서로 부르려고 하는 노래 두 곡, 버게 맨발의 청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올게요.

0: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대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런 음악 어떠세요?
1: Let's go!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다들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7030님의 애창곡 버게 맨발의 청춘, 1355님의 애창곡 자자의 버스 안에서 두 곡에 이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페스티벌은 35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521님,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페스티벌 열창하면 스트레스 쌓인 게 좀 풀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노래 부르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가수인지라 그게 좀 덜한 편이에요. 항상 노래를 하니까 되려 이 노래로 인해서 뭔가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혹은 연습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대로 못 갔을 때 받은 스트레스를 노래로 푸는 경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려 저는 노래로 받은 스트레스를 반대로 대인관계로 좀 푸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형님 동생을 만나고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혹은 음악 얘기하고 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뭐 가끔은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안재욱의 친구 부르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야 그럼에도 어쩔 수 없죠. 스트레스 푸는 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신나는 노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 한 번 더 얹어보도록 할게요. 9959님이 박경림의 착각에 늪히어 회사 회식 때 이거 부르면서 춤까지 추면 올 회사 과장 부장님들 뒤집어지십니다. 아 야 회사 회식 때 회사 상사분들이랑 스트레스를 같이 풀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 같아요. 모두 다 아는 이 노래에 다 같이 빠져보시죠. 박경림의 착각의 늪 렛츠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투제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대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방 손담비, 노래방 손담비라는 별명을 가지신 613호님이 신청하신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왔습니다. 사연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노래방 손담비입니다. 저는 완벽한 구현을 위해 노래방 사장님한테 의자와 빌려와서 춤춰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아, 이 가끔씩 진짜 진심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진짜 내가 오늘 밤 주인공이다 해가지고 저도 친구들이랑 많이 취하면 우통 까고 불러요. 다 같이 우통 까고 이렇게 어깨동무 한 채로.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이랑 노래방을 안 가요. 실제로 잘 부르면 안 돼서 우통 까고 딱 이제 어깨동무 한 채로 안재욱 친구를 부르곤 하는데, 이야 야, 의자를 빌려와서 춤을 추신다니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비트에 리듬 타면서 아주 신나게 놀아봤고요. 이쯤 되면 노래방 분위기 한번 싹 바꿔줘야죠. 때맞춰 아주 진한 소울을 담은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1943님께서 현 남편, 전 남친이죠. 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금지된 사랑을 항상 불렀어요. 저는 지금 또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듣고 싶어서 번호를 누르는데 우리 남편 무지하게 힘들어하네요. 나이 먹으니 목소리도 안 나온다나 뭐라나. 무진 씨가 한 소절 불러주세요. 먼 하루에 같은 날에 떠나. 야, 이거 진짜 수많은 남자분들의 애창곡이죠. 분위기 이어서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김경호 금지된 사랑.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과 노래방 애창곡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에 이어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6865님께서 제가 사투리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부를 때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여리여리하게 부르거든요. 예전에 썸남이 그 모습이 소녀 같다고 해줘서 자주 부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노래가 가진 힘이죠. 정말 이 내가 노래 부를 땐 다른 사람이 되곤 하잖아요. 특히 이제 타인과 함께라면 저는 이제 그냥 진짜 죽마거우인 친구들과만 노래방을 가서 변신을 잘 하진 않긴 하는데, 야, 그럴 때 정말 내 모습을 기억해주는 사람 덕분에 이렇게 더더욱 큰 변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278님께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요. 제가 하고 있는 수필 모임에서 지난 6월에 제주도 문학기행 가서 불렀어요. 가사가 수필 같잖아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김종서님이 라이브바 하시는 곳에 가서 실제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김종서님의 라이브 들었는데 그 당연하게도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가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이제 제 밴드에서 피아노 치시는 형님이 김종서 그냥 라이브바에서 하는 그 연주를 맡으셨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갔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필 같다. 자,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8343님께서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불러야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울 때도 최고고요. 회식 때는 그간

쌓인 감정을 서슴없이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우렴구 덕분에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르고 나면 정말 속 시원해져요. 야, 맞아. 이 가사가 또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야, 정말 이렇게 딱 투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빡! 하고 훅을 날려주니까 스트레스가 빡빡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신청해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8363님께서 8343님과 8363님께서 1년에 하나씩 3년 동안 가게 3개를 폐업하고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저도 말달리자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금 힘을 내고 있어요. 저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달리고 또 달리고 그냥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본인이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래 취향이 같은 두 분, 번호도 비슷한 두 분, 8343님, 8363님의 스트레스 싹 풀리길 바라면서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아, 취하네요. 한 잔도 안 했는데.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오늘 두댕이들의 취향 제대로 알아가게 되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죠. 노래방 가면 무조건 앵콜곡은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안지혁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마이크는 없습니다. 그저 떼창만 있을 뿐이죠. 각자 계신 자리에서 불러주세요. 안지혁의 친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비룡담 저수지. 저수지를 따라 수변 데크길과 둘레길이 잘 조성된 곳인데요. 특이하게 잔잔한 저수지 물빛 위로 하얀 성한채가 서 있어 마법의 성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 곳입니다. 비룡담 저수지는 솔밭 공원에서 시작되는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한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그 숲을 지나면 어느새 시야가 트이면서 잔잔한 저수지와 하얀 성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성과 데크길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그 불빛이 물 위에 거울처럼 비쳐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해가 질 무렵 찾아가면 마법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7월 2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이 제목하고 오늘 날씨하고 그냥 딱 맞는 곡을 또 완벽한 하루에서 첫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스팅의 노래였죠. Heavy Cloud, No Rain. 서울은 지금 비는 안 오지만 흐려요. 뭔가 언제라든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직 비는 안 오네요. 이 앨범이 특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이 Heavy Cloud, No Rain. 이 곡은 사실 라디오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앨범에 뭐 Fields of Gold, 뭐 Seven Days, Shape of My Heart 같은 이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스팅 하면 이 앨범 한번 딱 듣고 예전에 폴리스 때 앨범 딱 듣고 이러면은 뭐 스팅 거의 뭐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앨범 다시 찾아보시면은 Ten Summoner's Tales라는 93년도 앨범입니다. 이 곡 이 앨범 한번 찾아보시고 이 곡 듣고 다른 곡들도 많이 익숙한 곡들이 많으니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길수님이 순디 오늘도 잘 부탁해요 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서주영님은 두대에서 승차에 하차 없이 쭉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디님 하셨어요. 아, 서주영님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하차 없이 쭉 들으시고 완벽한 하루 쭉 들으시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 쭉 들으시고 별의 빛나는 밤에까지 쫙 들으시면 굉장히 풍성한 풍요로운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0314 쓰시는 분 순디 오랜만이에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오늘 소소데이네요. 어제 인스타 보고 파란색 모자 입어서 주문했어요. 빨리 쓰고 싶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소소데이자 완화 굿즈 발매 이틀째 뭐 이게 카운트할 일인가 싶지만

0: 그래도 우리 처음으로 완벽한 하루에서 굿즈가 나왔는데 아주 디자인도 이쁘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 MBC에 계신 직원들도 아주 이쁘다고 지금 막 주문을 하고 있어서 7월 15일까지 주문하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소데이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과 좋은 노래들로 꽉 채우는 날이죠.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유성물산교역, 브람산마의자, 오뚜기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과 함께합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6: 와인 비니거
5: 굿,
7: 레드 와인 비니거
8: 베럴,
9: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0: 베르디.
11: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12: 굿,
11: 베럴,
12: 베르디.
1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2: 발효 식초 광고.
14: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5: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4: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5: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소소한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는 소소한 선물, 아주 소소한 선물 보내드리는 날이죠. 그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소소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 뽑아가지고 저희가 소소한 선물 보내드리니까 선물 받으셔도 어떤 선물을 받았다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우니까. 김혜민님이 오늘 교회 모임 가서 집사님들에게 소소하게 완화 간증하고 왔어요. 6분 오늘부터 듣기로 하셨습니다. 오, 이거 소소하지 않은데요. 6분이나. 야, 김혜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 홍보를 해주시고, 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는데 많은 홍보. 그 6분 중에 지금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혜민님이 오늘 완벽한 하루를 홍보해서 그 6분 중에 지금 오신 분 계시면은 저희한테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소소한 선물, 소소하게 홍보하셨으니까 소소한 선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김혜민님 얘기 듣고 완벽한 하루 놀러 오신 분들 꼭 좀 문자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경님, 순디는 왜 매일 생방이에요? 혹시 출근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평생 출근 안 하다가 이제 1년 좀 넘게 출근하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 만나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같이 막 음료수도 같이 먹고 오늘은 또 호두과자 사가지고 같이 막 나눠먹고 막 신나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 노는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우리가. 아, 이경 씨 그래요. 저는 좀 그런 추궁을 너무 안 해서 지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0419 쓰시는 분,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넘어져서 바지에 구멍 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 우리도 참 산책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딱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 외에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49 쓰시는 분, 순디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허리에 주사 4방, 다리에 5방 맞고 왔어요. 아파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이고. 운동, 맞아요. 운동 그 틈틈이. 다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무릎이 안 좋다가 운동해서 좀 괜찮아지는 케이스예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오티스 림 피처링 수민의 워킹 같이 듣죠.

오티스림 피처링 수민의 워킨 들으셨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곡이고 오티스림의 목소리 들었지만 수민의 목소리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수민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전경림님이 아 순디 우리 앞집 구두방 할아버지 같다. 그냥 출근하는 게 좋고 옆집 가서 돈가스 먹고 앞집 가서 커피 한잔 얻어먹는 게 낙인 수수하고 순박한 할아버지. 할아버지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저는 좋아요. 그냥 어차피 출근하는 거 즐겁게 출근하고 즐겁게 일하고 어? 여기서 저것도 좀 먹고 간식도 좀 먹고 이렇게 일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9837 쓰시는 분이

반가요. 저는 울산에서 어제부터 질청 중이요. 이랬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청취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또 소소데이, 목요일 소소데이에 이렇게 짤막한 아주 간단한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에 자주 오셔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좋은 음악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75 쓰시는 분, 순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련동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오, 가련동 떡볶이 어디예요? 여기 있는 가련동 떡볶이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자라난 이촌동에 떡볶이집이 또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그리워요. 이렇게 밀가루 떡볶이, 밀떡, 밀떡에다가 뭐라 그래, 이렇게 긴 만두, 이런 거, 오뎅, 계란 하나 탁 해가지고, 정말 가련동 연신내군요. 연신내면은 우리 집하고도 가까운데. 9077 쓰시는 분, 너무 재밌어요. 김혜민 집사님 덕분에 라디오 오랜만에 다시 들어요. 아, 오셨습니다. 김혜민 집사님의 우리 집사님께 우리 홍보, 김혜민 집사님의 홍보로 완벽한 하루에 오신 분, 9077 쓰시는 분, 2310 쓰시는 분, 김혜민님 전도로 원하 들어왔어요. 아, 정말. 8435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교회 동생 혜민 집사님과 함께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이야,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세 분밖에 안 오셨지? 김혜민님이 전도하신 세 분 오셨고요. 아,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김혜민님 여섯 분 다 출석하면은 선물 이건 좀 민망하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죠. 여섯 분이 다 출석한다. 그럼 김혜민님 제가 좋은 선물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김치 세트 하나 걸어놓을게요. 여섯 분 오시면 드립니다. 아니면은 그냥 소소한 선물로 끝납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마돈나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의 마돈나의 새 앨범이 나오는군요. 그중에 선공개한 싱글입니다. 마돈나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의 Bring Your Love. 이 곡 듣고 2부 취향의 공유로 올 텐데요. 어쨌든 김혜민님 전도로 오신 분들 세 분 남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sk yourself.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입니다. 재즈와 영화 음악을 자유롭게 오가면서도 늘 데이브 그루신답다 하는 말을 듣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데요. 어떤 장르를 택하든 그만의 세련미가 있습니다. 보사 바로크는 84년 앨범 나이트 라인스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곡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사노바의 부드러운 그루브도 있고 클래식의 우아한 맛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시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곡입니다. 한때 광고음악으로 쓰여서 첫 소절만 들어도 익숙하게 느낄 분들 계실 텐데요.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로 익숙하게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오랜만에 듣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되게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때는 라디오에서 이게 시그널 음악으로 쓰여가지고 엄청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런 느낌인데 참 음악이 엘레강스해요. 참 멋있습니다. 이 소리 하나하나도 그렇고 어떤 구성도 그렇고 연주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또 듣기 좋게 기분 좋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우리 데이브 그루신의 데이브 그루신 정말 좋은 음악이 많으니까 꼭 한번 다른 음악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님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몽환적이네요. 라고 보내셨고요. 이은주님은 왠지 화장 고치고 우아한 자세로 들어야 할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악을 들 때 이제 돈가스 음악이라고 그러죠. 돈가스를 썰으면서 이런 음악이 나오면 아주 고급 경양식집에서 나오는 그 돈가스 느낌이 나서 돈가스 음악이라고 하는데 참 좋습니다. 너무 듣기 좋고 정말 카페 뭐 레스토랑 뭐 아니면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 딱 틀어놔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곡입니다.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이 데이브 그루신의 보사 바로크 듣는 와중에 우리 김혜민 집사님이 전도하신 여섯 분 9077 쓰시는 분 2310 8435 6056 7149 46 4163 총 여섯 분 야 다 출석하셨어요. 이 여섯 분께는 오늘 목요일 소소데이에서 보내드리는 소소한 선물 보내드리고 우리 김혜민 집사님께 김치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김혜민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이제 또 곧 그 오늘 오신 여섯 분도 잘 이제 들으시고 계속 이렇게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다음.

아주 우리 청취율 조사할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근데 소소대의 선물은 좀 저희가 좀 부끄러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충격받지 마시고 저기 딴 데 어디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여섯 분 이상 하면 저희가 김치 세트 정도 보내드리잖아요.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진희님이 취향의 공유로 곡을 공유해 주셨어요.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엘라 피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 재즈 명곡을 완화해서 공유하고 싶어 보냅니다. 와, 이렇게 좋은 곡을 또 이렇게 이진희님이 또 같이 우리 청취자들과 저희도 그렇고 청취자들과 같이 들어보고 싶다 하셨으니까 이 곡 같이 듣겠습니다.

0: 이진희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엘라 피제럴드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들으셨고요. 그 뒤로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두 곡 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진희 님께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하님이 보내주셨어요. 산책하며 들어요. 전도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들어요. 아, 이런 분이 사실은 아까 김혜민님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일 들어주시는 분들 저희가 너무 애정하죠. 윤하님 산책하고 요즘에 또 여름에 산책하고 땀나면 또 샤워해야 할 텐데 필터 샤워기 제가 소소데이지만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0: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4: 토익은 해커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사연 사소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요. 소소한 사연 여러분들의 사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750 쓰시는 분이 형님 저 전주 사는 안모군인데요. 저희 회사 김은정 과장님 놀지 말고 일 좀 하라고 말해주세요. 김은정 과장님, 안모군보다 과장님 김은정 과장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더 선임 아닌가요? 수상한데요, 안모군. 조금 김은정 과장님을 약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안모군? 6750 쓰시는 우리 안모군. 뭐 알아서들 하세요. 8741 쓰시는 분, 오늘 샤브샤브 먹으면서 동료들이랑 완화 굿즈에서 순디 얼굴 찾기 했어요. 제 얼굴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 없고요. 그냥 사람 얼굴만 있는데 제 얼굴 아닙니다. 2848 쓰시는 분은 순디 오늘 근무가 일찍 마쳐서 동네 족발집에서 한잔 하는데요. 순디 나오네요. 완전 반가워요. 울산 화봉동 복돼지 족발입니다. 야, 울산 화봉동 복돼지 족발에서 또 MBC FM4U를 이렇게 틀어놓고 아주 즐겁게 또 장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거기 또 손님들도 오늘 족발 맛있게 드시고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또 복돼지 족발에서는 과음하는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과음하지 마시고 맛있게 족발을 많이 드세요. 곱빼기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어서 5917 쓰시는 분이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한영희 씨 요즘에 이제 공연 소식을 들었는데 한영희 씨 공연 정말 보고 싶네요. 한영희의 조율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이 헷갈리는 말 소유와 점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뜻해 법률적으로는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점유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을 뜻하는데요. 소유는 주인이 나이지만 내가 점유했다고 해서 내 것인 건 아니죠. 함께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뜻하는 취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서울시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3부 첫 곡 익숙한 노래죠. 탈베크먼의 She's So High 들으셨습니다. 8391 쓰시는 분이 첫 방부터 매일 듣고 있어요. 어떨 때는 회의하다가도 5시 반이면 잠시 통화하러 나간다며 상순 퀴즈는 절대 안 빼먹고 들어요. 아 이렇게 회의하러 하다가도 통화하러 나간다면서 상승 퀴즈를 들으시는 거군요. 상승 퀴즈가 참 재밌긴 재밌어요. 그러다 가끔 문자가 안 온다는 순디 말에 맘 약해져 문자를 보냈는데 아 이게 참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뭐 그냥 저의 소소한 서운함 전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민영 드림 이렇게 이름을 써주셨어요. 민영 씨 아 정말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저희도 모든 문자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 뭐 조민영 씨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좀 서운했다면은 서운함 좀 푸시라고 저희가 소소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주 오셔가지고 제가 뭐 문자 안 온다 이럴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자주 오셔서 같이 얘기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최정현님. 근데 굿즈 이벤트가 뭐예요? 너무 궁금스요. 아, 제가 오늘 굿즈 이벤트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또 궁금해하시죠? 아, 자 검색창에 완화 굿즈 검색하시면 완벽한 하루에 다양한 굿즈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주문하시고 구매한 내역을 캡처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완벽한 하루에서 거의 안 주는 그 선물이에요. 제일 가격도 좀 비싼 블랙박스 제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음에 드는 굿즈도 구입하고 행운의 블랙박스도 받아가는 꽁먹고 알먹 이벤트. 이런 이름은 누가 짓는 건지 모르겠어요. 꽁먹 알먹. 아, 우리 굿즈도 사고 블랙박스도 받고 너무 좋네요. 자 구매한 내역을 잘 캡처해 놓으시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리니까 검색창에 완화 굿즈 계속 잘 많이 검색해 주시고 15일까지 7월 15일까지 선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우리 소소데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이장우의 청춘 예찬에 이어서 강지원의 리뉴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장우의 청춘 예찬 참 뭔가 추억하게 되는 그런

노래만 듣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막 생각이 나죠. 아 너무 좋은 곡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강지원의 리뉴얼도 굉장히 차분하게 아주 감각적인 그런 곡이었습니다. 325 있으시는 분이 저는 어떤 이벤트 상상했냐면 저희 완화가 스튜디오 공개 녹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첨이 돼서 신나서 굿즈 입고 갔는데 순디가 저희 완화의 매력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마이크 붙잡고 끝없이 계속 완화 좋은 점 말해서 광고 시간 돼서 페이드아웃 되는 거 상상했어요. 아, 325 있으시는 분 아주 재밌는 상상 꿈도 많이 꾸시죠. 이런 꿈들. 아우 재밌는 상상하셨어요. 지금 그런 아이디어 공개 녹음 뭐 이런 거 공개 방송 이런 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굿즈 판매가 마무리되고 여러분이 다 물건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 고민을 해봐야죠. 물건을 다 받아야지 그걸 입고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문자로 구매 인증샷 벌써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보내면 저희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날짜를 저희가 정해드릴게요.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7월 10일 그날 생방으로 꼴먹 아 참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이런 이벤트를 또 만들었어요. 꽝먹 알먹 이벤트 꽝먹고 알먹고 이벤트 굿즈도 사고 블랙박스도 챙기고 이런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7월 10일에 이제 인증샷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7월 10일에 지금 착 이게 그 사진을 인증샷을 모아두셨다가 7월 10일 날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0314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Kings of Convenience의 노래입니다. Rocky Trail.

Kings of Convenience의 Rocky Trail 들으셨습니다. 소소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403 쓰시는 분, 이런 이야기 여기 해도 되나요? 저 타투했어요. 눈썹 문신. 눈썹 그리기 너무 귀찮아서 했어요. 소소데이, 목요일에는 어떤 얘기든 다 허용이 됩니다. 어떤 얘기든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타투. 3914 쓰시는 분, 내일 연차 촉진을 이유로 다른 팀 팀장님들은 쉬시는데 우리 팀장님은 출근하시네요. 소소하게 슬픕니다. 당당하게 쉬세요. 팀장님이 출근하면 다 출근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당당하게 저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셔도 모르겠어요. 1349 쓰시는 분, 아이들 학교 시간에 항상 듣고 있는데 딸이 순디가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참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그래도 라디오는 노래가 좋은 게 최고입니다. 샤카칸 그리고 스눕독의 Boogies in My Soul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정말 재밌는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61년 오늘 7월 2일은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내전의 참상과 비극적 사랑을 그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종은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를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저는 뭐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거 저는 이렇게 천천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소설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아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종을 울리는 걸까요? 근데 이 문제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 야 이거는 이 소설의 어떤 그 내용과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마지막 수업. 이 스페인 내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배우고 싶지만 우리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종을 탁탁탁 울려. 진짜 감동. 말만 들어도 감동이네요. 저는 5호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 감동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 제작진이 만들 리가 없죠. 그래서 헤밍웨이의 어떤 그 소설 정도 돼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것도 참 이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찍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냥 5로 찍겠습니다. 종을 그때 울리는 데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맞죠? 교회 아니면 학교 아니었을까요? 정말? 예. 뭐 무슨 뭐 어디 무슨 술집에서 골든벨 울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5로 저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종은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를 의미한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아, 너무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 오늘 상승 퀴즈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종은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를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아, 이 문제도 감동, 노래도 감동,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렇다. 학교 종소리다. 아주 학교 종소리, 그 감동의 학교 종소리. 너무 슬픔의 학교 종소리. 이거 도대체 이 전쟁의 이 참상. 에?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 걸까?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O로 찍었고요. 김혜정님은 X. 저는 징글벨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크리스마스군요. 이윤진님 X. 분명히 책도 읽고 영화도 봤는데 종은 키스할 때 울리는 것 아닌가요? 이윤진님 참 궁금한 거 많을 나이인 것 같아요. 7629 쓰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순디님 제가 요즘 승률이 좋아요. 정답 O 가봅니다. 가자. 이렇게. 요즘 잘 맞추고 계세요? 그럼 선물도 이제 받는 건가요? 야, 0502 쓰시는 분 저도 O. 헤밍웨이 감성은 뭔가 학교종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그래요. 뭔가 감성이 헤밍웨이는 또 학교종도는 돼야지. 어떤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 울리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네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럼 이건 누가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종은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작진 이런 감성이 있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카톨릭 성당의 장례 종소리를 뜻하는데요. 작품에서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타인의 죽음도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 이 성당, 이 교회 종소리, 장례 종소리를 뜻하는 거였군요. 아, 정말 이런 그 고전 한 번씩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는 뭐 이런 걸 많이 안 읽어서. 아, 정말. 아, 그래요. 알퐁스도 내 마지막 수업. 헷갈린 건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X로 밝혀졌고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게시판에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 쭉쭉 올라와서 여러분들 정말 선물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야. 998이 쓰시는 분이 여기에 또 아주 적절한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술타노부터 디스코의 노래입니다. 사라지는 꿈.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사라지는 꿈 들으셨고요. 그 뒤로 이상순의 너와 너의 들으셨습니다. 이상순의 너와 너의는 김은봉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상순영님. 지난주에 결혼식을 마치고 스페인 마요르카에 신혼여행 와 있는 새 신랑입니다. 윤서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해 라고 하시면서 이상순의 너와 너의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 노래의 내용은 말이죠. 그래요. 그 노래가 좋아서 신청하면 되는 거죠. 뭐 노래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또 상순 퀴즈의 어떤 배경이 스페인이 아니었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김은봉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7636 쓰시는 분이 오늘 남편이 회식이라고 해서 저 혼자 저녁 먹어요. 그래서 한우 사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이럴 때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뭐 혼자서 뭐 대충 아 남편도 없는데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밥에다가 반찬 먹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제일 맛있는 거를 자신에게

0: 선물하시는 그런, 아, 너무 좋아요. 한우. 한우가 최고죠.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25 쓰시는 분이 찐팬 인증입니다. 완화 전도왕입니다. 순디 제작진분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7039 쓰시는 분. 이상순 DJ님 목소리가 그 무엇보다 완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연 4시 28분쯤에 보내주셨어요. 칭찬 같으면서도 뭔가 찜찜해서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거 이 사연을 소개하고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아, 이분 정말 칭찬 같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다가도 좋다가 그냥 좋은 건 좋아도 되나 이러는데 박명희님이 상수님 멘트는 심심한데 음악 선곡은 최고봉 짱짱 중독성 갑 방송이에요라고. 그렇게 심심하신가요? 제 멘트가? 아, 정말 그렇다면은 이제 멘트는 줄이고 음악으로. 지금 뭐 음악이 우리 완벽한 하루에 안 그래도 많이 나가거든요. 더 음악으로 꽉꽉 채우고 제 멘트는 최대한 줄여보. 박명인이 정말 그렇게 합니까 저? 자, 그래도 이렇게 음악 선곡 최고봉 짱짱 중독성 갑 이런 단어들이 저를 그래도 제 마음을 녹입니다. 내일 멘트 줄일게요. 정통 라디오로 정말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 자, 오늘 마지막 곡 해파리 소년 피처링 조혜진의 때로는 친절한 그녀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인데 한 10초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아, 저 지금 딴 거를 지금 보고 있었어요. 이 우리 해파리 소년의 피처링 조혜진의 때로는 친절한 그녀가 3분 52초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막 3분 48초 남았습니다. 자, 5시 53분 15초 이 곡 마지막 곡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오겠습니다.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

0: 이를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메라로 무엇을 찍었는가 보다 어떻게 보이게 했는가를 더 중시한 만레이가 찍은 한 여자의 초상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로즈 셀라비. 눈과 입술에 색조 화장을 하고 화려한 모자를 쓴 그녀는 사실 마르셀 뒷상의 아니마, 남성 속의 여성 무의식을 불러낸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뒷상의 부캐 같은 것입니다. 뒷상은 여장을 하고 로즈 셀라비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던 예술가는 풍자적 개념 미술의 지평을 넓힙니다. 고정관념을 비틀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창조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 명색이 화가인데도 마르셀 뒤상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싶어했죠. 아, 그는 예술보다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후텁지근한 하루, 산뜻하고 청량한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두렌드란의 Girls on Film 들었습니다. 첫곡되는 경우가 많은 두란란란 최홍미 씨가 아 두렌드란 음악을 첫 곡으로 많이 틀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뭐 경쾌하고 좋잖아요. 예, 경쾌합니다. 예, 두렌드란 Girls on Film. 자, 1부 2부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착.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착.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브루스 혼스비 앤드 레인지의 The Way It Is 들었습니다. 97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거 너무 거창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월드컵에선 탈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바꾸죠 이거. 우리 팀은 월드컵에서 탈락했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다. 예. 아, 흥미진진한 경기.

얘들이 진짜 많던데요. 오늘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브루스 혼스비 앤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들었고요. 야, 5724번으로 보내셨는데 첫 DJ님 오늘 그 까만 백햄 티에다가 자켓 입고 오셨죠? 점심 먹으면서 손석희님 방송 유튜브로 잠깐 보는데 웬 멋진 은발 아저씨가 등장. 점점점. 오.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예요? 이런. 아, 이거 모르고 그냥. 아, 제가 2시부터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하러 가면서 잠깐 들렀는데, 와,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구나. 이야. 아,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좀 멋있게 입고 갈걸. 예. 뭐 멋있는 옷이 없습니다. 예. 제보 감사합니다. 제보를 요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사진 한 장 보내주는데 MBC 사진이네. 2707번. 아, 부산에 계신 분이구나. 오늘 아들이랑 누리꿈 스퀘어 가는 길에 MBC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혹시 철수 아저씨 지나가시나 안 가시나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방송사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그런지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오. 아, 저 오늘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요 옆에서 점심 먹고 있었는데. 예. 반갑습니다. 2707번. 네. 아, 더워지면 이 노래 들어야죠. 아, 그래요? 덥지 않을 때도 괜찮은데. 예. 김형군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KT 턴스터 블랙홀스 앤 더 체리 트리 2, 3

The Tinkings의 Great DJ 들었습니다. 박상진 씨가 청해 주셨고요. 제가 좋아하던 DJ들이 있었는데 외국에는 뭐 지금도 방송하고 있죠. 하워드 스톤 같은 분들, 또 울프맨 잭, 캐시케이즘, 윅디스 이런 분들. 국내에도 뭐 많이 계셨잖아요. 이종환, 박원웅, 뭐 김기덕, 황인용 이런 선배 DJ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고요. 예. The Tinktinks의 Great DJ. 앞에 들으신 음악은 KT Tunster, Black Holes and the Cherry Tree. 아, 이 제보가 왔는데 이거 5094번 중학생 때 여의도 MBC 앞에서 아저씨를 봤는데 아, 멋있었어요. 겨울에 롱코트 쫙. 캬, 29년 전. 예. 중학생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멋있게 보인 거예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

0: 지식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서울 강남과 용인 양지면 또 충청 곳곳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중부와 경북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양은 최대 40mm까지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다시 장마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이 장마 전선은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까지, 또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안 오더라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모르게 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박준 시인의 블랙리스트를 읽는다. 몇 해 전 아버지는 자신의 장례에 절대 부르지 말아야 할 지인의 목록을 미리 적어 나에게 건넨 일이 있었다. 금기형, 박상대, 박상미, 신천식, 샘말 아저씨, 이상봉, 이희창, 양상근, 전경선, 제니네 엄마, 제니네 아빠, 최정근. 몇은 일가였고 다른 몇은 내가 얼굴만 알거나 성함만 들어본 분이었다. 아야, 네가 언제 아버지 뜻을 다 따르고 살았니? 라는 상미 고모 말에 용기를 얻어 지난 봄 있었던 아버지의 장례 때 나는 모두에게 부고를 알렸다. 아들은 아버지의 블랙리스트를 무시했다. 아버지 빈소 입구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방명록을 쓰던 이들의 이름이 대부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시인의 아버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유. 자신의 죽음을 알면 너무 슬퍼할 사람들이 걱정되어서였다. 당연히 블랙리스트 인사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목 놓아 울며 슬퍼했다. 철수는 오늘 블랙리스트라고 다 같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시인으로부터 듣는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상대가 내 말을 듣고 활짝꽃처럼 피어나는 얼굴이 되게 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괴로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주신 것 같다. 부고를 듣고 너무 상심해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 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재가 될

갈수록 늦게 알려져 충격과 낙담도 그만큼 줄어들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그릇된 정치 풍도 탓에 우리는 블랙리스트나 요주의 인물 같은 단어를 본능적으로 나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감까지 제한해버린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 인물의 명단을 배려와 관심과 호의 때문에 작성했다면 요주의 인물로 예의주시한 까닭이 사랑 때문이었다면 경직된 사고와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름에는 뜨거워진 머리에 자주 부채질을 해주고 싶다.

램잼 블랙베티 들었습니다. 7674번으로는 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던 차에 이 곡이 왠지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응원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늘 응원드리죠.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께는 늘 무한 응원 드립니다. 예. 램잼의 블랙베티 들었고요. 자, 아까 저 아버님 부고 예, 블랙리스트 얘기해 드렸는데 부고 하나 전해드립니다. 그 예전에 빌리지 피플이라는 유명한 팀이 있었어요. 예. 빅터 윌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빌리지 피플의 창단 멤버이자 리드 보컬이자 또 작곡에도 참여한 네. 1951년생인데 조금 빨리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사실 뭐 빌리지 피플이라는 팀 자체가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소방관, 경찰관, 뭐 군인 막 이렇게 누가 그 옷을 입고 있어도 이렇게 표가 잘 안 나는 멤버 교체들도 뭐 좀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빅터 윌리스 이분이 제일 중심 인물이었죠. 예. 자, 빌리지 피플의 빅터 윌리스의 명복을 빌면서 제일 유명한 곡이죠. YMCA 그리고 마초맨 두 곡을 듣겠습니다.

0: 이리 지피플의 리드 보컬 빅터 윌리스를 추모하면서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YMCA 그리고 마초맨.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71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60세 정년을 3년 남기고 마지막 도전으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사 대표직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응원 한마디 부탁합니다. 회사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 대표로 출발하시는데 저를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응원합니다. 신청곡 나가면 응원하는 거죠.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에 이어 위대한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찍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닥터 드레, 스눕독, 스틸 드레 들었습니다. 9551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대

0: 박명수 씨가 와 진모쌤 등장곡이다. 둥둥둥둥. 예. 임진모 씨가 뭐 욕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예. 문 열고 막 저한테 막 쌍욕하면서 막 들어오면 그좀 웃길 것 같은데. 예. 자, 광고 뒤에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스크로브로 악을 지나갑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뭐 욕은 안 하셨지만 네. 무지하게 인상 쓰면서 들어오셨는데
1: 저요?
0: 네.
1: 아, 뭐 하여튼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네. 저는 제가 그래도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0: 네.
1: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 어.
1: 그래서 진짜 너무 허둥지둥 되고요.
0: 허둥지둥.
1: 조금만 분주한 일이 생기면 약간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0: 오.
1: 예, 예. 그래서 오늘 드디어 사단이 났습니다.
0: 아유, 죄송합니다. 큰일 당하셨는데 이렇게 웃어서.
1: 아니 괜찮습니다.
0: 죄송하긴 합니다.
1: 일단 다 막았어요.
0: 아,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1: 예.
0: 임진모 선생님께서 오늘 지갑을 분실하셨답니다. 근데 뭐 어디에다 분실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뭐 예.
1: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갑을 들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 역사 내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0: 아, 임진모 씨가 지갑을 네. 들고 나간 걸 봤다.
1: KTX 타고 그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서울 역사 안에서 분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저한테 실망한 게 너무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잦은데 제가 그 통화를 했어요. 가족하고 그랬더니 그게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빠는 그랬다.
0: 아, 원래부터 그랬다?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1: 네,
0: 넌 원래 그랬어.
1: 제가 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런 일이 잦다 보면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 저 자신을 탓하게 돼요.
0: 근데 사실
1: 네.
0: 뭐 젊은 시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예. 실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며 살거든요.
1: 잃어버린 또 맞죠.
0: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욕하고 말고 자기 자신. 예.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1: 네.
0: 그걸 다 나이 때문이라고.
1: 맞아요.
0: 예. 예.
1: 그런데.

0: 실은
1: 원래 그런 거다.
0: 원래 그런 거예요.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아 근데 배 선배는 뭐 같은 거 잘 잃어버려요?
1: 저는 거의 없습니다.
0: 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1: 아니 뭐 움직일 때도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지금까지 네. 땡전 한 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0: 야 진짜 이거 박수다 이거. 야,
1: 이거 길에서 이거. 돈을 주우면 주었지. 아니 근데 저는 예전부터 왜냐하면 모든 제 성격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0: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 단속을 잘하시는 거예요.
1: 근데 뭐 물건들을 뭐 다 놓는 자리에 그대로 놓고
0: 군대 생활 세게 하셨죠? 저도 아직 관물 정도는 하거든. 군대 생활 잘하신 분들이 보면 그런 것도 잘하더라고요.
1: 군 생활은 뭐 잘했습니다. 김건호 씨가 오후에 특강 진행한 교사입니다.
0: 네네.
1: 꼭 지갑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알고 계세요. 제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기 천안 여상 강의를 했거든요. 네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1: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0: 네네네.
1: 아니, 좋은 결과라는 건 그 지갑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뭐 이미 돌아와봤자, 아 돌아오면 지갑 돌아온 건 행복하죠.
1: 지갑.
0: 예, 지갑.
1: 그다음에 신분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신분증 뭐 지금 당장 뭐 신분증 필요한 데가 많아서 임시 신분증 발행 받아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1: 그럼 뭐 신용카드 다 막으셨고.
0: 아 왜 이런 걸로?
1: 아 이게 지갑에 있는 현금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아이 세상에 또 이건 뭐예요?
1: 이상현 씨가 사람 잘 보시네. 와, 그 많이 잃어버리실 상인데. 아니,
0: 얼굴에도 그게 이게 분실
1: 아니
0: 그게
1: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0: 아 그래요?
1: 내가
0: 아닌데?
1: 땡전 한 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0: 아,
1: 와, 그 많이 잃어버리실 상인데.
0: 근데 사실 배초 선배가 저랑 이렇게 우리 같이 가끔 이제 비면 꼭 그 식비를 내시잖아요.
1: 네네.
0: 그때 제가 지갑을 꺼내시고 다시 넣는 거 보는데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1: 지갑 꺼내고 넣는데 네. 뭐
0: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잃어. 근데 저는 막 빼는 것도 힘들고 넣었다가 막 떨어뜨리고 그래요.
1: 아하.
0: 예, 네, 저는 확실히 정돈되지 못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김상은 씨가 아 현금이 얼마나 있었어요 하는데 자세히 알 거 없고요.
0: 네.
1: 자, 스크로브락을 진행해야죠.
0: 조금 전에 그거 광고하던데요. 히트메이커. 근데 아마 세계 음악 역사상 히트메이커 뭐 수도 없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물으면 첫 손에 꼽을 사람이 저는 바로 오늘 얘기할 클라이브
1: 데이비스.
0: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세상을 6월 22일 날 떠났습니다.
1: 제가 돌아가신 날 세상 떠난 소식을 듣자마자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0: 아, 그리고 뭐 이분은 그 사실은 너무나 거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꼭 무슨 그 음반 행정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티스트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사실 발굴해서 스타로 만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한 거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히트 메이킹 타이탄 오브 더 뮤직 인더스트리. 즉 음악 산업에서 히트 메이커 타이탄. 뭐 타이탄 붙이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1: 네네. 네.
0: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꼭 그 결부시켜야 될 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음반 1등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무조건 콜롬비아였어요.
1: 콜롬비아.
0: 바로 콜롬비아를 키운 사람이고
1: 네.
0: 거기 나와서 이제 거기서 사실상 방출을 당합니다.
1: 아 이거 횡령.
0: 예, 횡령 그런 거. 예.
1: 돈을 좀 횡령. 아 횡령이 아니라 회사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0: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약물 스캔들도 끊임없었어요. 아티스트 약물.
1: 네네.
0: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콜롬비아 나와가지고 아리스타를 만듭니다.
1: 아리스타라는 회사를 만들죠.
0: 만들어요. 네. 설립자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1: 엄청난 뮤지션들을 우선, 발굴하고 아티스트를 성공시켰죠.
0: 우선 첫 번째가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1: 휘트니.
0: 그다음에

0: 거의 이제 아리스타 떠날 때 99년에 뭐가 나오냐.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 산타나거든요.
1: 네, 산타나.
0: 산타나의 바로 그 정말
1: 슈퍼내추럴.
0: 슈퍼내추럴. 그 앨범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1: 그러게요.
0: 라틴팝을 딱 두고. 그래서 어. 라틴팝을 사실은 시작은 저쪽 소니에서 제니퍼 로페즈하고 리키 마틴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1: 네네.
0: 막 앤서니. 그런데 실제로 모든 수혜자는 산타나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라틴이고 이 사람은.
1: 예.
0: 예.
1: 그 음악을 한 곡 듣죠 일단.
0: 네네. 바로 그 슈퍼내추럴에서
1: 어.
0: 저 참 저는 아무리 들어도 참 이 곡이 너무 좋아요. 마리아 마리아 이거
1: 네. 네네.
0: 산타나 피처링 더 프로덕트 GMB
1: 산타나
0: 네.
1: 피처링 더 프로덕트 GMB 마리아
0: 여의도 마리아. 여의도 1층에서요 배 선배님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야 그거 기사 잘못 썼던데 그게 아니야 이거 뭐 비바 카르로스 산타나가 아니라고 이게 플레이드 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1: 플레이드
0: 거니까
1: 플레이드 바이
0: 아니, 그거라고
1: 저도 그게
0: 아주 생각나시죠
1: 처음에 들을 때는 네. 저도 비바로 들었어요. 근데 네. 아 비바 카르로스 산타나 이거 말이 되는데 근데
0: 아니, 말도 되잖아요.
1: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헤드폰을 네. 끼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0: 드가 들리지 드
1: 플레이드 바이
0: 그러니까 플레이드
1: 바이
0: 네, 맞아요.
1: 카르로스 산타나 그래서 제가 네. 임진모 씨한테 야 그 비바 아니야 그거 얘기해 주는 거
0: 그래서
1: 기억납니다.
0: 제가 그 칼럼 쓴 매체에
1: 어.
0: 이거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1: 사과했어요?
0: 근데 사실 배 선배가 한 말이 있어요. 역시 멋지게 말했어요. 이렇게. 근데 틀렸는데 상관은 없어.
1: 그 상관 없어야죠.
0: 응.
1: 비바.
0: 그 뜻으로 해석해도 돼.
1: 어.
0: 맞아.
1: 자, 산타나 피처링 The Product GNB 마루이야 마루이야.

0: 산타나 피처링 The Product G&B Maria Maria.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아 임진모 쌤 지갑은 어딨냐 말이야. 예, 홍영아 씨. 네. 이상해 씨는 신분증도 돈도 들었단 말이야. 정재윤 씨. 누가 죽으면 찾아주란 말이야. 네네. 어, 운이 딱딱 맞으면서 그러니까 뭐, 아주 네네. 예.
1: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또 얻은 게 네. 아, 이제 앞으로 좀 반성하고 살아야겠다. 어? 톤 좀 낮추고.
0: 아니 아까 청취자들이 이거저거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어, 일단 지갑에 분실 추적 장치를 달으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지갑과 이 예. 그 혁대 이 고리를 연결하는 네. 어, 줄 같은 거
1: 그게 더 발가
0: 예전에 그 헤비메탈 밴드들이
1: 그 줄 저기 어 쇠줄 그거요
0: 쇠줄 그거를 하면 어떨까요? 이상한가 좀? 네네네. 어.
1: 하여튼 뭐 저 하여튼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계속 그 클라이브 데이비스 얘기인데요.
0: 네네, 클라이브 데이비스.
1: 1932년생이니까 뭐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한 정도죠. 그러니까 뭐 사실 94세면 네, 참 삶을 향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0: 네네. 네.
1: 어, 정확히 이 94세 생일도 지나서 6월 20일 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때 몇 년에 죽은 저는 이 미국 업계에서 진짜 혁신을 창조한 사람들이 아멧 어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
1: 어트랜틱 창업자. 어.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0: 이게 저 클라이브 데이비스하고 쌍두마차.
1: 쌍두마. 네. 근데 나이가 더 위죠. 네네. 20년대생이니까.
0: 예.
1: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어, 세상 떠났을 때 그 아멧 어태군 추모 콘서트까지 열어줬다. 모든 아티스트들이. 어.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욕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감각을 한번 인정해 보자고요. 자기는 난 랩 몰라. 난 랩 몰라 나. 어. 그러니까 랩은 나 쪽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어, 뭐 한 사람이냐. 라페이스를 만들었어요.
0: 어허.
1: 어? 베이비 페이스랑.
0: 아, 될 것 같다 이거죠. 네. 보니까.
1: 그 해 주고 또 하나. 이 악동으로 됐지만 숀 콤스. 지금 아주 참 죄인이 됐습니다.
0: 네, 펍데디.
1: 펍데디한테 예. 너 잘하라 그래서 배보이 레코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타고난 거죠.
0: 그게 예. 돈이 보이는 모양이죠. 여기 이렇게 하면 아니, 돈이 벌리겠다.
1: 제가 볼 때는요. 봐요. 세상에 휘트니스턴 발굴한 것도 그렇지만 디언 워리 정말 헤매고 있었잖아요.
0: 어.
1: 그런데 디언 워릭을 갖다가 이걸 살리려면 좋은 프로듀서가 필요한데 그때 지가 발굴한 사람이 베리 매닐로우거든요.
0: 네, 베리 매닐로우.
1: 그런 걸 꽂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귀 명창이에요.
0: 근데 이
1: 들을 줄 아는 거 이게.
0: 아니 근데 좀 클라이브 데이비스 젊었을 때 사진도 그렇고 네. 나이 들어서도 사진 보면 이 양반 원래 네.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1: 아니 저기 나왔죠 하버드 법대.
0: 어, 근데 우리가 왜 음악하는 사람끼리는 네. 이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음악 잘할지 못할지 안다 그러고
1: 아, 그래요.
0: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1: 감이죠, 감.
0: 근데
1: 진짜.
0: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임진모 씨랑 비슷한 풍채와
1: 네, 네.
0: 아니 머리 숱은 임진모 씨가 훨씬 많으시네.
1: 그럼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0: 인공위성 성공시켰잖아요.

0: 그래도 명색이잖아요.
1: 그들을 쭉 가졌으면 될 수도 있었죠.
0: 아니,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레코드에서 살짝 들어가서 심수봉 선생의 백만송이 장미 녹음한 거는 자랑으로 생각해요.
1: 어허.
0: 네네네.
1: 네네.
0: 네. 하여튼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키운 사람을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1: 그러니까 예. 그만하고요. 네. 이제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네. 네. 이 사람 J레코드도 만들거든요.
1: J레코드.
0: 나중에 또 RCA 뭐 이렇게 가지만
1: 네네.
0: RCA 뭐 소니 이렇게 갑니다만 J레코드 만들어서 첫 히트작이 바로 그거죠. 엘리샤 키스. 엘리샤 키스의 그 Falling.
1: Falling.
0: 아 진짜 이게 잘 만들었어요. 예, 예. 엘리샤 키스는 이 곡이 결국 다 만들어졌어요.
1: 아 이게 출세작이죠.
0: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것도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감으로 만든 겁니다.
1: 그럼 요 Falling이 이제 예. 임진모 씨 지갑 떨어지는 그 예. 느낌으로 한번 들으면 되겠죠 우리가?
0: 상당히 창의적이세요.
1: 지갑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몸에서.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지갑 예. 체인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자 엘리샤 키스의 폴링 들으면서
0: 네.
1: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락을 마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현재 서울의 노원구 그리고 구리,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5에서 최대 40mm까지 예상되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거세게 비가 오겠습니다.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주도에 또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까지, 또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올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안 오더라도 날은 덥고 습해서 체감되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AJR. 이 친구들 잘 있나 모르겠네. AJR의 World Smallest Violin. 백지훈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예. 0453번으로 예. 아니 아 이거 끝에다가 백햄 청취율 1등 기원합니다. 예. 예. 이렇게 저 불가능한 것들 이런 소원 빌지 마세요.

돼요. 이건 뭐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 괜찮습니다. 예.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청해 주신 음악 알레시아 케라 Here.

브루노 마스, 앤더슨 박, 실크 소닉 777, 439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알레시아 캐라, Here. 자, 7시 41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신현주 씨가 청해 주신 곡, 코난 그레이, Memories. It's been a couple

0: 초이스티반 스트로베리스 앤 시거렛스 정기옥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코난 그레이의 메모리스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서현정 씨가 사연을 주셨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다큐 영화 에픽 보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공연을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세상을 일찍 떠난 게 슬펐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며 노래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영화 엘비스 볼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요. 그 대령이라는 그 매니저 진짜 싫고 예전 필름을 복원해서 제작한 영화라는 설명도 듣고 봐서인지 와 정성에도 감탄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아 이게 Righteous Brothers의 아주 큰 히트곡이잖아요. 네. 자 영화 에픽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즈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호기심만을 쫓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학자의 호기심이 찾아낸 지식은 이타적인 공학자들에 의해서 발명품으로 완성되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죠. 영원히 쓸모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쓸모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보도 수익을 낼 만큼 과열된 주식시장에서 나만 주식계좌 하나 없이 대세에 동참하지 못하는 건가 걱정됩니다. 그때의 기분을 Fear of Missing Out, 새 머리 글자를 따서 FOMO라고 부릅니다. 나 혼자 뭔가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요즘엔 이것과 반대로 자발적으로 무리해서 벗어나 느끼는 자유로움, 뭔가를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을 조모라고도 부른대요. 두려움 자리에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 조이를 써서요. 무리와 동떨어지거나 대세와는 별개로 행동할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 두려워할지 오히려 그 자유로움을 누릴지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을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혐오라는 단어 요새 많이 나오죠. 같은 뭔가 나만 좀 따로 이거를 못 즐기고 있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저도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좋은 감정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런 단어가 또 나와 있었군요. Joy of missing out, 조모라는 말도 있다고. 근데 양선희님이 저는 주식 조금 샀다가 2, 3만 원씩 벌어요. 주말 치킨 값으로 쏠쏠해요. 요거는 진짜 주식을 아주 야무지게 생활 밀착형으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막큰 욕심 안 부리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거대한 미래를 여기다가 막 붓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건 진짜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거래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커피 몇 잔, 치킨 한 번.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어떤 투자든지 고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송혜미님, 지금은 주식 안 하는 게 나아요. 마이너스 어마어마합니다. 하셨는데. 하필 오늘이 되게 좀 뭐가 좀 낙폭이 있었던 날인데 왜? 오프닝에 불장일 때 주식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내려갔을 때 작가님이 주식을 안 하나? 요즘 조의를 느끼고 있는 건가 싶지만은 뭐든 간에 예, 뭐, 막, 꼭 어떤 거대한 흐름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 반드시 두려운 상황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무척 설렙니다. 3, 4부에 있을 건데, 양자택일 상황에서 부엉이 될 선택을 알아보는 부엉스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도 비슷하게 한번 놀아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다수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 모두 존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다수에 속하지 못해도 포모를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고 조모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상황에 과몰입할수록 재밌어질 거래요. 저는 또 과몰입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따 9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전에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회사나 학교 혹은 집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혹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별밤에 털어놔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받을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삼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패더 엘리아스의 Better Alone 듣고 오셨는데요. 너무나 쓸쓸한 사연이 왔어요. 박승범님, 오늘 낮에 혼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즐거웠지만 먹고 나서 오늘 현타는 어쩔 수가 없네요. 외롭고 공허해서 결국 반 남겼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치킨이에요. 라고 소식좌 승범님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저도 혼자서 한 마리 시켜서 절대 다 못 먹긴 하는데 많은 분들은 한 마리 시키면 당연히 혼자서 다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어떠세요? 승범님 괜찮아요. 저도 항상 치킨이 저 혼자 먹게 많았어요. 2488님 오늘 대장봉 책 도착했어요. 야호! 사인본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 책에 관심 가져주시는 부모님분들 진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자연님 대장봉 축하해 주세요. 제가 참 많이 예뻐하는 동생이 오늘 엄마가 됐어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소식 기다렸는데 오후에 순산했어요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다이아 긴 시간 진통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많이 축하한다. 룰루야 세상에 태어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반가워. 축하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며 이모가 재밌게 놀아줄게 라고 애정이 너무너무 넘치는 사연입니다. 동생분은 이 마음 너무 아실 텐데 또막 진짜 거의 친자식 태어난 것만큼 기뻐해 주시는 우리 자연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 듣는 동안에 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에일리의 Sea of Love.

에일리의 Sea of Love에 이어서 오늘 공개된 10cm 신곡입니다. 일말의 가능성 들었어요. 이하루님, 오늘 나온 10cm 신곡 일말의 가능성, 권정열님 특유의 그 처절함에 가까운 느낌 미쳤어요. 심장 박박 긁혀버리는 이 노래 신청해봐요. 라고 해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아, 제목을 너무 잘 잡았네요. 권정열 씨가 진짜, 본인이 이렇게 딱 추구해오는 그 문학적 세계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가사 속 캐릭터 세계관이 있잖아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니. 야, 진짜 너무 제목 잘 지었다 싶네요. 좋습니다. 또 장마를 맞이한 부엉이들 이야기가 도착해 있는데요. 8442님, 올해 장마랑 저랑 안 맞나 봐요. 어제랑 오늘 하필 제가 움직일 때 비가 와서 급하게 다 있는 가게랑 편의점에서 샀는데 사고 얼마 안 돼서 그치는 거예요. 참나. 원래 있던 우산에 우산 두 개까지. 그냥 우산 세개 가진 사람 됐어요. 우산은 원래 되게 좀 많이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은 그런가? 저 이렇게 그래서 사방팔방에 놔둬야 항상 상시 좀 이렇게 집어올 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세개 정도는 있어야죠. 잘하셨어요. 6062님, 이번 주 가족들과 이른 여름 휴가로 제주도 왔어요. 가족 모두 캠핑을 좋아해서 김녕, 붉은 오름 등에서 캠핑을 했어요. 제주도는 장마 시작이라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이지만 별밤과 함께 하니까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비로 인해 아쉽지만 잘 마무리하고 갈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 캠핑이나 여행이 더 훨씬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날씨 막 좋았던 것도 이렇게 박박 긁어서 떠올리면 생각은 당연히 나고 그것도 너무 좋은데 탁 떠올라지는

여행에 대한 기억들은 정말 뭔가 뜻밖의 날씨를 만나서 고생한 그런 여행들. 근데 되게 결과적으로는 행복했었던 감정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 여행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듣는 동안에 부엉이도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 보내주세요.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곡을 제일 좋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위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예요. 지난 6월 25일이었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비틀스 데이에 MBC FM4U 모든 프로그램이 동참하면서 별밤에서도 이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2위는 지난 수요일 별밤 첫 곡이었어요.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내가 해놓은 일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도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 내 앞에 와서 나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로 별밤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고요. 마지막 1위는 아이유의 밤산책입니다. 반듯한 교복을 입은 엄마의 예전 사진을 뒤늦게 발견한 어떤 부엉이 사연으로 안녕들 한가요? 함께했던 날 이어서 들었던 노래죠. 오늘은 이 중에 2위 곡 한 번 더 들을게요.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하지 않은 노래 지난주 별밤 차트 2위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누른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다 싶을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들 다 볼까요? 송민주님, 대장부엉 저는 엊그제 신혼집으로 이사한 신혼부부 부엉이에요. 이틀 내내 이사를 정신없다가 오늘 대강 정리 마치고 남편 데리러 와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후후, 축복해 주세요. 신혼 냄새가 펄펄. 아니, 보통 이사하고 이틀 지나고 나서는 다들 약간 절여져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시거든요.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유, 죽겠다 막 이러는데, 아, 오늘 뭐 정리 다 안 끝났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만날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민주님. 축복, 축복, 축복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요리 중인 부엉이들 사연이에요. 허, 7125님, 오이지 무침, 감자조림, 가지볶음, 오징어 진미채. 퇴근하고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랍니다. 심지어 이걸 퇴근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너무 히어로몰 같이 보이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가. 퇴근 딱 해. 저는 일단 가서 최소한의 씻음을 한 다음 제 그 지정석 제 뭐 침대 거기 가가지고 충전을 한 1시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 루틴인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이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가지볶음 참 맛있겠네요. 8748님, 대장부엉, 오늘은 저녁이 늦어서 급하게 김밥 말았어요. 상콤한 거랑 매콤한 거 중에 대장부엉 취향은? 보내드릴 수만 있다면 같이 먹고 싶네요. 꿀마늘 드림. 아, 꿀마늘이라고 하니까 진짜 완전 알겠어요. 맞군요. 감기로 왜 이렇게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엄살이 많은지 모르겠다. 막 아주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아유, 지금 그래서 마늘 구워가지고 채 지금 내려가지고 꿀에 지금 재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엄살을 안 부리니까. 꿀마늘님 앞으로 아주 닉네임 잘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김밥 만든 것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와, 밥도 김밥용으로 잘 지으셨네. 이 알알이 쌀 알들 이 밥풀들 저거 이 테두리 살아있는 거 보십시오. 이런 말도 진짜 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중 하나죠. 아우 너무 그냥 급하게 김밥 말았어. 이게 약간 요리 잘 못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신비로운 그런 말이죠. 아 지금 뭐 해가지고 아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넣고 그냥 볶음밥 만들었지 뭐 이런 얘기. 좋아요. 부럽습니다. 딕펑스와 홍대광의 아스피린 듣고 올게요.

딕펑스와 홍대광의 아스피린에 이어서 달인의 까만 밤 들었습니다. 9775님께서요. 대장부님 내일 하루 휴가 내서 저 본가 내려가요. 서울역에서 마지막 고속열차 타고 부산으로 본가에 도착하면 새벽 1시쯤 될

것 같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과 부모님, 누나, 조카들 볼 생각에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네요. 부산에서도 별밤 챙겨 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들뜬 마음이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저도 다음 주에 부산 가는데, 물론 당일치기로 일 때문에 가는 거지만, 마음은 약간 들떠 있습니다. 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도 휴가를 가는 마음가짐으로 가보려고요. 2945님, 저녁도 못 먹고 야근하는 중인데요. 아, 참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을게요. 저녁도 못 먹고 야근하는 중인데요. 이참에 저희끼리 과자 파티 열었어요. 각자 먹고 싶은 과자 골라서 한 군데 붓기, 그리고 소분해서 각자 자리에서 먹으면 일합니다. 과자가 맛있긴 한데요. 그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하, 과자와 집 선택하라. 잠깐만. 나 약간 지금 과자가. 근데 저는 오늘 아주 맛있는 옥수수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아직 뜯어먹을 알들이 많이 남았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과자 파티. 야근 중에 진짜 달콤하죠. 예, 짜릿하죠. 김도훈님, 아이가 계속 아팠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날씨가 이러니 바이러스가 많은가 봐요. 다들 조심하시고, 저도 오늘 마음이 아프고 좋고 복잡하게도 그래요. 늘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도훈님, 제가 엄마가 돼본 적이 없지만, 전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받아본 사랑의 경험치로는 너무너무 사랑을 하면 하는데 막 너무너무 매 순간 완벽하고 그런 거는 등치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혀 마음 아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저녁 메뉴들 김밥 얘기 나왔더니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대요. 5333님. 뭐야, 이건 또. 저는 크림 떡볶이 해 먹었어요. 이거 그냥 집에 항상 이 크림과 떡볶이 떡과 뭐 나머지 기타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이 안에. 그게 너무 신기해. 저 얼마 전에 그왜 간장 뭐 식초 이런 것들 그냥 뭐 자주 쓸 일이 없으니까 뭐 만두 삶아 먹을 때나 가끔 쓰잖아요? 쓸거 아니에요, 저는? 유통기한을 봤는데 진짜, 야, 이거는. 아, 그래. 사람은 참, 유통기한 아무 의미 없구나. 나 되게 멀쩡히 잘 살고 있네? 차마 진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지난 건전 얘기 안할 거고, 다시 상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새로 주문했어요. 아, 그래도 이건 좀선 넘었다. 아무리 내가 무탈이 먹었지만, 이건 좀 해가지고. 1021님, 퇴근하고 더워서 물냉면 해 먹었어요. 시판 육수에 집에서 담근 물김치 국물 섞어서요. 맛있겠죠? 이건 진짜 부럽습니다. 육수를는 시판인데, 와, 그래. 김치가 이제 자기가 해 놓은 김치일 때그 맛이 있겠네. 헉, 물냉면 먹고 싶다요. 거기다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시판 물만두 있거든요. 그거 딱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는데. 옥수수나 마저 먹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목요일별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 엄청나게 지난 양념 제가 먹었다는 얘기에 5333님 흐린 눈 하면 됩니다. 7912님은 모르고 먹었으면 괜찮겠죠. 걱정 마요. 걱정은요, 여러분, 제가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까? 네, 그냥 뭐 얼마나 지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는 무사하고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부엉스 초이스 시작해 볼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순간의 선택이 별밤 부엉이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부엉이들이 선택한 답변에 선물까지 뒤따르는 부엉스 초이스. 별밤을 6년 넘게 꾸준히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 코너 좀 반가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코너고요. 전 세계 82억 인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전체적인 지표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 현재 별밤을 듣고 있는 우리 부엉이들의 취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주제에 맞춘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내 취향은 이거다 하는 쪽을 선택하고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와 통했거나 통하지 않았거나 혹은 뭐 신선한 이유로 저를 설득한 부엉이에게 뭐 아주 무작위로 선물이 나갈 거예요. 무조건 저랑 통했으면 정답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일단 나의 취향을 밝히고 참여를 하면 선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부엉스 초이스 첫 시간 주제는요. 7월에 들어선 만큼 이걸로 정했대요. 바로 여름. 자, 그러면 여름에서 꺼낸 양자택일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볼게요.
1: 더위로 입맛마저 사라지는 여름. 이럴 때일수록 신선한 제철 과일 잘 챙겨 먹어야죠. 그럼 대표적인 여름 과일 복숭아 대 수박 중에서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이제 갑자기 교육방송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MBC의 무슨 그 AI 기술로 PTS? 그런 거래요.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야, 이 친구들 지금 아직 뭐 긴장도 있겠죠. 예. 자, 아무튼 첫 번째 주제 여름 과일입니다. 아, 복숭아 대 수박. 야, 이거는 좀 예. 복숭아는 일단 저는 완전히 좀 강경 물복파인데 둘 다 상관없다는 분들은 뭔가 이 물복, 딱복, 납작복숭아, 신비복숭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고요. 수박은 여름에 약간 좀 상징 같은 존재인데 그죠? 약간 그 너무 내 몸에 열기가 안 빠지는 그런 밤이 있잖아요. 고를 때 싹 베어물면은 아이고 이게 여름이지 싶고요. 자, 부엉이들은 지금부터 복숭아와 수박, 수박과 복숭아 중 어떤 과일을 더 좋아하는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 제 마음대로 선물은 쏠 거예요. 복숭아와 수박 중 부엉이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약간 좀 뭐 이게 편향된 혹시 선곡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해리 스타일의 워터멜론 슈가. Tastes like strawberries on a summer

해리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함께하는 부엉이들의 취향을 파악해보는 부엉스 초이스. 첫 번째 질문은 여름 과일로 복숭아 대 수박 중에 부엉이들이 뭘더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김송이님 완전 수박. 이유 없습니다. 그냥 수박입니다. 라고 무지성 지지를 보내주셨고요. 홍민조님 복숭아죠. 제 태몽이거든요. 수박 먹고 남은 건 처리하기 어려운데 복숭아는 다 먹고 씨앗만 버리면 되고요. 아유, 좀 설득력 있네. 수박이 진짜 너무 위대한 과일인데 씨가 뱉어야 되는 씨라는 게 좀 이렇게 씨 없는 수박 있긴 한데 그건 좀 비싸잖아요. 8738님 수박이죠. 빨간 과육을 한입 크기로 썰어 우유랑 탄산수 얼음을 넣고 먹으면 펭귄이 옆에서 뛰어다닙니다. 흰 껍질은 얇게 썰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매콤하게 무치면 이게 또 밥도둑이거든요. 라고 너무 이거 지금 펭귄까지 동원을 하셨어요. 허위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수박은요. 저는 진짜 더울 때 먹을 때 좀 땀 많이 흘리고 이런 날은 소금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도 싹 되고. 5844님 수박은 그냥 조직감이네. 액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박은 사철 과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복숭아야말로 여름이고 여름하면 복숭아입니다. 생각났을 때 복숭아 한 알이라도 더 먹어야 돼요. 언제 들어가고 없을지 모른다고요. 설득됐어. 일단 이북 5844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 게 생각해보니까 수박은 겨울에도 있네. 뭐 조금 좀 비싸지만 복숭아는 정말 딱 어떤 시즌에만 있어. 왜 복숭아는 왜 아직 그게 없는 거죠? 하우스가? 어떤 이유인 거지? 제가 잘 모르니까. 김소진님은 갑자기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여름에 메론만 먹습니다. 라고 갑자기

0: 난입을 하셨어요. 예, 잠깐 알겠고요. 잠깐 옆에 계셔주세요. 저희 지금 중요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튼 이분들 포함해서 별밤 듣고 있는 부모님들 다수의 선택은 뭡니까? 아, 그죠? 당연히 수박입니다, 여러분. 수박이 저도 아, 내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여름에는 그래도 수박이지 싶기는 했지만 아, 근데 마지막에 저는 저 복숭아여야만 하는 이유에 설득이 돼서 저는 복숭아를 마음속으로 마지막에 골라서 소신파가 좀 그러니까 이 소수파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좀 허위 사실까지 적어가면서 수박도 영업해주신 분도 선물 드릴게요. 이 정성 때문에 8738님 거의 이 정도는 수박부 장관입니다. 펭귄이 옆에서 뛰어다닌다. 너무 좋았고요. 자, 이제 여름에 관한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여름 더위 아래 열심히 일한 나 자신, 이제 꿀맛 같은 여름 휴가를 떠날 차례입니다. 다음 중 휴가 시즌을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7월 말에서 8월 초대, 7월 말 8월 초를 제외한 언제든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자, 여름 휴가 시즌에 대한 질문입니다. 7말 8초냐 아니면 7말 8초 빼고 아무 때나. 이거 후자가 되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넓어서. 뭐 아무튼. 근데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기업 49.4%가 7말 8초에 여름 휴가를 떠난대요. 일단 기상학적으로 장마 끝나고 태풍 오기 전 휴가 떠나기 가장 적합한 때라고 하고요. 아, 그치, 이게 크겠구나. 아이가 있는 분들 때문에 학원, 학교 방학 시즌이라 따로 시간을 빼지 않고 가족 구성원 모두 떠나기가 좋으니까 요게 크겠군요. 하지만 또 많이 떠나는 만큼 숙소도 좀 비싸지고 교통 여건도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생기죠. 그럴 바에는 양해 구할 일이 생기더라도 7말 8초는 피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름 휴가를 언제 갈지 내가 정할 수 있다면 7말 8초 혹은 7말 8초 빼고 아무 때나, 둘 중 언제 가고 싶은지 휴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정서연님께서 난입하셨어요. 또 저는 당장 내일이요. 이런 난입도 일단 환영은 합니다마는 노래 듣고 올게요. 헤이즈 피처링 딘의 엔 줄라이.

헤이즈 피처링 딘의 엔줄라이 듣고 왔습니다. 부엉스 초이스 여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요. 여름 휴가 7말 8초 대 7말 8초를 피해서 였습니다. 1999님 그래도 7말 8초입니다. 여름 휴가는 여름 피크 때 가는 맛이죠. 아 저는 이시학입니다. 아 시학님 잘 기억해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요. 기침 요괴가. 그러고 보면 제가 되게 잊지 못하는 어떤 그 해변가에서의 추억이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데 말이 안 돼. 내가 저렇게 어린 때였는데 왜 내가 기억이 이게 난다고 싶을 만큼 좀 인산이네. 예. 그래서 바다를 잘 보기 힘들었어요. 그때 저 또 꼬꼬마였으니까 더더욱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때 모종의 이유로 제일 피크 타임에 해운대를 갔었던 것 같아요. 사진 보고 물어보니까 해운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좀 또 그 왁자지껄한 매력이 또 있기는 해요. 정호영님 직장 생활 31년 차 지금까지 휴가는 7말 8초였습니다. 좀 비싸고 사람 많지만 그 재미로 휴가 갑니다. 너무 썰렁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런 성향으로 나뉠 것 같아요. 약간 축제의 분위기,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다 함께 그 조금 기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에서도 휴가의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3895님은 언제든 7말 8초는 피하는 게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서 거래처도 쉬어가지고 그날 출근하면 거의 놀다시피 근무하기 때문이죠. 이런 또 꿀팁이. 그때를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겠네요. 보통 이때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일도 약간은 여유롭게 할 수 있다. 어허라. 어제 오신 형사 부엉이. 아, 또 와주셨어요. 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특수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이요. 꼭 항상 좀 함께 해주십시오. 아, 이게 출소 안 하신다는 걱정되겠다. 앞으로 아, 뭐 사건 터졌나 봐. 4690님. 아, 형사는 휴가 쓰기가 참 힘든데 슬프네요. 기분 좋게 고를 수가 없다는 게.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여름 다 지나고 9월, 10월이 좋겠네요. 그나마 시원하게요. 라고 계속 점점을 쓰신 게 진짜 혼자 아, 진짜 그걸 고르는 것부터가 진짜 얼마나 행복한 건데 하면서 너무 지금 속상하세요. 그렇게 아니 휴가를 가셔도 이게 호출되는 일이 당연히 있으시겠네. 뭐 형사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분들 의사 선생님들 무조건 그럴 것 같고. 아이고야 진짜 그래요. 우리 이거 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고민이 누군가에겐 되게 사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자 문자와 미니로 도착한 전체 의견 중에서 부엉이들이 더 많이 선택한 쪽은 어딘가요? 역시 7말 8초 피해서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쪽입니다.

0: 저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비, 막 이렇게 날씨 오락가락 하는 것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고, 저는 추울 때 어디론가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리고 그때, 7, 말 8초가 좋아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때 쓸 수밖에 없어서 가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7말 8초 말고 언제 여름 휴가 가면 좋을지 추천해 준 분들 계시는데 9727님, 극성수기 피해서 8월 마지막 주 강추합니다. 7말 8초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이 답입니다. 요거 진짜 너무 좋은 유용한 팁이라서 9727님은 선물 보내드려야겠고요. 그래요, 맞아. 요때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막상 일할 때좀 경무가 덜해진다라는 건 정말 꿀팁인 것 같았어. 0327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주도 특히 서귀포에서는 바닷물이 천천히 식어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해수욕하기가 정말 좋아요. 11월 초에 선탠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수영복 입고? 아까 그 펭귄 옆에 지나간다라는 것처럼 뭐 과장은 아니겠죠? 아, 요것도 꿀팁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쪽이 바닷물이 천천히 식기 때문에 9월 중순, 10월마저도 해수욕이 가능하다. 꿀팁. 0327님도 꿀팁 주셨으니까 선물 드리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행복한 상상하고 있는 와중에, 휴가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하고 외롭게 계셨던 우리 형사부엉이 4690님께까지도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재밌네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겠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다음 질문 뭔가요?
1: 7월 말 8월 초든 7월 말 8월 초를 벗어나든 어쨌든 휴가를 떠나온 당신, 어떤 스타일의 휴가를 즐기실 건가요? 호젓하고 느긋하게 놀고 먹고 쉬는 호캉시대, 다이빙, 스노클링,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등 쉴틈 없이 즐기는 액티비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왠지 뭐 저로서는 너무 압도적인 약간 밸런스 붕괴인데 모르겠네. 특히 나는 왠지 별밤에서는 이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함부로 평가 죄송한데 여러분들 다 그냥 느긋하게 입고 싶어하는 성향 아니? 대체로 우리 라디오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특이 있는데 아닌가? 아니면 할수 없고요. 여름 휴가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호캉스 대 액티비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뭐 하긴 예전보다는 액티비티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격렬한 건 아닐지언정 정말 약간 이렇게 아무 계획이 없어도 되나 더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누워서 TV 보고 너튜브 보고 먹고 씻을 때만 막 심지어 씻지도 않아 막 아무튼 완전한 호캉스 반대로 완전 막 물에서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스노클링하고 막 언더더씨 부르고 가재 만나고 바나나 보트 타고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고 패러글라이딩 거기서 또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끝도 없이 에너제틱한 휴가를 보내는 쪽 부엉이들이 보내고 싶은 휴가 스타일 둘중 하나를 골라서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마이걸의 번지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번지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 관한 세 번째 주제 휴가 스타일 물어봤습니다. 호캉스 대 액티비티. 이세희님이요. 반반은 없어요. 여행 일정 절반은 액티비티 신나게 하고 나머지는 꿀 호캉스 좋은데. 당연하죠. 근데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세희님. 극단적으로 다른 것 중에 골라야 되는 게 이 시간에 맛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유고님께서도. 좀 적당히가 없고 저기 끝하고 저기 끝. 그게 맞아. 이 정도면 저는 되게 지금 너무 평화로운데? 저 진짜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내드린 질문을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지금 채널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송영진님이 휴가에서 참고로 휴자가 쉬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무조건 액티비티도 그렇고 무조건 호캉스도 그렇고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휴가 휴자는 쉬휴자입니다. 그래요, 알겠는데 저는 이제 예측 갑니다만은 결과랑 더 많은 의견들은 잠시 후에 더 만나볼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로 왔습니다. 부엉이들의 선택을 알아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부엉스 초이스 함께하고 있고 오늘의 질문 주제는 여름입니다. 호캉스 대 액티비티. 부엉이들의 선택 만나보고 있는데요. 5290님 호캉스 호캉스. 계속되는 야근에 지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진짜 퇴근하면 쉬는 것도 귀찮을 정도인데 액티비티는 무슨. 사실 그렇죠. 대체로 그러니까 휴가를 가고 싶다.

0: 라는 것은 자고로 진짜 마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하는 느낌으로 널브러져 있고 싶은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3805님, 액티비티! 여름 아니고서는 액티비티 즐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겨울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호캉스는 언제든 가능하다고요. 아, 또 맞는 말이긴 해. 그치만 겨울 액티비티 즐기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잘 못합니다만 스키 타시는 분들은 막 겨울만 기다리고 막 고양이가 사냥감 보고 궁뎅이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막 이러면서 엉덩이를 실제로 흔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진짜로 스키랑 보드 탄다고. 김성모님, 액티비티요. 아, 호캉스 할 거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죠. 무조건 액티비티. 이때 아니면 못한 액티비티. 휴가 때 잔뜩 즐겨야 돼요. 성모님, 제가 볼 때 집안일 안 하시는 쪽이죠. 그렇죠. 맞는 말인데 호캉스가 필요한 이유는 배달 음식 치우는 것도 싫어. 내가 자고 일어나 이부자리 개기도 싫어. 빨래도 누가 뭐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무튼 막 늘어져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내 방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방, 내 집과는 다른 쾌적한 그 호텔의 그 공조 시스템. 바스락거리는 그런 막 이불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약간 또 이때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있죠. 성모님을 제가 조금 너무 또 판단해버렸으므로 혹시 알고 집안일 완전 전문가실 수도 있죠. 성모님께 일단 선물을 쏘겠습니다. 최윤경님은요, 호캉스요. 한때 액티비티 다 해봤는데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하도 흔들어 제껴서. 가만히 있는 게 최대 휴식. 흔들어 제껴서요. 아마 윤경님, 제가 볼때 액티비티 하고 밤에 클럽까지 가셨네. 아닌가요? 약간 그 특히 이제 겨울 스포츠 쪽이 그런데요. 스키장에 백미는 뭐 밤에 뭐 클럽이라고. 아닌가? 윤경님도 제가 판단해 버렸으므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약간 이렇게 비뚤어진 시선으로 가끔 해석을 하면 대신 선물 드릴게요. 윤경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부엉이들의 의견 어디로 기울었죠? 봅시다. 역시 호캉스였습니다. 그만큼 진짜 지친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죠. 어른이 될수록 호캉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액티비티를 원하는 분들, 그건 당신들의 영혼이 젊은 겁니다. 부럽고요. 네 번째 주제로 바로 또 가보죠.
1: 호캉스든 액티비티든 여름 휴가를 즐겼으면 다시 출근해야죠. 하지만 여름철 출근길 안 그래도 사람들로 치이는데 거기다 덥고 습하고 이보다 더한 고생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부엉이들이 꼽는 더 최악의 출근길은 폭염 대 장마철 어느 쪽인가요?
0: 아, 요번 거 조금 힘드네요. 그런데다가 우리 AI 친구가 또 계셨군요. 오, 이름을 지어 놓읍시다. 별식이랑 별자. 별식이 별자. 방금 우리 별자가 고생해 줬고요. 수고했어요, 별자. 폭염, 장마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폭염은 진짜 막 완전 거의 만두통 속이야. 내가 아침에 뽀송뽀송하게 씻었어. 근데 지하철 따로 가는 길에 이미 나는 내 머리는 미역이 돼 있고, 막그 안에 사람들도 다 미역 덩어리고, 모든 땀냄새, 서로의 체취가 코끝을 넘어 거의 막 두개골을 전체를 막 감싸요. 온내 몸이 접히는 모든 곳마다 습기가 너무 가득한 나머지 소리가 나. 철벅. 근데 장마철은 대신에 이만큼 쪄죽는 건 아닌 거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그거는 너무한 거니까. 장마철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 뭐, 기후 온도는 심하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루 종일 젖은 양말인 채로 다녀본 적 있습니까? 청바지 입었는데, 뭐, 빗물이 바지, 아, 청바지는 젖으면 그것도 진짜 오래 안 말라. 두꺼워가지고, 그 얼룩덜룩해져가지고, 근데 우산도 들어야 돼. 꿉꿉하고 막 남의 우산에 내몸 치고 막 가방 막 잠깐만요. 김수진님이 갑자기 퇴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저기 곧

보너스 600% 준대요. 아, 그럼 다 좋아지나 갑자기? 자, 장마철 완전 근데 막 진짜 계속 오늘 계속 거의 내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우산 이끼가 폈어. 그 정도의 습도예요, 거의. 막 약간 거대한 그 습도 덩어리가 내그막 목구멍에 막 콕콕 차오르는 듯한 장마철 반곱슬이들은 머리가 계속 볶아져. 지저분하고 못생겨지고 뭔지 알죠? 폭염대 장마철 최악의 출근길은 어느 쪽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즐거우신가 봐요. 8796님이 그만! 그만! 상상만으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대장부엉이라고. 아,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 감사하고요. 장범준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보내주세요. 추적이는 여름비가 돼요.

0: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왔습니다. 자, 폭염과 장마철 중에 어떤 게더 최악의 출근길이냐 여쭤봤는데, 오구이사님이, 아, 이번 거는 참여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이다님의 설명을 듣고도 지금 장범준 노래 들으면서 고민을 해봐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고르지 못해도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다 부엉이들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부엉이들에게 일주일도 훈련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 못하면 둘 다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조세영님은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장마철. 아니 근데 이런 분도 있지. 일단 후각이랑 이런 거에 민감하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막 진짜 폭염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김혜원님. 지금 장마라 제 반곱슬머리가 헬멧 쓴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어요. 장마철 출근은 정말 쥐약입니다. 하고 이게 곱슬이들이 아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생머리 분들은 몰라요. 근데 생머리 분들은 또 나는 곱슬인 사람들 너무 부럽던데 볼륨감 때문에 이런데 이거야말로 선택지로 한번 해봐야 돼.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뭐라고도 이러죠. 대신에 찰랑거리는 전지현 머리인 대신에 뭐 겨드랑이 쪽의 털은 너무 곱슬이가 심하고 숱이 많아서 약간 팔이 떨어진다. 이 정도가 나. 그런데 머릿결은 평생 전지현이야. 그럼 할래 말래 막 약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죠? 1419님 폭염이 더 힘들어요. 밀착은 못 견뎌요. 비루 발가락이 쭈글쭈글해도 폭염보다 나아요. 맛있어. 맞아. 발가락 쭈글쭈글해지고 하얘지고 막. 그 양말은 이걸 내가 다시 빨아서 신어야 된다라는 것부터 믿겨지지가 않아. 막 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가 아끼는 양말일 때그 느낌. 문영식님. 폭염이 더 별로입니다. 여름은 워터밤이죠. 비 맞고 상큼하게 에어컨 바람에 말리자. 아, 그래요. 여러분 혹시 다들 오늘 조금 좀 의견이 싹 기우는 것 같은데요? 폭염. 장마. 부엉이들의 더 싫다라는 쪽 어디입니까? 장마철이 더 싫다고? 오, 나는 이렇게 보면서 폭염이 더 싫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네. 의외다, 의외. 장마철은 우리의 활동 반경에 너무 많은 제약을 주고 차도 막히고 그리고 막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폭염은 어쨌든 그걸 막뭐 여러 가지 뭐 위생적으로 내가 막뭐 물티슈라도 갖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 싫은 게 장마철이군요.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같은 반곱슬 동지 회원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내가 이번에 별로 좀안 드렸나요? 그럴 때 혹시 작가님 픽으로 좀 알려주셔도 돼요. 아까 발가락 쭈글쭈글해진 분들이죠. 1419님. 자, 여름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독했으면 좋겠는데 뭘까요? 들려주세요.
1: 여름의 불청객, 땀과 모기일 텐데요.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평생 땀안 흘리기 대 평생 모기 안 물리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저는 되게 명확한데, 대신 이게 땀을 별로 안 흘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 모기 안 물리기 선택하면 대신 땀이 좀 어느 정도 나. 아니, 물론 막 완전 맨날 겨터파크 이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나요. 약간 좀 성가실 정도로 나고. 대신 평생 땀을 안 흘려. 그러면 약간 그 모기 그 잡이 인간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난안 물리게 되는 약간 모기를 유혹하는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평생 땀안 흘리면은 항상 뽀송뽀송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낸 지독한 문제, 장마철, 폭염 이래도 혼자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리고 뭐 메이크업 할 일이 있어도 지워질 일도 없고, 채취 안 나고. 하지만 그리고 모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 캠핑 가고 하면 그 줄무늬, 그 삼선 모기. 저는 특히 그 모기침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어갖고, 조금 독한 친구한테 물리면 물집이 돼요. 그리고 진짜 오래 가고 약간 그리고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붓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나만 안 물어. 아, 그 모기 물리는 건 간지럽고 이거 고통도 고통인데 진짜 내 종아리 이런 데막그 도트무늬를 만들어놔서 너무 보기도 싫고 아, 평생 모기를 안 물릴 수 있다라는 상상. 그리고 평생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린다. 물론 건강에는 둘다 문제가 없어요. 평생 땀안 흘리면 그 건강하지 못해 이거다. 이거 아닙니다. 둘다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어느 쪽을 택할 건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권진아의 쪽쪽 들을게요.

0: 권진아의 쪽쪽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요. 평생 동안 땀안 흘리기
1: 대
0: 평생 동안 모기 안 물리기였는데요. 3895님이요. 모기 안 물리는 인간이면 약간 뭔가 피리 부는 사람처럼 모기를 다스리니까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요. 라면 그 모기 안 물리기를 택하신 거죠? 하지만 이게 과실을 할수 있을까? 누가 알아볼까?

알아볼 수가 없어. 아니면 뭐 모기들을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8552님, 와, 상상해 봤는데 땀안 흘리게 할래요. 모기는 막을 수 있는 모기템이 진짜 많아요. 아, 좀 있어요. 저는 팔찌 종류도 써봤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것도 뿌리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어릴 때, 요 커서는 조금 낫지만 어릴 때 모기 한번 물리면 정말 그 물집이 너무 징그러워서 이게 물집이 너무 크게 잡혀갖고 아기 때는 커서는 그 사이즈로는 안 잡히지만 아무튼 진짜 모기는 정말 좀 그렇긴 한데 6066님 강원도 사는 이종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땀도 많고 모기도 잘 물리는데 하나만 고르자면 땀안 흘리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 발랐는데 땀나서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아 진짜 선크림 눈에 들어가서 엄청 따갑죠. 둘다다 고생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더 신빙성이 좀, 아,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맞겠구나. 저는 솔직히 모기 안 물리는 걸 다들 고르실 줄 알았어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대신 막 상상해보세요. 모기, 아, 내가 나였으면 좀더 지독하게 했죠. 대신에 평생 땀안 흘리는 대신에 모기는 맨날 여기 눈두덩이에 물리고, 여기 손가락 마디마디에 물리고, 발바닥에 물리고, 이 정도는 갔어요. 자, 부흥이들, 결과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알려주세요. 평생, 맞네요? 평생 목이 안 물리기. 나는 이렇게 대충 올라오는 거 보고 땀안 흘리기를 더 많이 골라주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가만있어 봐. 너무 재밌는데, 지금 빨리 광고를 듣고 와야 된대요.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일 목요일 방송 오늘은 부엉스 초이스 첫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별식이랑 별자 음성으로 수고해줘서 고맙고요. 오늘 7월 2일 오늘의 부엉이들은 복숭아보단 수박이 좋고 휴가는 7월 말 8춘 피해서 그리고 액티비티는 싫고 호캉스가 좋고 장마철이 더 싫다 폭염보다 그리고 땀을 펑펑 흘리는 한 있어도 평생 모기를 안 물리겠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백소희님께서 부엉이들의 선택 의외다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름 재밌죠. 나 지금 클로징 해야 돼 너무 재밌었네 더 늘려야겠어 시간.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유튜버 오즈먼지 천문학자 지흥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호기심만을 쫓는 이기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랑이들 저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언제나 보고 싶다는 말은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참 좋은데요. 왜냐면 함께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아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전 언제 어디에 있든 늘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을 자주 생각하고 많이 많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이왕이면 매일매일 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Adola loves 돌랑이.

같이 물격한 내 재누를 찾지 못하게 1. 여전히 이 여정은 험난하고 2. 목적지가 어딘지 불확실해도 3. 꿈만 꾸면 멀미가 나더라도 4. Gonna be alright, just follow, yeah, yeah.

0: 네,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 에릭의 섬에 Somewhere이죠. 로브는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랑이들 벌써 7월이에요. 아, 7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2026년 반이 지난 거잖아요. 어때요? 좀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꿈! 이루고 싶던 그 목표! 다 이루셨나요?
1: 아직요.
0: 네, 괜찮습니다. 인생은 길고 시간은 많으니 파이팅! 네, 뭐 7월인데 또 7월 하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숫자부터 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바이브를 뽐내잖아요. 약간 럭키 넘버 7. 그래서 돌랑이 분들이나 저나 이제 모두가 더 행복한 7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시크릿과 함께 돌아올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아니,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운명에 맡기지 않고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힘껏 부딪히고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바로 운명이 됩니다. 서로의 운명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는 그룹 시크릿 여러분 어서오세요. 와, 무려 12년 만에 컴백이자
1: 맞습니다.
0: 시크릿으로는 아이돌 라디오의 첫 출연이신데요.
1: 네.
0: 아, 먼저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드려야죠.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0: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한 분씩 개인 인사를 들어볼 건데 네. 본인이 시크릿에서 어떤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네. 이제 수식어로 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선배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영원한 선홍빛 잇몸 리더 전효성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뉴 막내 메인 보컬 예빈입니다.
4: 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에서 라면 스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래퍼 진거입니다. 반갑습니다.
0: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홍빛 잇몸. 네. 이게 어떤 뜻이죠?
2: 모르세요?
0: 잘 모릅니다.
2: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연예계 3대 잇몸이 있는데 네. 박명수 선배님, 이효리 선배님, 저.
0: 아. 예. 네. 잇몸이 네. 아 잇몸이
2: 네. 웃을 때 환하게 손. 보이는 이 분홍빛 잇몸 이상아.
0: 네. 정말 화내요.
2: 너무 화나죠?
0: 네, 조명이 따로 필요 없고. 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저의 매력 포인트여 가지고.
0: 좋습니다. 네. 또 라면 스프 같은 역할이라고 하신 네. 이제 진거 씨께서 네. 궁금한 게 라면 스프 같은 역할이 어떤 걸 뜻하죠?
4: 어디다가 넣어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시크릿에서 제가 또 빠지면 제 랩이 빠지면 심심하니까.
0: 아, 그러니까. 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4: 아, 맞죠,
0: 그렇죠. 제가 또 라면을 진짜 좋아하고. 아, 네. 오늘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어요. 아,
2: 어느 회사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0: 어느 저는 가리지 않아요. 네,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3: 좋다.
0: 좋습니다. 진짜. 또 예빈 씨.
3: 아이고.
0: 네, 뉴 막내예요.
3: 네, 맞습니다. 네.
0: 막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 저 02년생.
0: 02년생. 02년생. 근데 12년 만에 또 이제 컴백을 하신 건데.
3: 네네네.
0: 자, 계산을 한번 제가 수학을 좀 못하지만.
2: 아, 어떤 계산을 하시려고 그럴까?
0: 2002년생이시니까. 네. 예빈 씨가 12년 전이면 몇 살이셨죠?
3: 12년 전이면 저 13살.
0: 13살.
2: 그때 13살이었어?
3: 네, 12년 전이면.
2: 13살 우리 아이밀로부터 13살이었던 거야 그러면.
4: 초등학생이었구나.
3: 수학 6학년.
2: 어머 세상이네요.
0: 아,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네. 이렇게 함께. 네. 아, 정말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맞아요, 진짜.
2: 아무래도.
0: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돌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4: 감사합니다.
0: 또 효성 선배님은 이 장소가 좀 익숙하시죠?
2: 아무래도 그쵸 그쵸.
0: 네, 또 MBC 꿈꾸는 라디오 진행을 하셨던 DJ.
2: 아, 맞습니다.
0: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2: 네네네.
0: 또 아돌라에도 2020년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한 6년 만이시네.
2: 벌써 그렇게 됐네.
0: 네, 6년 맞아요. 만에 와보시는 거 좀 어떠세요?
2: 뭐 여전히 늘 재밌고 네. 기대되고 또 MBC는 아무래도 제가 또 2년 동안 DJ를 네. 하면서 출퇴근을 했던 곳이라 그런지 네. 더더욱 좀 편한 느낌? 아, 네. 집에 온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당장 눕고 싶은 곳. 네.
0: 아무 때나 네. 언제나 눕고 싶으시면 편하게 누우시면 되고요.
2: 낮은 자세로 편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0: 편하게 눕고 싶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오늘 선배님께 또 DJ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또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례지만 오늘 DJ 며칠 차?
0: 며칠 차. 며칠 차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 벌써요?
0: 네, 1년 반,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528일.
2: 우와. 네. 그럼 거의 뭐 베테랑.
0: 베테랑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발전하는 그런 DJ가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번에 새 멤버와 함께 뉴 시크릿으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3: 네.
0: 언제부터 이 컴백 준비가 시작됐나요?
2: 제가 24년도 말쯤에 네. 너무 막 그 가수 DNA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네. 한동안 너무 쉬었으니까.
0: 네.
2: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제 멤버들을 모아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진거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진거 오케이 해서 그 다음에 메인보컬 찾아야 되니까 막 수소문하다가 이제 예빈이를 딱 발견하게 됐죠.
0: 네.
2: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0: 네,
2: 보컬 서바이벌 출신이거든요.
3: 맞아요.
0: 네.
2: 네, 거기가 데뷔 무산됐다는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데뷔 무산이면은 데뷔 직전까지 갔다는 거잖아. 그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 지금의 경력 있는 팀원들과 어우러지기에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을 다 찾아봤는데 예빈이가 유독 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더라고. 아~ 둘 다. 그래가지고
0: 어떻게 네. 그러면 연락하셨어요? 뭐 DM? 아,
5: 설마.
2: DM으로 할 거.
5: 아, DM 좋았겠다.
2: 이제 저희 회사의 신인 개발팀에 네.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컨택을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마침 저희 회사에 그 보컬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운명처럼.
0: 진짜 운명이네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크릿이 되었죠.
0: 아,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운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럼요. 운명인 것 같은데. 예빈 씨 입장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5: 제 입장은
0: 이 제안을 네. 이 회사 분께 좀 받아주셨을 때
3: 맞아요.
0: 좀 어떠셨어요?
3: 일단 저는 이제 회사 전화로 해가지고
0: DM이 아닌 전화.
3: 네, 전화로 네. 이제 회사 분이 네. 너 시크릿 아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크릿이요? 그래 왜 그 전효성 있는 그룹 있잖아? 이러시면서 네. 거기가 지금 메인 보컬을 구한다는데 의향 있니? 이런 식으로 여쭤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요? 진짜죠? 이러면서 당장 미팅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바로 미팅을 가서 진행이 됐던
0: 이렇게 연락을 봐줘서 네. 이 자리까지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예빈 씨가 두 분을 처음 만나는 날에 정말 많이 네. 긴장도 하고 떨리셨을 것
3: 그럼요,
0: 같아요.
3: 그럼요.
0: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나이 차이도 없지는 않고 또 선배님들이시다 보니까
2: 그래서 돌려서 잘 얘기해 주세요.
0: 아니요.
2: 많죠.
0: 아니요.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또 없진 않으니까.
2: 그렇지, 그렇지.
0: 네. 네.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가셨나요?
3: 저는 일단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어쨌든 설레는 건 어쨌든 저는 연예인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연예인 어떨까? 이렇게 연예인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설레는 것도 있었고 근데 또 이제 뭔가 이제 선배님들 간에 뭔가 텃세나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2: 그렇지 아무래도 네,
3: 그래서
2: 되지.
3: 그런 것도 걱정했는데 근데 처음 봤을 때 언니들은 근데 그런 걱정이 싹 가시게 언니들이 네. 너무 활짝활짝 웃으면서 네. 아기 보듯이
0: 눈빛 잇몸
3: 아, 네, 그렇죠
2: 그렇죠
3: 네. 너무 예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반대로 효성 선배님과 진구 네. 선배님은 좀 어떤 생각으로 예빈 씨를 좀 기다리셨어요? 첫 만남 전에?
4: 진짜 떨렸는데 저희한테 딱 맞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계속 맞아. 저희 두 손 꼭 붙잡고 어떨까? 우리 예빈이 어떨까? 맞아, 막 맞아.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진짜 딱 왔는데 와 제가 저희가 찾던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네. 너무 행복한 복덩입니다.
0: 복덩이. 또 세 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또 예빈 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언니들이 막내를 너무 예뻐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특별히 오늘

0: 저는 두 분께 또 막내 소개 타임. 오. 우리 예빈이는요 네. 시간을 드릴게요. 네.
1: 너무 자, 좋다.
0: 두 분 자신 있으시죠?
2: 오브콜스 있죠.
3: 오브콜스.
0: 오브콜스.
2: 완전히 있어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성 선배님과 진거 선배님은 이제 막내 예빈 씨를 자랑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삐지도 색별이 드릴게요. 자 노래 주세요.
2: 우리 예빈이는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4: 우리 예빈이는 거기다 춤도 잘 춰요.
2: 그리고 우리 예빈이가 메롱메롱도 잘해요.
0: 메롱메롱.
4: 근데 방송에서 겁도 안 먹어서 여기서도 메롱메롱 할 수 있어요.
2: 그리고 예빈아 인형 뽑기도 잘해요.
0: 아. 인형 뽑기 좀 부럽네요.
2: 그래서 우리 셋 모두에게 키위새를 줬어요.
4: 그렇게 선물을 정말 많이 주는 친구라서 너무 예쁜데 맛집도 또 그렇게 잘 찾아줘요.
2: 아, 맛집. 아 그리고 초콜릿을 좋아해요.
0: 초콜릿.
2: 조그만. 조그만.
0: 아직 애기군요. 애기.
2: 애기죠.
4: 그리고 우리 애기가 조금 심심해 보일 때 슬랑이를 손에 쥐어주면 돼요.
2: 네, 예빈이를 통해서 신문물을 많이 알게 됐어요.
1: 네. 아무래도. 네 맞아요.
0: 좋습니다. 그친가요?
2: 야 키도 커요.
0: 키도 커요.
4: 평균 신장도 올려주고 나이 낮춰줬어요.
0: 아 평균 키도 올려주고 네. 평균 나이는 낮춰주고 좋습니다. 아이, 예빈 씨 이렇게 들으니까 네. 정말 이 자리에 있을 법한 아유. 정말 진주 같은
1: 감사합니다.
0: 보석 같은 분이시네요. 네, 예빈 씨 좀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언니들의
1: 뭐 메롱메롱을 잘한다는 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0: 메롱메롱이 혹시
1: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니들하고 이제 많이 친해져서 네. 이제 장난을 좀 쳐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2: 네. 예감이
1: 이제 언니랑 같이 집에 가다가 이제 지하철 방향 달랐는데 제 지하철이 먼저 온 거예요. 네. 언니 저 먼저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언니들이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으셔서 어딜 네. 가나 이 얘기를 하시는.
0: 와
3: 너무 귀여워요.
2: 저희 어릴 때는 약간 상상도 못하던. 그런 거잖아요. 13살 나이 많으신 선배님한테 네. 메롱메롱을 한다는 게 예능이어도 약간 네.
0: 그렇죠.
2: 약간 근데 약간 오히려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좋다.
0: 네, 이런 좀 한층 더 편해진 것 같구나. 저였더라면 이제 지하철 제 집 안 가고 전 지하철 그 다음 거 타고 따라가요. 쫓아가서 저도 메롱메롱 하고 저는 도망갈 거예요.
2: 지면 안 돼. 지면
0: 질 수 없어요.
1: 좋다.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막내 예빈 씨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이제 세 분이 모여서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네. 먼저 시크릿의 스페셜 미니 앨범 시크릿 플레이버 발매를 축하합니다. 앨범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번 앨범 소개는 누가 해볼까요? 제가 맨날 제가 제 담당인데 랜덤으로 매번 시키고 있거든요.
0: 네.
2: 그래야지도 멤버들도 인터뷰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0: 네.
2: 자
3: 긴장해야겠다.
2: 오늘은 두구두구두구. 자 막내 예빈이가 가볼까?
1: 네 이럴 줄 알았어. 저희 이번 아이스크림은요. 저희 이제 시크릿의 이제 시크릿이 이제 두 라인이 있잖아요. 마돈나 라인, 네. 이제 별빛 달빛 라인이 네.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별빛 달빛 라인을 선택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크릿 특유의 이지 리스닝으로 네.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곡 제목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시크릿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했다 그런 네.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시크릿 특유의 이제 몽환적이고 이제 예쁜 분위기가 담겨 있는. 그런 곡입니다.
2: 청춘을 되돌려줄 수 있는 네. 중심을 되돌려줄 수 있는
0: 중심의 세계 네. 좋습니다. 또 설명에 이어서 그럼 타이틀곡 바로 아이스크림
2: 네. 네
0: 들으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2: 아 노래 라이브 하러 가는 줄 알고
0: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 곡이 되게 예전부터 나왔다고 하던데
2: 네.
0: 준비 기간이 좀 그걸 얼마나 되셨나요?
3: 준비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0: 아 진짜요?
3: 네. 근데 그만큼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곡이다 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곡입니다.
0: 이 노래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0: 많은 곡들 중 이 아이스크림 이 곡을 픽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2: 뭔가 이게 그 제가 사실은 시크릿 무대 모음집 댓글을 보는데 네. 그 댓글 중에 어릴 때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크릿 노래 듣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댓글을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시크릿의 정체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 노래로 가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노래가

0: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좀 선택하게 됐죠.
1: 아, 그럼 다른 분들께서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2: 사실 제가 언니들보다 한 하루 이틀 먼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가이드 보컬을 해가지고 조금 언니들보다 빨리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사계 봄을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면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여름 생각이 나면서 몽글몽글 너무 좋아서 제가 바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언니들한테 바로 전송했던 맞았습니다.
1: 녹음을 휴대폰으로
2: 그래서 언니들 이거 나왔다 들어봐라 이렇게 바로 보내줬어요.
1: 회사분들이 먼저 보내주시기도 전에
2: 제가 가이드 해가지고 몰래
0: 너무 좋은 친구들
3: 맹큼
2: 보내줬어요.
1: 약간 스파이 같은 역할을
0: 네, 너무 잘해줬어요. 네. 맞아요.
1: 얼마나 좋았으면 빨리 언니들한테 강아지처럼 자랑하고
0: 맞아요.
1: 됐습니다. 또 근데 효성 선배님께서는 작사도 하셨는데
0: 맞아요.
1: 네.
0: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마냥 뭔가 그러니까 첫사랑의 설렘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는 사랑의 첫사랑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1: 그쵸.
0: 이거는 진짜 처음 사랑을 만난 사람의 감정 같다라고 느꼈는데 그 유튜브 댓글을 보고 나서 이거는 시크릿의 음악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가사들을 다 좀 시크릿 그리고 시크릿 팬들에게 하는 말들로 좀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사를 들어보면은 wanna be my secret time, wanna be my secret heart 뭐 이런 가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1: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는데요?
2: 맞아요.
1: Wanna be my secret time?
0: Yes.
1: Secret heart?
0: 네. 저희 그 팬클럽 이름이 Secret Time이어가지고 좀 중의적인 의미를 써서 너 나랑 비밀 시간을 보낼래?
1: 약간 펀치라인인데
0: 맞아요.
1: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0: 있는 나의 팬이 될래? 약간 이런 이중적인 그런 느낌을 담았죠.
1: 완전 천재 작사가시네요.
0: Yeah. Yes.
1: Yes.
0: Yes. Of course why not.
1: Yeah.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쓰신 가사 중에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좀 특별히 있으실까요?
0: 방금 얘기한 그 wanna be my secret time, wanna be my secret heart도 있고 그 랩 가사 중에 this pleasure can be a guilty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스크림 하면 guilty pleasure로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1: 근데 왜 guilty pleasure예요?
0: Not guilty pleasure, this pleasure. Can be a guilty.
1: 아.
0: 이 플레저는 guilty가 될 수 없는 진짜 좋은 선물이다.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당 아이스크림 같은 거죠.
1: 그쵸.
0: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1: 그게 진짜 아이스크림을 진짜 아이스크림은 guilty pleasure예요?
0: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 보통은
0: 당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달고
1: 저는 완전 플레저라고만 생각했어가지고
0: 그래요? 아직 어리셔서
2: 그래요? 20대라서 그래요.
1: 저는 1일 한 2아이스크림, 3아이스크림 하거든요.
2: 즐기세요. 어릴 때
1: 진짜로 저는 팬분들도 아시는 게 저는 아이스크림을 일어나서 먹고 낮에도 먹고 자기 전에도 먹고 막 그래요.
0: 자,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30대가 되면 있잖아요.
1: 멀지 않았어요.
0: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몸에 무리가 와요.
1: 진짜 어떤 무리가 와요?
0: 다음날 너무 피곤해요.
1: 아 진짜요?
0: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자면 부어요.
2: 아이스크림을 먹고?
1: 아이스크림 먹고 자면 부어요?
0: 왜냐면 그게 당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장기들이 무리를 해서 부어요.
1: 진짜요? 네. 저는 라면을 두 봉지 먹고 자도 안 붓는 사람.
2: 부럽다. 천상 연예인.
1: 저는 그래서 뮤비 찍기 전날에도 라면 두 봉지 먹고 자도 다음날 일어나서 뮤비를 찍은 적도 있어요.
2: 와 너무 좋은데요?
1: 근데 전혀 저는 아예 안 부어요.
2: 그냥 체질이신가 보다.
1: 맞아요.
2: 좋겠다.
1: 아이스크림은 저한테는 완전 그냥 플레저. 길티가 없는. 하지만 이 노래는 완전 플레저죠. 길티가 될 수 없는 플레저.
0: Yes, yes.
1: Yes. 좋습니다. 뭐 이제 그럼 타이틀곡이죠. 아이스크림 왕곡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0: 네.
1: 감사하게 또 이제 또 시크릿 분들이 라이브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0: 네.
1: 물 충분히 이제 마시시고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시크릿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슬픔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소방관.
3: 네,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랑이들의 댓글도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쭈님께서 아 이거 솜사탕 맛 아이스크림이다.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어떻게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죠? 이가 다 썩어도 맨날 먹고 싶어요.
5: 어머 세상에. 네,
3: 라고 남겨주셨고요.
5: 네.
3: 0406님께서 와 진짜 너무 예쁘고 라이브도 잘하고 계속 입덕함 레전드. 오. 진짜 와 사랑해요.
5: 감사합니다.
3: 남겨주셨고요. 7345님께서 세 분 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깃털이세요? 이 톤을 위해 뭘 연구하셨는지 라고 남겨주셨는데 뭘 연구하셨죠?
6: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랩을 하다 보니까 되게 항상 악센트를 줘서 많이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이렇게 좀 힘을 풀어서 공기를 정말 많이 섞는 연습을.
3: 진짜 약간 라면 스프 털고 저희가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6: 맞아요.
3: 하는 그 느낌적인
6: 그 느낌으로.
5: 그 간질간질한 느낌.
3: 간질간질한 느낌. 좋습니다. 자, 뭐 이번에는 또 빠질 수 없는 퍼포먼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처음에 아이스크림 안무를 이제 받았을 때 첫인상이 좀 어떠셨나요?
1: 기억나 그때 첫인상?
2: 아 사실 저희가 안무를 네 번 전이나 받았잖아요.
1: 맞아, 맞아.
0: 네 버전.
2: 네 버전이었어서 저희끼리 정말 상의를 많이 했어요. 이 시크릿이라는 곡에 어떤 무드가 어울릴까 싶어서 네. 정말 이 저희 부분 부분별로 안무를 잘 섞어서 네. 완성해낸 안무인데요. 네. 근데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1: 맞아,
2: 같아요.
1: 맞아, 맞아. 네.
0: 세 분의 그러면 의견이 좀 많이 들어
1: 매우 많이 들어.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잘 쓰지도 못하는 거를
0: 네. 약간 다운 받아서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가져오고 여기서 이만큼 가져오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짠 했죠.
0: 그래서 이제 회사 분들께 이거 어때요?
1: 이대로 가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0: 세 분에서는 의견이 좀 잘 취합이 됐나요? 만장일치로?
1: 네. 만장일치까지는 아니고
0: 솔직하게 아무래도 네.
1: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0: 맞아요, 맞아요.
1: 사람은 세월이 다른데
0: 그렇죠.
1: 만장일치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 부분은 다수결로 갔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아무래도
0: 자, 그럼 이 포인트 안무 좀 궁금한데
1: 네.
0: 직접 부르면서 좀 상체 상체라도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네.
1: 예빈이가 불러줄까요?
3: 네네네. 5, 6, 7, 아이스크림 like 아이스크림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차갑게 달콤해 my love
1: 열었습니다.
0: 이거
1: 네 새끼손가락
0: 이게 아이스크림을 뜻하는 건가요?
1: Yes.
3: 네, 이게 스쿱 이렇게 아이스크림
1: 이거 돌리면서 만드는 거죠 스쿱.
0: 아, 그 아이스크림 이거
3: 그거 연상케 하는 거.
0: 아 저는 이제 약간 시크릿이니까 그 저희가 보통 이거 비밀이야 약속할 때 약간 이렇게 해서 약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3: 나쁘지 않은데?
0: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었구나.
1: 네네네 아이스크림 뜨는 거.
0: 푸는 거. 자 안무 얘기로 돌아와서 또 노래는 편안한 이지 리스닝이지만 춤 손동작은 또 많고 네. 또 세 분이 합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좀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1: 맞아 맞아.
0: 연습하실 때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특별히 있었을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예빈이가 혼자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페어 안무가 많아요.
0: 네.
1: 손을 약 붙잡고 막 이렇게 진 거를 액자 만들어주는 안무가 있거든요. 네, 예빈이가 키가 크니까
0: 네.
1: 제가 아무리 해도 약간 이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연습할 때 좀 굽이 높은 운동화를 신고 막 약간 그랬었어요.
3: 아 맞아요.
1: 아무래도
3: 키 때문에
2: 맞아요. 저도 여기에 이제 연결하자면 저는 이제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다 보니까 자꾸 네. 한쪽에 걸리더라고요.
1: 아 그래서 그걸 예쁘게 머리를 넘겨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0: 선배님께서 이제
2: 지나가야 되는데
0: 약간
3: 그랬구나.
0: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걸 하시면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2: 자꾸 어딘가 걸려요.
0: 어딘가
2: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0: 어디라고는
1: 아무도 모르겠는데
0: 아무도 모르지만
1: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0: 있었습니다. 너 예빈 씨는요?
3: 저는 이제 2절에 이제 진건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네. 자꾸 이게 손이 안 잡히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노룩으로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0: 노룩으로.
3: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꾸 손길이 어긋나가지고
1: 네.
3: 그거 맞추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0: 뭐 다들 이렇게 연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간식차가 왔다 가니까 여러분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럼 저희는 시크릿의 신곡 Get Right 듣고 오겠습니다.

0: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여러분은 지금 한여름 날의 아이스크림보다 더 반가운 그룹 시크릿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시크릿의 Get Right 듣고 왔고요.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 타임 좀 잘 즐기셨나요?
1: 오, 네.
2: 네.
1: 복지가 너무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아,
0: 복지로서는 아이돌 라디오 이길 곳은 없습니다.
1: 아 진짜.
0: 네. 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신다면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번에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1: 네.
0: 네, 효성 선배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띠꾸띠꾸리님. 제 알고리즘에 시크릿 챌린지가 진짜 많이 떠요. 근데 이게 된다고? 쉽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또 얼마나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가장 좋아하는 시크릿 노래는요? 하고 질문하고 같이 춤추는 챌린지가 너무 권력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진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어떤 분들이랑 혹시 찍으셨었어요?
3: 라인업이 정말 짱짱합니다. 그 일단 2세대 친구들, 2세대 아이돌 네. 친구들, 뭐 B1F4 공찬, 그리고 BAP 영재 종업이, 그리고 에이핑크 봄이, 또 시스타 보라, 그리고 AOA 초아,
0: 와.
3: 또 누구지?
4: 걸스데이 유라,
3: 걸스데이 유라, 또
1: 너무 많아.
3: 그리고 이제 하하 선배님, 뭐 정준하 선배님, 박명수 선배님, 정영돈 선배님. 딱 저희 시대 때 같이 한창 활동해 주셨던 분들께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다들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0: 와 근데 정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저도 약간 추억이 잠기네요. 제가 저도 한 뭐 한 중학생 때 초중학생 때 네 한참 이렇게
3: 그때였구나.
0: 제 우상이셨던 분들
3: 맞아요.
0: 와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 그 가장 좋아하는 시크릿 노래는요 이 챌린지는 혹시 어느 분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가요?
4: 그냥 누구의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이제 아무래도 히트곡이 많은 거지 않겠냐라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2: 아이스크림 하러 도와주러 와주시는 김에 이것도 한번 부탁드려 보면 어떨까?
3: 아무래도 이제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또 저희가 리메이크했다는 걸 또 알리고 싶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알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크릿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히트곡이 많다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크릿 노래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었죠.
0: 정말 권력이 있으십니다.
4: 감사합니다.
0: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히트곡이 있다는 게 사실상
3: 맞아요.
0: 이제 가수로서 너무
3: 맞아요,
0: 진짜 뭐라고 하지? 살면서 진짜 행운 같은 거잖아요.
3: 맞아요. 네. 평생 그 노래 하나로 본인의 시절을 일부를 맞아요. 기억해 주시는 거니까
0: 그러니까요.
3: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부럽습니다.
3: 아유.
0: 히트곡 나오는 그날까지
3: 아, 뭐 말고 이미 엄청 유명하시죠.
0: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3: 화이팅!
0: 화이팅!
3: 화이팅!
0: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또 막내 예빈 씨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2: 아기 아거새님께서 예빈 씨 진짜 소리가 트여 있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3: 맞아.
2: 막내 목소리로 다양한 노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창곡 하나 뽑아주세요라고.
0: 네. 애창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2: 아무래도 많긴 한데.
0: 그중 하나.
2: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유 선배님의 러브 윈스 월드를
0: 혹시 지금 여기서 바로 좀 가능하실까요?
2: 그니까요.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2: 그러면은
3: 시원하게 한번
2: 준비가 많이 안 됐지만
0: 아닙니다.
2: 그냥 무반주로
0: 좋습니다.

0: 너무 잘해.
1: 효성 선배님께서 DM을 보내시. 아, DM 안 돼.
2: 저 이러다가 기사가 잘못 나가요.
1: 아니요,
2: 제가
1: 죄송해요.
2: DM으로 캐스팅한 줄 알고
3: 가득해 주신 이유가 있죠.
1: 직접 이렇게 뭐 보냈다 하니까 계속 DM 생각나서.
0: 맞아요.
1: 픽하신 이유를 아유, 너무 또 알 것 같네요.
3: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리 씨.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진거 선배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3720님이 마돈나 라이브 선공개 영상이 진짜 화제였잖아요. 그 생라이브 하면서 춤까지 제대로 말아주시는 게 속이 아주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반응 조금은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세 분이 봐도 너무 잘하지 않나요?
1: 아~ 근데 정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연습은 그러면 얼마나 좀 하셨어요?
0: 엄청 오래했죠, 이것도.
2: 그 앨범 준비하는 기간 내내 저희가 제 1년 반 동안 계속 이 9곡들을 계속 연습해 왔기 때문에 네. 텐션을 많이 하고 끌어올려 놨었죠. 아.
3: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 그 영상 찍으면서 저희는 옛날 딱 그 2세대 활동할 때 그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약간 아 이거 공개돼도 괜찮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한테 어떠세요? 괜찮아요? 했는데 스태프분들은 완벽해요. 아,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진짠가? 했는데 이제 공개되고 나서 진짜 너무 선풀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네. 이거 꿈인가? 막 몰래 카메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1: 아 근데 정말 실력자시니까 워낙 세 분 다 정말 화제가 될 만합니다.
3: 아, 네. 혹시 보셨나요?
1: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3: 꼭 보세요.
1: 아, 저는 약속드리면 꼭 볼게요.
3: 아, 진짜로.
1: 제가 네. 생각보다 네. 그 SNS를 잘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0: 그런 스타일.
1: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시크릿의 명곡 2026년 버전으로 재녹음을 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주셨습니다.
3: 네.
1: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리메이크할 곡을 좀 선정하셨나요?
3: 그 저희 시크릿 노래 그 인기 순으로 보면은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들 위주로 좀 선택을 했어요.
1: 그러니까 마돈나가 만약에 빠져 있었다면 저는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요.
3: 다행이다.
2: 마돈나는 들어가야지. 네. 네.
1: 또 예비 씨는 처음으로 불러보는 노래들이고 네. 당연히 또 선배님은 두 분께서는 오랜만에 다시 또 녹음하셨을 텐데
0: 맞아요.
1: 특별히 아, 얘 좀 먹었다. 아, 얘 때문에 좀 고생했다. 하는 곡이 있나요? 근데 워낙 좀 잘하시니까 딱히 없었을 것 같긴 한데.
3: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지금의 3인 버전으로 네. 바꿔서 부르려다 보니까 기존에 맞지 않았던 파트들을 맡게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한 무브가 제일 많이 파트가 바뀌어가지고 그걸 좀 숙지하는데 헷갈리긴 했지만 부르면서 나 노래 늘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 역시 경험은 무시 못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확실히 옛날보다 노래를 조금 더 쫀득하게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느꼈어요.
1: 예빈 씨는요?
0: 저는 샤이보이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왜냐면 이게 밝아야 되잖아. 노래가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밝은 거예요. 제가 제일 어리고 한데 그러니까 전 밝게 부른다고 부르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언니가 밖에서 예빈 조금 더 기분 좋게 불러줘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맞아, 조금 맞아. 애를 먹었었어요. 결론엔 너무 잘 해냈지만
3: 그 기분 좋게라는 게 사실은 그 K-pop 뽕기
0: 맞아요.
3: 그러니까 있냐 없냐의 차이였어가지고
0: 네. 맞아요.
3: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0: 2세대 창법을
3: 네, 2세대 창법을 이제 많이 좀 가르쳤습니다. 네.
1: 그렇죠. 이게 나는 부스 안에서 네. 되게 웃으면서 기분 좋은 톤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 막상 모니터에 보면 왜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0: 맞아요.
1: 그렇게 막 안 밝고 맞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을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럼 그럴 땐 진짜 뭔가 한 10배
0: 맞아.
1: 100배 이상 진짜 오버
3: 맞아요.
1: 텐션으로 좀
3: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1: 해야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럼 진거 선배님도 있으실까요?
4: 아, 저는 사실 별빛 달빛이 가장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그 후렴구를 부르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잘 해냈답니다.
1: 역시
2: 역시 최고의 선배님.
3: Yes.
1: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빈 씨가

0: 이제 시크릿 노래를 좀 팝송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아. 좀 불러서 맞아. 이제 효성 선배님이 직접 이제 디렉을 이제 맡아 주셨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 이제 디렉 하시면서 좀 어떤 피드백을 그 기분 네. 좋게 불러줘 말고 네. 좀 다른 게 있었을까요?
2: 확실히 그 저희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된 발음 소리를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밴딩을 좀 이렇게 밴딩과 네. 된 발음이 중요한데 예빈이가 그런 게 없이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0: 아, 역시.
2: 어 그래서 예빈아.
1: 그러니까
2: 별빛이 아니라 별빛이라 불러야 돼.
0: 아, 별빛.
2: 사람 이렇게.
1: 그러니까.
2: 사람과 사람의 사이 사람 이렇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아. 많이 좀 알려줬죠.
1: 네.
0: 어떠셨어요? 그냥 바로 그게 좀 인풋 아웃풋이 좀 되셨나요, 예빈 씨?
1: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솔직히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 옛날 창법 아니야? 막 이랬어요.
2: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네. 거예요.
0: 속으로요? 아니면 그걸 실제로 뱉으셨나요?
1: 아, 속으로 했죠. 아, 네. 아무래도.
0: 속으로.
1: 속으로. 그래서 아 저는 원래 어떻게 불렀냐면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 언니가 이 세대 창법을 넣어야 된다 그 뽕끼를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달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2: 이러셨어 소중한 내 달빛 아,
0: 근데
1: 이렇게
0: 근데 확실히
1: 그쵸?
0: 이게 미묘하지만 확실히 다르고
1: 아, 맛깔나죠.
0: 어. 이 뭔가 이 사소한 그 발음 네. 차이로 인해서 정말 이 곡의 느낌
1: 퀄리티도 달라지고
0: 뭐 퀄리티는 어떻게든 뭐 다 좋지만
1: 맞아요.
0: 이 곡에서 풍기는 그 느낌이 굉장히
1: 맞아요.
0: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2: 맞아요.
0: 효성 선배님의 그 드랙이 정확히 어떤 거를 좀 어느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자 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1: 네.
0: 아~ 이렇게만 들어도 무반주로 그때 그 물어봐죠.
2: 감성이 떠오르죠.
0: 감성이 떠올라요.
2: 그 창법 맞아 이거야.
0: 맞아요.
2: 이런
0: 맞아요.
2: 느낌
0: 그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2세대 창법 특강을 받은 보컬을 여러분 마음껏 잔뜩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시크릿의 새 앨범 수록곡들까지 스밍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아이돌 라디오를 위해 시크릿 여러분들이 깜짝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시크릿 명곡 댄스 메들리 무대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세 분 무대로 바로 이동해 주시고요. 밖에 계신 돌랑이 여러분 박수 많이 치고 같이 즐길 준비 됐죠?
3: 네.
0: 여러분 이게 정말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많이 담으시고 눈으로도 많이 담으시고요. 아시겠죠?
3: 네.
0: 자, 여러분 준비됐죠?
3: 네.
0: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0: 아니 이렇게 저도 넣어놓고 본 것 같은데 와 마돈나에 이어서 샤이보이 또 별빛 달빛 유후 사랑한 무브까지 아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으면서 아, 영광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명곡으로만 꽉 채운 댄스 메들리 무대였고요. 댓글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아 저도요.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님께서 명곡 메들리 저 때 중딩이었는데 이제는 20대 후반이네. 추억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530님께서는 학창 시절의 시크릿 노래로 장기 자랑하고 그랬는데 진짜 추억 미쳤어요. 참고로 저는 사랑한 무브 했어요.
1: 사무브.
0: 또 어머어머어머님께서 중간에 CD 돌아가는 소리 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것도 넘나 2세대
1: 그거. 맞네 맞네.
0: 제가 이런 걸 기다렸나 봐요. 너무 좋아요.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4361님께서 모든 노래를 떼창할 수 있어요.
2: 오 역시.
0: 제 기억 속에 완벽하게 저장된 시크릿의 노래.
3: 와우.
0: 네, 또 아둘라를 위해 무대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너무 재밌는데.
0: 네. 우리 막내 예빈 씨. 네. 오늘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1: 또 평소에도 아이돌 라디오 즐겨 봤었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와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또 항상 시크릿을 응원해 주시는 이제 시크릿 타임 분들께 효성 선배님이 네. 사랑을 담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진짜 1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12년 동안 기다린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원 없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활발히 활동할 테니까 계속해서 사랑해주세요. 손부잡고 같이 늙어가자. 고마워.
0: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 또한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 진짜예요?
0: 아 진짜죠.
2: 진심이에요?
0: 아 진심입니다.
2: 여기 영혼이 없어 보이죠?
0: 아닙니다.
2: 진심 담아서 해주세요.
0: 아니 그 전에 네. 살짝 울컥했어요 제가. 제가 ENFJ여서 감수성이 풍부한데 12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이 말에서 저도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 잠길 수 있어요.
2: 통과. 네.
0: 아니 왜냐면 저도 지금 사실은 저도 저희 팬분들이 조금 기다리게 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더비들아 미안하다. 금방이다 금방. 금방 갈게. 아무튼 정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정말 영광이었어요.
2: 영광이었습니다.
0: 네 제가 진짜 저도 중학생 때죠. 중학생 때 뭐 초등학생 때. 그때니까 네 정말 그 시절 한참 제가 K-pop 스타 가수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고는 그냥 꼬마 아이였을 때 막 그때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그 어릴 시절에 저를 좀 추억 회상할 수 있게 해주신 또 시크릿 멤버분들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자 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2: 네?
0: 응원의 마음을 담아 또 끝곡으로는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한 번 더 들으면서
2: 감사합니다.
0: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시크릿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크게 이제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2: 네.
0: 자 준비되셨죠?
4: 네.
0: 에디도
4: 시크릿도 돌랑이도
0: 아이돌 라디오
4: 사랑해.
0: 고생하셨습니다.

0: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바즈 루어먼 감독의 영화죠. 엘비스 사운드 트랙에서 언체인드 멜로디, 엘비스 프레슬리의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 주말에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들 쭉 들려드렸죠. 이번 주에 개봉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사운드 트랙과 그 전에 이미 개봉했던 바즈 루어먼 감독의 엘비스 사운드 트랙 음악들을 함께 묶어서 이틀 동안 쭉 들려드렸는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 엘비스 음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콘서트 영화 기대가 돼서 바로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이 발 없는 새에 대한 대사를 하는데, 영화 엘비스를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도 비슷한 대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먼저 했던 건지, 아니면 바즈 루어먼 감독이 아비정전의 대사를 갖다 쓴 건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어요. 영화 엘비스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발 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쉬는데, 평생에 꼭 한번 땅에 내려앉는다. 그건 바로 죽을 때다. 똑같죠. 그죠?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이 했던 대사와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뉴스 그 사운드가 나오죠. 자, 이 말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왕가의 감독이 먼저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유명한 테네시 윌리엄스 있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1957년에 발표한 희곡 오르페우스의 하강에 나오는 대사라고 해요. 다리가 없어서 땅에 앉지 못하고 평생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지치면 바람을 타고 잠들지, 땅에 내려앉는 건 오직 단 한 번, 죽을 때뿐이야. 라고 하는 대사를 그 희곡의 주인공이 한답니다. 1957년에 발표한 희곡. 이 작품을 3년 뒤에 이제 시드니 루멕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뭐 정확지는 않지만 아마도 왕가의 감독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알고 있어서 이 대사를 가져왔든지, 아니면 그 시드니 루멕 감독의 영화 도망자에서 이 대사를 가져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아비정전의 장국영 대사로 쓰게 된 거죠. 바로 그 도망자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말론 브랜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시드니 루멕 감독이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건 엘비스 프레슬리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매니저 톰 파커가 반대를 해서 결국 출연을 하지 못했고 그 역할은 말론 브랜도에게 돌아갔죠. 영화 엘비스의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는 연기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자기의 어떤 스타성을 활용한 캐릭터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연기에 한번 몰입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컸던 사람이라, 아마 자기가 출연할 수도 있었던 영화에 말론 브랜도가 출연한 걸 보고 꽤나 좀 속이 쓰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말론 브랜도가 했을

0: 이 대사를 어쩌면 자기가 했을 수도 있는 대사니까 뭐 마음에 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발 없는 새 대사를 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설정이기도 하고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에 처음 나온 대사이고 그걸 영화로 만든 말론 브랜더 주연의 영화 도망자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말론 브랜더 이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맡을 뻔했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영화 엘비스에서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듯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말을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1527번 쓰시는 분. 우와, 이거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열심히 검색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AI의 도움을 받으면 제 검색 시간을 좀 줄여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AI가 틀린 게 많아서 여전히 또 팩트체크 하느라 뭐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저 역시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된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영화 엘비스를 보시다 보면 발 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로스 인디오 스타바라스의 음악이죠. Always in my heart. 영화 아비정전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장국영에게도 엘비스 프레슬리에게도 모두 참 잘 어울리는 대사예요.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늘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대. 평생에 꼭 한 번 땅에 내려왔는데 그건 바로 죽을 때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아비정전 버전의 대사였죠.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테네시 윌리엄스가 그냥 혼자 생각해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페르시아 그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화에, 그러니까 이란 쪽의 어떤 전설과 신화에 등장하는 새 가운데 호마새라는 게 있대요. 이게 영어로는 후마던데 HUMA 그다음에 새 버드. 그래서 후마버드로 이제 영문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한글로는 보통 호마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전설 속에 땅에 내려오지 않고 평생 날아다니며 사는 새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요 새 문양이 이란 축구팀 유니폼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란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징이래요. 일종의 좀 상상 속의 동물. 우리도 왜 상상 속의 동물들이 이렇게 각 좀 문화권마다 좀 중요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시아권에는 뭐 봉황 같은 이야기가 있고, 뭐 청룡 뭐 이런 것처럼 페르시아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이 호마새, 후마버드, 이 새가 그렇게 언급이 된다네요. 어쩌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검색하다 보니 뭐 이것저것 항상 그렇잖아요. 검색 시작하면 내가 애초에 뭘 찾으려고 했는지는 어느새 까먹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잠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뭐 저도 그러다가 하나 이렇게 좀 얻어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처음 오프닝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그 질문만 주신 건 아니고 사연도 함께 주신 게,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영화 세 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에드워드 양 감독의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이건 정말 전설의 명작이죠. 최근에 재개봉하기도 했던 소라네오 감독 있죠. 그 해피엔드를 연출한 사카모토 리치 감독의 아들이기도 한 소라네오 감독이 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드라는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묘하게 1990년대 그 우리가 보통 대만 뉴웨이브라고 부르는 그 시절 대만 영화, 특히 에드워드 양 감독 영화의 느낌이 물씬 풍기거든요. 자기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은 작품이니까요. 네, 그럴 때도 언급이 되는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A Brighter Summer Day인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Are You Lonesome Tonight의 가사에서 따온 제목이죠? 라고 하셨어요. 그랬나요? 와, 고맙습니다. 외워둘게요. 4시간 동안 지루한 줄 모르고 본 기억이 나네요. 영화 속 밴드가 부르는 올드팝. 그 중에 물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들이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하셨고,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영화로는 광란의 사랑. 데이빗 린치 감독의 광란의 사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부르는 러브 미 텐더가 생각나요. 그죠?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에서 이 노래 말고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하나 아마 더 부른 게 사운드 트랙에 또 있을걸요. 이 광란의 사랑에서 뱀가죽 어떤 그런 재킷 입고 나오잖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도망자라는 작품이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그 도망자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입고 다닌 그 재킷을 따라한 거죠. 이렇게 다 또 연결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세 번째 영화로는 또 프리실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엘비스의 부인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대 갔을 때 유럽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한 그 프리실라, 영화 엘비스에도 나오는 그 프리실라도 생각난다고. 근데 정작 그 프리실라라는 영화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제대로 쓰이지 못하잖아요.
유족하고 저작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갖고. 아, 그래서 프리실라에서 들려드릴 만한 엘비스 노래는 없고, 일단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들을 커버한 몇 곡을 좀 골라봤습니다. 말씀하신 영화에서 광란의 사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르는 러브 미 텐더, 그리고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에서 영화 속 밴드죠, 고령가 소년 합창단이 부른 Are You Lonesome Tonight, 그리고 그 뒤에 한곡더 붙여볼 텐데, 세 번째로 나오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커버한 곡은 어느 영화 사운드 트랙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아, 이것도 실시간 선곡표에 또 뜨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는 영원하다. 자, 세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와일드 사운드 트랙,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와일드 사운드 트랙에서 Don't Be Cruel, 빌리 스완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사운드 트랙에서 A Lonesome Tonight,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 그 전에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른 Love Me Tender, 광란의 사랑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월드컵에 출전한 이제 토너먼트에 남아 있는 나라들의 좀 영화 음악들을 어떻게든 소개를 해보려고 제가 억지로 엮어내고 있죠. 네. 조금 뒤에 이제 새벽에 열릴 경기를 보니까 오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군요. 아, 두 팀이 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또 포르투갈이면 아, 이 영화죠. 네. 리스본행 야간 열차. 포르투갈 영화라기보다는 포르투갈에서 찍은 영화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저는 이 영화 때문에 리스본 가고 싶어졌다니까요. 이 작품이 무슨 리스본을 굉장히 낭만적인 관광지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좀 리스본에 대한 좀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 페터 비에리, 뭐 파스칼 메르시어, 이게 또 필명이기도 한데 그분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2013년에 영화로 만들었죠.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우리가 보통 빌 어거스트 감독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던 덴마크 감독 빌레 아우구스트, 뭐 대표작은 여전히 정복자 펠레이긴 합니다. 바로 그 감독님께서 만든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저를 포르투갈로 데려가는 작품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스위스에서 이제 포르투갈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타면서 새로운 세계로 이 주인공이 빠져들게 되는데 음악도 좋거든요. 나이트 트레인 투 리스본, 아넷 폭스의 스코어 들으면서 우리 한번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한번 올라타 볼까요?

자, 우리 포르투갈에서 촬영한 영화만 소개하면 크로아티아가 삐질 거잖아요. 또 제가 모드리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떠올릴 수 있는 영화에서도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붉은 돼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붉은 돼지의 배경들이 크로아티아 해안을 모델로 삼아서 그린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셨죠? 네. 모르셨으면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네. 뭐, 아, 왜난 몰랐지?

있는지 자책하지 마시고요. 크로아티아의 비스섬이라는 곳을 모델로 영화 속의 그 주인공 포르코의 은신처를 그려낸 거고요. 또 그 유명한 드브로브니크, 네, 거기에 그 주황색 그 집의 지붕들이 좀 일종의 시그니처잖아요. 그것 또한 영화를 보시면 그곳을 모델로 그린 육지의 풍경들이 이렇게 비행기 아래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실제로 이탈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쪽 여행하면서 그 스케치한 걸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붉은 대지의 풍경들, 그 시작은 크로아티아입니다. 네, 너무 억지다. 자, 히사이시조 로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스코어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이었고요. 그 전에는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나이트 트레인 투 리스본이라는 스코어였습니다. 아, 붉은 대지인데 이 노래를 안 듣고 가기가 좀 그래서 오랜만에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체리가 익어갈 무렵, 카토 토키코의 노래 듣고요. 이제 스페인 경기도 있으니까 스페인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역시 알모도바르 아니겠습니까? 마타도르 사운드 트랙에서 에스페라메 엔 엘 시엘로, 미나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붉은 돼지에서 체리가 익어갈 무렵, 카토토키코의 노래, 그리고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마타도르에서 에스페라메 엔 엘 시엘로, 미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페인 하면 알모도바르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물론 최근에는 카를라 시몬 같은 감독도 언급이 되지만 그런데 저는 이 감독 꼭 언급하고 싶어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났네요.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 감독이요. 제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래머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 감독의 영화마저 좋아하기 때문에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의 취향이 그렇게 뭐 순하고 선하고 예쁘고 귀엽고 뭐 따뜻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잡다하게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제어의 어떤 취향 중에는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 감독 영화에 또 열광하는 취향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 이거 보세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보세요. 물론 취향에 되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저를 원망하시고 취향에 완전 꽂히시면 저한테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시거나 저를 저주하시거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저는 언젠가 한국의 현대사도 한국의 근현대사도 이런 장르 영화로 풀어내는 시도가 좀 있기를 늘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2010년 영화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에서 라파엘의 노래입니다. 발라다 della trompetta.

자, 스페인만 또 노래 고르면 안 되잖아요. 상대팀 오스트리아. 많은 분들이 비포 선라이즈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만나는 그 풍경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풍경이었죠. 줄리 앤드류스의 프렐리우드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누가 이기려나?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Déjame abrir. Exacto.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쓰는 물건 중에 하나, 바로 종이컵이죠. 근데 종이컵의 밑바닥을 보면요, 평평하지 않고 테두리가 아래로 툭 튀어

살아가는 우리를 단단히 받쳐주는 건 뭘까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동료? 힘들 때마다 찾아듣는 음악?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의 뼈대가 되는 그 고마운 존재들을 한번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SG 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 그럼 종이컵을 필로티 구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콜로세움?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종종 얘기했는데 이 새아침의 시간이 저에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생각보다

0: 많이 없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저도 위로도 얻고 에너지도 받고 하면서 그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새 아침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입니다. 배틀탁 플리스 함께하죠. 황규만님께서 새벽에 운전하느라 졸렸는데 두분 짱짱짱 재밌네요. 대박! 완전 빠져든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박창민님도 만약 이 코너에서 영디가 진다면 그 이유는 베리의 입담 때문에 배꼽 빠지게 웃다가 선곡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두 분의 티키타카 정말 좋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그쵸? 말리는 것 같아요. 이 베리가 말을 너무 잘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끔 보면은 이 노래를 여기에 끼워 맞추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서 행복 비타민 많이 얻어갑니다. 아, 이번 주에도 베아랑 리포터와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육건수님, 업무상 출장으로 용인에서 남해군 가고 있어요. 오전 중에 현장에 도착해야 해서 이른 새벽 출발하게 됐네요.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부지런히 달려보렵니다 하셨습니다. 오, 차로 직접 운전을 해서 가시는 건가요? 남해면은 정말 그 땅 끝에 있는 거잖아요. 아, 피곤하시겠네요. 출장을 당일 출장은 설마 아니겠죠? 부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운전 꼭 해주세요. 새싹이신 0016번님이네요. 아침부터 학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일찍 가는 건데 잘 끝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와, 박사 논문 최종 심사면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학위를 받는 거죠? 멋있네요. 논문 정말 어렵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부디 잘 통과가 돼서 학위 무사히 딸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잘하고 오세요. 3692번님. 쉬는 날이라 아침 운동으로 다섯 바퀴 돌고 농구장에서 조금 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까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었는데 아침 공기 마시면서 쉬어가는 그 시간이 힐링이더라고요. 거기에 영지의 맑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 진짜 체력이 대단하신데요. 쉬는 날인데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으로 러닝도 하시고 농구장에서 뛰었다는 게 농구도 하셨다는 거죠? 정말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시나요? 쉬는 날이시니까 그래도 여유 있는 하루 보냈으면 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260번님, 둘째가 새벽에 깨서 라디오 들으며 육아하고 있네요.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임창정의 기쁜 우리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강제기상을 둘째 덕분에 또 하셨군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럼 기운 차릴 수 있게 신청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임창정의 기쁜 우리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NE1의 Let's Go Party였고요. 임창정의 기쁜 우리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육건수님 0016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565번님, 영디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저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는 것처럼 정말 자주 가는데요. 얼마 전 카드 명세서를 보니 이렇게

많이 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출근할 때 들르고 퇴근할 때 들르고 일하다가 졸음이 올 때 또 들르고 아, 이 비용만 아껴도 생활비가 쑥 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도 짭짤한 삶은 계란을 사 먹어 말어 고민 중이네요 하셨는데요. 오, 얼마나 자주 가시길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주 가시기는 하네요. 출퇴근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으로 줄여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6565번님의 하루의 작은 행복인 거잖아요. 소확행. 아, 만약에 내가 이 편의점 가는 거를 줄여서 불행해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죠. 일단 근데 짭짤한 삶은 계란 이건 어떻게 대체가 되지 않나요? 집에서 좀 한번 삶아보시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또 어쩔 수 없죠. 이어서 4904번님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난 여행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그래 또 돈 벌어야 여행 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을 일으키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입으론 아 회사 가야 되는데 를 연발하며 몸은 누워서 여행 사진을 뒤적이고 있답니다. 그래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행은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또 보면은 그때 생각도 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었는지 기억도 나고 하면서 또 하루에 동력을 얻어가는 거죠.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할 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괜히 사진첩을 열어서 나 어제 뭐 했지? 그저께 뭐 했지? 지난번 여행 가서 뭐 했지? 찾아보곤 하거든요. 이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벌떡 일어나셔서 출근 잘 하시고요. 1192번님, 얼마 전 15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새집 살림 중인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만나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 저녁엔 특별히 남편과 만나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결혼해줘서 고맙고 행복합시다. 15주년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새집 살림 중이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주말 부부이신 것 같고 또 자녀가 어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나 봐요. 그러면 주말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이제 내일이죠? 결혼기념일 축하 또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만 버티시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634번님은요. 저는 대구에서 경주로 일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힘낼 수 있게 저희 아들 노래 피스트 범프 미저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피스트 범프 어떤 팀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4인조 보이 록밴드더라고요. 그럼 이 4명 중에서 어느 분이 3634번님의 아드님이실까요? 네 분 다 헌칠하시던데. 이 피스트 범프는 주먹을 서로 맞대면서 나누는 인사에서 착안한 이름이에요. 우리 흔히 주먹 인사라고 하죠. 2020년에 데뷔했던 아주 탄탄한 라이브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잘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피스트 범프의 미저리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나오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강원도 등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시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전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부, 그리고 내일은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정체전선이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0도로 주말까지는 내내 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즈. 인공지능 AI에게 우리 새아침 착플리스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배아량과 이영은 누가 더 선곡을 잘해? 아,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영은이요? 아니고요. 각자의 취향 차이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우리에겐 그렇지만 지난 반년 6개월 동안 쌓아온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스코어가 있고요. 승점이 엎치락뒤치락 아주 경쟁이 심했지만 드디어 상반기 결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두구두구두구
0: 2020년 착플리스 상반기 결산 우승자는
1: 두구두구두구
0: 이영은과 배아량과 이영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60초 뒤에 공개! 하지 않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6주 동안의 선곡 대결 13대 13 무승부입니다. 오!
2: 힘이 많이 빠지네요. 앞에는 너무나 이렇게 좀 힘차게

0: 시작을 해서 설마 졌나라는 느낌까지 가졌어요.
1: 아, 제가 너무 기쁨이 차오르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베리가 13대 12 이렇게 베리의 우승이 좀 더 유력했었거든요. 그리고 한창 베리가 주가가 갑자기 확 치솟았잖아요.
0: 아, 너무 긴장됐어요. 이렇게 이기는구나 상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연기가 치고 올라오면서
1: 역시 끝날 때까지 봐야 하는 게 착플리스입니다.
0: 그러네요.
1: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게 동점으로 상반기 결산을 마무리 지었고요.
0: 네.
1: 상반기 결산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람한테 제작진이 소정의 선물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0: 아, 그게 제일 기대됐어요, 사실.
1: 근데 정말로 결말이 너무나 지금 벅차오르지 않나요?
0: 아니,
1: 모두에게 선물이 돌아갔습니다.
0: 너무 이게 피스 평화.
1: 아, 재미가 좀 떨어지나요?
0: 아니요, 이제 감동만 남은 거죠.
1: 그렇죠.
0: 네.
1: 감동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아, 착플리스 상반기 결산 마쳤습니다.
0: 하반기에는 우리 이제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한 명만 우승해요.
1: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또 무승분 없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오, 알겠습니다. 한번 또 해보죠, 뭐.
0: 네,
1: 이러다가 또 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배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주시죠. 노양민님, 저는 혼자 걷기를 좋아해요. 청춘은 아니지만 청춘 만화 노래 너무 좋네요. 섬 트레킹 할 때 딱일 것 같습니다. 영기승! 청춘 청춘했어요.
0: 안 그래도 저도 이 메모장에 받아 적었어요. 청춘 만화.
1: 네.
0: 송혜영님, 힘든 남편에게 들려줄 노래 베리가 선곡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좋네요. 제가 입원했을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울면서 버텼습니다.
1: 아이고.
0: 그때 생각이 나서 한 표 던져요 하셨네요.
1: 네, 좋습니다. 5660번님 청춘 만화부터 당신만이까지 이번 주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사연자 맞춤 선곡을 한 영재 완승이네요. 완승. 청취자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0: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은 깨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제가 우승한 것 같죠, 정말.
0: 네.
1: 네. 이렇게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노양민님, 송혜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패드 착플리스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0: 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우리 빵그리 분들도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0: 맞습니다. 배틀 참여하고 싶으시면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사평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1: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조민정님,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너무 친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웃고 있다가 전화가 울리면 진지 모드로 돌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방송에서 영디랑 아량 리포터님이 막 웃다가 사연을 소개할 때가 되면 바로 집중해서 다른 목소리로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화 받기 5초 전 마음을 다잡고 프로 직장인의 목소리로 변신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더불어 프로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노래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조민정님, 아, 어떤 선물이 좋을지 저희가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역시 저는 실용적인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필요한 것들. 속옷 세트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0: 없어서는 못 살죠.
1: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0: 현대인이라면.
1: 거. 현대인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내 돈으로 사기에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속옷.
0: 그렇죠.
1: 네. 속옷 세트 드리겠습니다.
0: 사이즈는 맞게 주시는 건가요?
1: 아, 그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요?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선물이네요.
1: 네. 상공 누가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데.
0: 네.
1: 먼저 하실래요?
0: 먼저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 현대인들 팬티도 필요하지만 현대인들 이 속옷 세트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은 바로 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면 중요하죠.
0: 여러 가지 가면이 필요해요.
1: 근데
0: 이 직장에서는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순간 바로 뭔가 누락이 되거나 승진해서 다음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지금은 웃기지만 나중에는 그 웃음이 눈물로 돌아옵니다.
1: 무서운데요?
0: 지금은 웃기지만 나중에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날 수가 있어요.
1: 네.
0: 자, 가면이 필요합니다. 나는 두 가지의 가면이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킬 박사님. 하나는 배아량이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집중을 하자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래서 엄마 모드 그리고 이 베리의 모드 그리고 또 안에 모드가 세 가지로 있긴 한데 네, 저는 이 가면 탁탁탁 맞춰서 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여기 문제 안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미 적어주셨어요.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네. 몰입하는 거. 여기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0: 맞죠. 그러니까
1: 민정님도 그 순간에 집중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갑자기 모드가 확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전 신곡으로 골라봤어요.
0: 뭐죠?
1: I cannot focus on anything but you, baby. 아시나요?
0: 모릅니다.
1: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
0: 아.
1: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또 한번 준비해봤는데 아, 근데 지금 이 순간 예전에 착플릭스에서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래요. 한번 더 들으실래요?
0: 했었어요? 확실해요? 몇 월 며칠? 몇 번째 사연?
1: 이렇게 치사하게 꼬치꼬치 해버리시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뭐 영리 마음대로 하세요.
1: 아,
0: 뭐 저는 든든합니다. 빵그리들이 제 사연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래요? 그러면 가면이 중요하죠. 가면 있어야 됩니다. 가면 증후군이란 말도 있잖아요.
0: 그러면은 그 홍광호님의 지금 이 순간으로 듣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지킬앤 하이드의 넘버, 지금 이 순간 홍광호 씨의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1: 웅장해요.
0: 정말 웅장하네요. 근데
1: 네.
0: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또 일을 해야 하기도 해요.
1: 예전에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여자 일하는 이 커리어 우먼을 보면서 와, 막 타이핑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막 여보세요? 막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멋있는 내 모습에 또 상상을 하죠.
1: 그렇죠. 근데 지금 조민정님은 이제 그 내 모습이 약간 아직은 어색한가 봐요. 하지만 나 너무 멋있는 여성.
0: 그렇죠.
1: 이렇게 일하면서
0: 해야죠.
1: 네, 가면서 싹 끼면서 여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화 받았습니다.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응원하겠습니다.

0: 자, 매트 속풀 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4926번님, 저는 요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두 개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7분 정도 삶아주면 딱 먹기 좋은 반숙란이 완성되는데요. 팔팔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달걀이 삶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들으면 좋을 노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곡해 주시면 그 노래로 정신 건강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4926번님 건강한 삶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노력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저희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멀티 비타민 세트 드릴게요.
1: 사람이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이 비타민도 잘 챙겨야 되거든요.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너무 어떻게 이런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0: 찰떡이죠.
1: 아니 진짜 하반기 위험한데 너무 선물을 잘 가져오셨는데요?
0: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1: 네.
0: 네. 이 곡밖에 없어요. 최신곡이거든요.
1: 아니 오늘 뭐 신곡 시리즈예요. 사람 기를 죽여버리네.
0: 그러네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네. 돼버렸네요. 최신곡.
1: 아니 뭐 어제 나왔어요?
0: 아 어제까진 아니고 한번 볼까요? 언제 나왔는지. 언제 나왔냐. 5월 18일. 근데 이 노래를 새아침에서 아직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서
1: 그래요?
0: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태양 씨의 Live fast, die slow. 슬로우 에이징. 이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지금 건강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1: 태양 씨도 뭐 웰빙에 빠져 계시니까.
0: 워낙 몸 좋으시고.
1: 그러게요.
0: 엄청 동안이시고. 그래서 뮤비를 봤는데 정말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1: 막 운동하고 싶은 노래네요.
0: 정말. 러닝할 때 듣기에 딱 좋을 것 같고 건강 관심 많으신 분들이 들으면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1: 그러면 러닝할 때 딱 좋은 노래면 영디가 러닝할 때 들으세요?
0: 저 유산소 헬스장에서 할 때 이 노래 들어요 요즘.
1: 아니 이 사연에는 다른 노래하고 그 노래는 영디 주머니에 쏙 넣어놓는 거 어때요?
0: 자신 있으신가 봐요?
1: 저는 이제 또 흔하면 흔하다 할 수 있는데
0: 네?
1: 달걀을 끓이다 보면 저는 항상 뛰어가요. 마지막에는 막 물이 넘칠랑 말랑해가지고 냄비 뚜껑을 열까 말까 냄비 뚜껑을 열까 말까 열까 말까 내 마음을 진짜 들었다 놨다 해버려. 내 마음이 들었다 놨다. 전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써니힐과 데이브레이크.
0: 끼워 맞추신 것 같은데.
1: 끼워 맞췄죠. 아니 근데 영디는 무슨 노래라고요?
0: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1: Live Fast, Die Slow.
0: 그러니까 약간 해석을 해보자면 열심히 살고 우리 천천히 아름답게 죽자.
1: 철학적이네요. 이 달걀 끓는데.
0: 들어보실래요?
1: 좋습니다. 영디 네. 노래로도 가시죠.
0: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였는데요. 어때요? 러닝할 때 듣기 딱 좋을 것 같죠?
3: 저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게 자꾸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집에 갈 때 들어야 되겠네.
2: 운전할 때도 꼭 들으세요.
3: 그러니까요. 네.
2: 마지막 사연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4: 노우리님, 저희 딸이 이번 주말에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용실에 갑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일에 기부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기르는 동안에는 파마나 염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잘 참고 예쁘게 길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솔직히 딸도 딸이지만 그 긴 머리카락 감겨주느라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돌돌이를 안고 살았네요.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미용실에서 딸아이가 머리카락 자를 때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2: 노우리님, 긴 머리카락 저도 지금 머리가 길어서 잘 알지만 샤워할 때 정말 꼼꼼하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수압 챙기셔야죠.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4: 좋습니다.
2: 일단 우리 박수하고 시작할까요? 이게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 중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항균 처리된 환자용 임모 100% 가발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주려고

0: 머리카락이 길러서 기부하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딸아이의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
1: 맞아요. 저는 동생이 이제 친동생이 직접 이걸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 자를 때 같이 있었는데 그냥 정말 그 참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를 묶고 그대로 이제 잘라서 고무줄을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좋은 일에 제가 먼저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별이라는 것에는 다 항상 슬프지만 또 되게 멋있는 이별들도 있답니다. 그럼요. 바로 이 노우리님의 따님이 길러준 머리를 보내주는 것처럼. 이런 이별은 저는 온도로 따지면 되게 따뜻한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했던 내 머리야 이제 난요 재부팅해 버려. 저는 싸이의 뜨거운 안녕.
0: 아, 보내주는 거죠, 머리카락을.
1: 보내주고 이제 새로 기르는 거죠. 새로 길러버려.
0: 아, 괜찮은데요?
1: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소중하게 기른 머리카락을 정말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네. 약간 기도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소망을 외칠 것 같아요.
1: 너무 감성적인 터치를 해버리면은 네. 제가 다시 하고 싶잖아요.
0: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봤어요. 같이 우리 이 아이가 얼른 낳기를 기도하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머리카락 같이 보내는 거야 해주는 거죠.
1: 그거 들으시죠. 제가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미를 가져오셨고.
0: 괜찮나요?
1: 네, 괜찮고. 저도 제 고개는 자신은 있지만. 네. 왜냐면 뜨겁게 안녕을 하고 행복해져라 같이 주문을 하면 좋은 거니까.
0: 연달아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 곡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 제가 또 저도 그렇게 잘 다가가요. 저도 아시죠?
0: 알죠, 알죠.
1: 사족 엄청 달면서 잘 다가가는데.
0: 그럼요.
1: 근데 영디는 너무 아름답게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저의 이 사족으로는 비빌 수가 없네요.
0: 인정해 주시는군요.
1: 네, 너무 멋있고 그렇다고 뭐 하반기가 벌써 시작됐지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7월 이제 시작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곡은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제 추천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끝과 하반기의 시작이 전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다 행복하네요.
1: 네네. 어떻게 되는지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 때 한번 보시죠.
0: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결과 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량 리포터와 함께 곡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1: 여러분 갑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국내 한 취업 사이트에서 회의 중 딴짓을 한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결과를 본 저는요, 이런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56%? 아, 왜 100%가 아닐까? 회의하면서 이 끄적끄적 낙서도 하고 점심에 뭐 먹을지 한번 쓱 쓰고 고민해보고 쓱싹쓱싹 여기 약간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숨 트이는 포인트 다들 있지 않나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기분 좋은 얘기 하나를 얹어드립니다. 딴짓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기록으로 남는 생산적인 딴짓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생산적인 딴짓 살짝 해주면서 오늘 하루 쉬엄쉬엄 보내보자고요.

0: 선우정화 상상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7월 3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딴짓 할 때는 라디오만 한 게 없는데 라디오는 들으면서 딴짓해도 그건 딴짓이 아니야. 라디오를 듣는 게 딴짓인가? 여러분들 일상 속에 살짝의 즐거운 딴짓으로 늘 라디오가 있는 건가? 어쨌든 딴짓 할 때 돼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때 딴짓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딴짓 할 때에는 뭔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네 뭐 이럴 때 이제 쓱 다른 것으로 좀 채우는 게 채우는 짓이 딴짓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책을 부끄럽지만 잘 안 읽잖아요. 만화책은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장담해요. 예, 하루에 100권 가까이 읽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 책을 언제 그러니까 하루에 다 읽을 수 있겠어요.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도 많이 읽었다. 수업시간에도 많이 읽었다. 예, 교과서 아래에 넣을 때도 있고 교과서 세워서 올릴 때도 있고 만화책 크기에 따라 달라요. 큰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잖아요. 작은 책은 안쪽에 큰 책은 아래 완전 뒤쪽에 이렇게 덮어서 쓰고 아니면 책상 아래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적이 안 좋았나 봅니다. 반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산적인 딴짓으로 우리 꽉꽉 내공을 만들어 보자고요. 라디오는 어떤 게 딴짓인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두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합니다. 어제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죠.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업그레이드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모집 중입니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테디 굿모닝. 언제비를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장마철입니다. 당분간 가방 속에 우산은 계속 넣어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지금도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남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다시 또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도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정체전선도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장맛비도 내리겠고요. 내일은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대구가 29도로 후텁지근하겠고요. 주말 내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오늘 만나볼 퀴즈.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 섞습니다. 믹스 버전의 노래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각각의 노래 두 곡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집중하면 들립니다. 신의 영역 오늘도 뽑아야죠.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명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민영 PD 준비됐죠?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3, 2, 1.

어휴, 확실히 언니들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 이야. 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정답도 많이 보고 보내주고 계신데 1등 정답자는 나왔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아, 언니들이 목소리로 치고 나와서 동생들이 지금 호 많이 넣고 있는데 지금. 아, 두 곡 다 들리셨나요? 두 곡 중에 한 곡 완곡으로 듣는 동안 두 곡의 제목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1등 외에도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선정해서 아이스티 준비할게요. 두 곡 중에 힌트송으로 아이브의 노래가 있었어요. 아이브의 노래 듣고 올게요. Yeah.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믹스된 두 곡의 노래 바로 지금 들으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그리고 SES의 너를 사랑해 였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메인 멜로디가 나오고 여기는 또 인트로가 나와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다 들렸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장 빨리 보내주신 한 분에게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다섯 분 선정되면 아이스티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로테이션 퀴즈 대신 불금엔 모닝 나이트를 개장합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요? 아침인데? 뭐야? 어떤 코너야? 긴장되네요, 또. 예. 불금엔 잠 깨고 싶으신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아침에 하는 나이트 한번 만나보시죠. 매일매일의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는 다음 주에도 계속돼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3620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콩물에 꽈배기 말아먹는 게 유행인 거 봄? 고소한 콩물에 쫄깃한 찹쌀 꽈배기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말아먹으면 끝인데요. 요즘 이 음식이 제 알고리즘을 장악해서 조만간 먹어보려고요. 아 정말?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먹어도 되고요.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찹쌀 도너츠나 팥 도너츠 넣어 먹어도 좋다고 하고요. 느끼할 때쯤에 김치 싹 한입 해주면은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도전해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콩물 따로 시키기도 하고 꽈배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부어서 해봐야지 나도. 3620번님 임절미 팥빙수 드립니다. 2033님 거까지 할게요. H.O.T. 문희준 씨의 딸 잼잼이가 아이돌 준비한다는 거 봄? 옛날에 슈퍼맨이 들어왔다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잼잼이 희율이가 아이돌을 꿈꾸고 있대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그렇지. 이 완전 슈퍼 아이돌 유전자인데. H.O.T. 아빠. 크레용팝 엄마. 끼 그대로 물려받지 않을 수가 없죠. 시유리가 데뷔를 하면 엄마 아빠를 그러면 선배님이래야 되나? 너무 예쁠 것 같아. 희율이 끼가 많더라고. 네, 표정 예쁘게 잘하는 게 또 생각나네. 2033번님 붕어빵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 거예요. 자, H.O.T.의 행복 듣고 이어갈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H.O.T. 행복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의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6223님 노 픽시 존 생긴 거 봄?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사고가 나기 쉬운 자전거인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소란을 자주 피운다는 이유로 최근 한 편의점에서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 출입 금지 공고를 붙였다고 해요. 픽시 자전거가 이런 갈등까지 번지다니 씁쓸하네요. 유유. 예, 이에 이제 일부 학생들은 오지 말자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오죽 진상을 부렸으면 저랬겠냐 라면서 또 편의점 점주 편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픽시 자전거가 아니죠.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모인 그 학생들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픽시 자전거는 그 또 스킬을 부리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자전거이거든요. 이걸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를 내면은 브레이크가 당연히 없으니까 자제를 좀 하기가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반드시 때와 장소에 맞게 놀고 즐기고 떠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223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2551번님 신상 폰보다 중고 폰이 대세인 거 봄?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면서 폼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어설픈 보급형 신상 폰을 살 바엔 성능 좋은 이전 세대 프리미엄 중고폰을 사는 게 대세래요. 저도 곧 폰 바꿔야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 유유. 예. 저는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기계 욕심이 없습니다. 고장나야 바꿔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지금 시대는 딱 다행이에요. 스마트폰 너무 비싸졌어요. 중고폰을 사자니까 또 사기 위험도 있고 이게 또 중고폰은 조금 금방 고장날까봐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하지만 요즘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안심거래제도가 잘 되어 있대요. 걱정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가격과 성능 잘 비교해서 발품 잘 팔아서 원하시는 폰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2551번님 옥수수 맛 과자 드립니다. 1029번님 김태호 PD가 소개팅 주선하는 거 봄? 2030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점심 소개팅을 진행한대요. 참가자의 스펙, 외모, 성향 등 희망 조건을 종합해서 최적의 1대1 상대를 매칭해준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로 찍는 것만 아니었으면 당장 신청했을 텐데 얼굴이 알려지는 건 너무 부끄러워요. 소개팅 프로그램 연프 뭐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요즘 오프라인으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발전시킬 그 스타트 지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뭐 자신 있으신 분들 지원을 해보고 좀 수줍더라도 용기 내보시고 소개팅도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짝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럼 메타인지에 큰 도움이 돼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스트레스 뒤에 성장이 있어. 1029번님 커피맛 사탕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빗길이라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데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는 고장차도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3, 4차로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겠고요.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노들길도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20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는데 1차로에 여기도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자 잠실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지체고요. 내부순환로가 홍지문터널에서 성산까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봉지하차도 출구부터 성수 쪽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우리 딴짓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학생 때 딴짓 많이 했나요?
1: 전 딴 생각을 많이 했고요. 딴짓 많이 했죠. 우리 교과서에다가 이름 막 이렇게 바꿔놓는 거.
0: 그런 거 하지 하지. 기본.
1: 자연 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자영으로 더 바꿔놓고.
0: 그건 좀 귀엽네요.
1: 네,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0: 저보다 훨씬 낫네요.
1: 저는 갑자기 일단, 반성을.
0: 예, 교과서 모퉁이는 전 무조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1: 어.
0: 다르르 넘기면 되는 애니메이션 있죠.
1: 요즘도 대본에 가끔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잖아요.
0: 예, 저는 이 낙서가 버릇이 돼가지고 이 낙서를 계속해요.
1: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0: 낙서 수준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1: 학생 때부터 쌓아왔던.
0: 예, 쌓아온 낙서만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딴짓하지 않고 그래도 일해야죠. 어른 됐으니까.
1: 일해야죠.
0: 예, 깨알 뉴스 금요일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및 관리 규정을 개편합니다.
0: 뭐 어떻게 개편이 돼요?
1: 네, 오는 8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5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경우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집니다. 그동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돼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0: 어허, 그래서 90%에서 95%로 높인 거군요?
1: 네, 다만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되고요. 현금 대신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수수료 없이 100% 전액을 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 는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요. 앞으로는 소멸 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이용자에게 남은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롭게 마련된다고 해요.
0: 예,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 가끔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겠네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계곡에 가면 이 물속에서 다슬기 잡으면서 놀았던 추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다슬기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하천이나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숨지는 사고가 아이고.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0: 어머. 평화로운 그냥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1: 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6월에서 8월까지 다슬기 관련 순환 사고는 모두 134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충남 금산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 남성이 쓰러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0: 아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다슬기 채취하다가 중심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사고가 커지는 것 같네요.
1: 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주 연령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다슬기는 자갈이 많은 얕은 물에서도 쉽게 잡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채취에 집중하다 보면 물살이 센 곳까지 들어가거나 이끼 낀 돌을 밟고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음주 후나 어두워진 뒤에는 다슬기 채취를 절대 피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반드시 일행과 동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예, 고령층은 뭐 물론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계곡 찾으실 때도 안전수칙 꼭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피클볼이라는 스포츠가 인기인데요. 혹시 테디도 해보신 적 있어요?
0: 오, SNS에 간혹 보이더라고요. 네. 피클볼. 정확히 어떤 운동이에요?
1: 네, 이 피클볼은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생활 스포츠로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운동입니다. 이 탁구채보다 조금 큰 패들로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는데요. 배드민턴장 크기의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요. 공이 좀 느리고 높이도 많이 튀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예,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일 것 같은데요, 보니까.
1: 네, 하지만 운동이 쉬워 보여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패드를 반복해서 휘두르다 보면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낮추는 동작이 많아서 무릎과 발목,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에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셔야 하고요. 평소에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으로 손목이나 전완근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도 이 팔꿈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0: 예, 운동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준비 운동 진짜 필수입니다. 안전하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피클볼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오래 즐긴 스포츠래요.
1: 네.
0: 자연 리포터는 이런 거 어떻게 좀 관심 있으세요?
1: 아, 저는 이 스포츠 취재할 때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좀 패들이 탁구채보다 좀 커서 그런지 쉽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0: 아, 좋다.
1: 네, 소리가 그리고 되게 경쾌해요.
0: 아,
1: 유산소
0: 좋다.
1: 어려우시죠? 예. 한번 해보세요.
0: 아, 유산소 되는군요.
1: 네, 됩니다.
0: 아,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또 한번 하면 푹 빠지는데.
1: 네.
0: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반반 금요일을 짜릿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능성 100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안녕하세요 테디. 출근 준비하며 중딩 딸 희원이와 굿모닝 FM을 챙겨 듣는 게 즐거운 청취자입니다. 남편이 테디 팬인데요. 평소엔 바빠서 굿모닝 FM을 못 듣는데 오늘 월차 휴가라서 함께 듣고 있어요. 우리 남편 반반한 퀴즈 시켜주세요. 하트 하시면서 아내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남편분이 도전자로 들어옵니다.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 먹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8살 황재연이라고 합니다.
0: 아, 재연님 반갑습니다.
1: 네.
0: 아, 오늘 월차 내셨어요?
1: 아, 예. 오늘 연차 냈어요.
0: 뭐 하실 거예요, 오늘?
1: 아, 오늘은 오랜만에 연차 내서 안사람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0: 세상에, 너무 로맨틱하다. 결혼 몇 년 차세요?
1: 지금 이제 14년 차요.
0: 와... 14년이 흐르니까 아내분과의 어떤 추억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단단해지고 좋죠?
1: 그렇죠. 아무래도 더...

0: 단단해지고 더 애정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1: 그 와중에 또 우리 재현님은 제 팬이라고 우리 아내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0: 네.
1: 확실한가요? 여기 퀴즈 되려고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제가 그 사랑은 향기고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사랑은 향기고요?
0: 네.
1: 그 고등학교는 없어졌거든요.
0: 아,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1: 그렇죠,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0: 예, 맞아요.
1: 고맙습니다. 살짝 실망할 뻔했어. 아, 나 실망할 뻔했잖아요, 지금 재현님.
0: 네, 저도 완전 당황했어요.
1: 저 데뷔곡부터 좋아해 주셨군요.
0: 네.
1: 아, 감사합니다. 아, 태희의 매력은 뭘까요?
0: 그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네.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재현님. 어우, 갑자기 힘이 나네요. 제가 문제를 잘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반말한 퀴즈 살짝 바뀐 거 아시죠?
0: 아, 네. 알고 있어요.
1: 예, 이게 77초 동안 이제 마음껏 외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용기 있게 정답 계속 외쳐주셔야 돼요.
0: 네네.
1: 좋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말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행운의 시간 77초 동안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46 더하기 8은?
0: 54.
1: 정답이 그럼 버릇이야. 엄마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0: 패스.
1: 복숭아 동산에서 맺은 의로운 약속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도원?
0: 더리.
1: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0: 가자.
1: 인천 상륙작전의 맥아더 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0: 미국.
1: 교권보호국 감독관 임한림입니다. 이 대사가 나온 진기주, 김무열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0: 삼교육.
1: 버스 정류장을 영어로 하면 버스?
0: 스테이션.
1: 속담을 이어주세요. 늦게 배운 도둑이?
0: 패스.
1: 사람의 장기 중 콩팥이라고 불리는 배설 기관은?
0: 신장.
1: 송어를 작곡한 오스트리아 음악가는?
0: 패스.
1: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엄마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
0: 내제?
1: 아깝다. 엄마의 남동생.
0: 엄마의 남동생.
1: 엄마의 남동생은 외삼촌. 외삼촌이죠.
0: 맞습니다.
1: 예, 외삼촌이죠.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어우, 잘 푸셨어요.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능성대의 치킨을 콜라스도 획득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잘 푸셨어요.
0: 아, 너무. 실제로 풀어보니까 되게 당황되네요.
1: 맞아요. 여기 약간 긴장돼서 원래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너무 잘 푸셨어.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답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이제 아셨죠? 엄마의 남동생?
0: 네.
1: 예, 그리고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0: 아, 네.
1: 였고요. 송어를 작곡한 오스트리아 음악가는 슈베르트였습니다.
0: 네.
1: 아, 쉽지 않았어. 재현님.
0: 네.
1: 그래도 너무 잘 푸셨고 너무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오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좋은 이벤트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1: 아, 너무 로맨틱합니다. 재현님.
0: 네.
1: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0: 예, 태희님도 오늘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저 화이팅 하겠습니다.
0: 네.
1: 보내드려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신장 관련 문제 덤으로 바로 내드립니다. 신장의 순 우리말 표현인 콩팥은요, 실제 장기 모양이 이 콩과 닮았고 색깔은 팥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로 밥에 넣어 먹고요. 또 떡국물이나 떡소 재료로도 많이 쓰이죠. 씨알이 크고 붉은색 이 콩 무엇일까요? 힌트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강낭콩, 2번 홍콩, 3번 알콩달콩. 보내주세요. 정답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은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

0: 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대대장은 실망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집합!
2: 충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아니, 너무 피곤한데.
1: 뭐? 굿모닝 FM을 안 들을 거라고? 내 밑으로 다 집합!
4: 아침 7시 여러분의 기상 나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집합!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 하나인 콩팥과 모양이 닮은 콩. 정답은 바로 강낭콩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 선정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도경수의 팝콘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부로 들어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미국 어느 기업가의 고백인데요. 그녀는 노벨 문학상 작가 토니 모리슨을 참 좋아한답니다. 사실 토니 모리슨의 문장은 읽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한 남자가 토니 모리슨의 책을 두 달 동안 읽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죠. 나중에 보니 그 남자는 딱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자 이 마음으로 바짝 집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애쓰기, 그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

0: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중앙고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무사원 조병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주 고정기사고요. 네, 9시 차 출발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차량 정비나 세차 이런 거 다 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제 출발 준비, 이제 마음의 준비하는 거죠. 라디오는 잘 안 들어요, 고속버스는요. 예, 그럼 주파수가 자꾸만 바뀌니까 지역별로 가족 건강들이죠. 뭐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뭐 애들, 자녀들 건강하고 뭐 밝게 컸으면 좋은 거죠. 뭐. 아, 다짐이 오늘도 안전하게 안전운행이죠. 저희는 항상. 아, 여러분 모두 해버 굿데이입니다.
0: 서울에서 진주로 고속버스 운전을 하시는 조병옥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약간 말투에서도 느껴져요. 이게 약간 평소에 이제 말수 적으시고 성실하게 하시는 일 딱 묵묵하게 하시는 그 스타일이 말투에서도 참 느껴집니다. 라디오 맞아요.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이 이제 울산이고 또 지역별로 이제 일하러 많이 떠나기 때문에 차 안에서 라디오 주로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 지나가면 그래서 또 주파수 맞추는데 한참 걸려. 알죠? 이렇게 또 눌러서 한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찾는 그 방송 가려면

어방송도 거쳐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만 승무사원, 야 승무사원이라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일하시는 예, 현장 업무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같이 사는 느낌이 싹 듭니다. 서울에서 진주 고정이라고 하셨는데 멀어요, 그죠? 진주 진짜 먼데. MBC 라디오 미니 앱은 주파수를 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지역에서 지역 방송 나와요 해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앞으로도 굿모닝 가족들의 출근길 풍경 그리고 다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하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나는 시작을 하고 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 코너 굿모닝 굿 메시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여름 휴가 기다리고 있지만 미리 휴가를 너무 많이 써버린 프로 직장인 MBC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휴가 없는 이희준입니다.
0: 예, 그가 너무 행복한 모습 많이 봐서 너무 꼬숩네요. 스페인 다녀온 거 진짜 부러웠어.
1: 그 봄에 이제 연차를 많이 써가지고
0: 많이 써서.
1: 근데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단 길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0: 아, 그것도 쌓으면 다시 정립되는군요.
1: 연말에 일수가. 어떻게 한번.
0: 그래, 그래. 예.
1: 어우, 옆에 우리 눈빛들이 무서워요. 아니, 우리 제작진들이. 아니요.
0: 스페인, 아, 진짜 제가 꼭 다녀오겠습니다.
1: 어?
0: 스페인을.
1: 언제요?
0: 몰라,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 가고 싶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1: 네.
0: 근데 휘준 아나운서 이후로 스페인 무조건 가고 싶어요.
1: 아, 스페인.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음식이 1순위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1: 우리 테디도 좋아할 겁니다. 스페인.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가면은.
0: 그래.
1: 음식 너무 맛있어.
0: 그리고 저는 건축물 보는 거 좋아하니까. 아, 무조건 가고.
1: 아, 가우디.
0: 아, 네, 가야지,
1: 가우디 가야지. 보고 오셔야 됩니다.
0: 여러분으로 꼭 가겠습니다.
1: 휴가철 느낌 나네요. 네.
0: 저는 근데 여름에는 못 갑니다.
1: 저도요. 저도요.
0: 언어 유의. 그럼 우리 일해볼까요?
1: 아, 일해야죠.
0: 아유, 환경 좋다. 시원하다.
1: 일하다. 네. 예. 일하자. 일하자.
0: 일하다. 유의하세요. 예.
1: 유의할게요. 예.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 직접 써오셨어요.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아, 소나기가 많이 오네. 아,
1: 어?
0: 아, 저분. 네, 이상형인 김태순 대리님? 저 대리님, 그 혹시 우산 없으세요?
1: 아, 이 휘돌 사원님. 아, 그러니까요. 아까는 여우비더니 갑자기 또 소나기가.
0: 저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시는 거면 제 거 같이 쓰실래요?
1: 어, 뭐야? 뭐야? 강동원이야? 뭐야? 네? 아, 아, 그러면 실례 해도 될까요?
0: 설렌다. 아, 대리님 착하셔가지고 화도 안 내신다던데. 어, 어떻게 이렇게 대화만 해도 천사라는 게 막 느껴지냐? 어, 와.
1: 어, 어, 저기 버스 오는데 우리한테 물 튀길 것 같은데.
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아,
0: 어, 어, 어,
1: 야, 아,
0: 어, 어,
1: 다 젖어.
0: 아니, 어, 괜찮으세요, 대리님?
1: 완전히 다. 야!
0: 오, 오, 오, 뭐야?
1: 운전 똑바로 안 해!
0: 아니, 어휴.
1: 아, 갑자기 소나기 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아, 진짜. 아, 아우, 다, 어.
0: 아니, 저, 화 안 낸다고 천사라고 들었는데.
1: 너는 운전 똑바로 안 해!
0: 어, 아니, 저.
1: 너 맞을래?
0: 아,
1: 진짜.
0: 아, 어, 저기, 그, 아,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어. 집에 제사가 있어서,
1: 어머,
0: 먼저 가볼게요.
1: 어머, 휘돌 사원님! 아,
0: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정극이네요, 정극.
2: 이렇게까지 제가 캐릭터를 극적으로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0: 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단어 소나기입니다.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소나기. 어디서 왔을까요?
2: 아하, 이제 우리나라에 소나기 없어지지 않았나요?
0: 네?
2: 우리나라 소나기 없어지고
0: 네.
2: 예, 동남아와 똑같이
0: 아, 스콜이라고 하는
2: 스콜이라고 부르잖아요.
0: 예, 예, 예. 갑자기 쏟아지는 거.
2: 진짜 날씨가 너무 많이 변했어.
0: 네.
2: 아, 소나기. 소가 난다는 아닐 거고. 소나를 아, 모르겠네.
0: 빨리 갈게요.
2: 예.
0: 네. 자, 독특한 설이 있습니다. 함경도의 어느 두 농부가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두고 음매에 소를 걸고 내기를 했대요.
2: 에이, 거짓말 좀.

0: 아, 일단 들어봐요. 네, 에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설이에요, 설. 근데 비가 갑자기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내기를 소내기 해가지고 이 비를 소내기에서 소나기가 나왔다라는 설입니다. 설.
1: 이거 만든 사람 와봐 잠깐만. 분명히 현재 있다.
0: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만든 보면서
1: 현재 있어.
0: 자, 언어학적인 유래를 한번 그냥 보면요.
1: 아, 예.
0: 네, 소나기는 15세기부터 쇠나기 형태로
1: 어?
0: 쓰였대요.
1: 진짜네.
0: 쇠는 매우 심히를 뜻하는 부사인데요. 나는 날출, 즉 나오다, 나가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 나, 그리고 기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보면 심히 내리다, 아, 심하게 내리다 라는 뜻인 거예요.
1: 아, 저는 쇠랑 소가 같은 의미인 줄 알았더니
0: 그러니까 의미인데? 상관이 없는 단어. 예, 예. 그 음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19세기에 들어서 쇠의 애가 탈락을 해서 소나기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1: 아, 이게 맞을 것 같네.
0: 농부 내기는 약간 좀 그랬죠?
1: 농부 내기네.
0: 너무 의심한다.
1: 그러니까.
0: 자, 참고로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여우비, 아까 그 상황극에 나왔던
1: 예,
0: 여우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아, 이거 하면 테디 화낼 것 같은데.
1: 화 왜 내요 제가.
0: 자, 설이 있어요. 자, 꾀가 많은 여우는 숲속의 왕 호랑이와 결혼을 하면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꾀어서 벌써 두려워. 햇살 좋은 날 드디어 결혼을 해요.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여우를 짝사랑했던 어, 무서워. 구름이 있었어요.
1: 아, 구름이? 네. 생물도 아닌데. 네,
0: 구름이. 근데 이제 그 시집가는 여우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1: 아,
0: 짝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비가 여우비다.
1: 야. 그렇구나. 이걸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추도사예요? 무도사예요? 은비예요? 까비예요? 누구예요? 빨리 나와봐. 네 명 중에 한 명 빨리 나와봐.
0: 설이잖아요, 설.
1: 알겠습니다.
0: 이런 게 있다.
1: 이런 건 약간 동화스럽고도 재밌잖아요.
0: 네, 나도 네,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비주얼 아나운서 고생하셨네요. 보내드리면서
0: 네,
1: 제이워크의 여우비. 아,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0: 감성. 네.
1: 예,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많이 놀랐죠? 제이워크 여우비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 4부 어제 못해서 아쉬웠어요. 굿모닝 베이스볼 오늘 함께합니다. MBC 김나진 캐스터와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쭉 전해드릴 거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2: 찜.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6: 네, 잠시 소강 상태 보였던 장맛비가 오늘부터 제주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부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돼서 일요일 밤이 되면 전국에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호우특보 수준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지금도 수도권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우산은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0도로 오늘도 무덥겠고요. 내일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네, 아,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네. 주말에 뭐 드실 거예요?
1: 주말에 아마 높은 확률로 뭐 우동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걸 먹지 않을까.
0: 아, 생각보다 너무
1: 초밥.
0: 아, 우동과 초밥.
1: 네, 그 세트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0: 아, 일식 라인으로 가네요.
1: 네, 네.
0: 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잠깐 메뉴만 얘기해도 막 상상이 되니까 네. 좀 행복해지는 금요일이긴 합니다. 자, 금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을까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막말과 남북 핵협상, 두 번째 키워드는 인천공항 주차장, 마지막으로는 코레일 통폐합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 막말과 남북 핵협상입니다.
0: 통일부가 최근 1990년대 초에 남북 핵협상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부가 남북회담 문서를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핵협상에서 남북이 격렬하게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당시 긴박했던 협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남북 대표들이 심지어는 뭐 놈, 깡패, 강도 같은 거친 표현을 또 주고받았고 상대방의 발언을 끊거나 책상을 치는 모습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0: 아이고. 당시 남북은 어떤 문제를 놓고 가장 이제 치열하게 맞섰을까요?
1: 당시 이제 남북은 핵시설 사찰 방식과 시기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남한은 이제 실효성 있는 상호 사찰을 요구를 했고 북한은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먼저 요구하면서 맞섰습니다. 이후 이제 겨우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긴 했었는데요. 다만 북한은 이후에도 사찰 방식과 기한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을 늦추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0: 예, 남한과 북한이 회담장에서 치열하게 싸운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외모 비하까지도 좀 문서에 담겼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남한 측 대표한테 탈모가 있었는데 북측 대표가 머리카락이 없는데 햇볕을 쬐면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남한 측 대표가 걱정이 많은 양반은 머리가 있고 왜 나같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지? 이렇게 좀 씁쓸하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측 대표가 머리가 없는 분들이 대신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다 이런 취지로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0: 무슨 말들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1: 그러니까
0: 예, 30여 년 남북 핵협상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기록일까요?
1: 뭐 탈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0: 예.
1: 예, 남북 대화가 이제 남북 핵협상 문서 3,800여 쪽을 공개하면서 밝혀진 건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남북이 기싸움을 벌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역사 자료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또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인천공항 주차장입니다.
0: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부정 사용해서 자리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주차 제도를 대폭 바꿨죠?
1: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월 상주 직원 정기 주차권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정기 주차권 관리 부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우선 기존 정기 주차권 3만여 건을 모두 무효화를 했고요. 기존보다 50% 이내로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0: 예, 정기 주차권을 대폭 줄인다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 직원용 정기권도 좀 줄이는데요. 기존 3,500매에서 400매로 줄여서 약 88% 감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단기 주차장은 임산부와 장애인, 뭐 긴급 출동 차량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객 전용으로 운영해서 최소 500면 이상의 여객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0: 예, 이렇게까지 제도를 손보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이게 앞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3만 천여 건이었는데 이게 전체 주차면의 84% 수준에 달한 겁니다. 이제 일부 직원들이 또 해외여행을 가면서 장기간 주차장을 이용을 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0: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도 훨씬 강해지겠네요.
1: 이게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이나 지정구역 위반, 장기간 주차 등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이 되면 경고부터 뭐 정기권 1개월 제한, 1년 제한, 영구 제한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할 방침이고요.

0: 또 오는 8월에는 유료 전기주차권 요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런데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요?
0: 이번 개편에 따라서 전기권 발급량이 크게 줄고 주차장 이용에도 일부 제한이 생기면서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 측은 장기 주차장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상주 직원 전용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도 함께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아무쪼록 뭐 양쪽 다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코레일 통폐합입니다.
1: 정부가 코레일 자회사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정부가 현재 5개인 코레일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 물류, 유지 관리 등 3개 전문 회사 체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1: 이렇게 자회사를 통합한다. 그러면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까요?
0: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묶어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1: 네.
0: 특히 이제 나눠서 담당했던 고객 서비스 영역이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분리가 돼 있던 유통과 물류도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운영 효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다만 자회사 통합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기관 통합을 마무리하고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업무와 기능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예, 이번 코레일 자회사 통합이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0: 그러니까 이번 통폐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이후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인 건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왜 필요한 기관인지 의문을 갖는 곳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개혁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 업무 보고에서도 사실은 이 자리 나눠주기 관련된 좀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결국 이제 정부는 이번 코레일 자회사 통합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점검해서 효율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철도 이용객들에게 반가운 소식 또 있죠.
0: 그렇습니다. 오는 이제 8월에는요. KTX와 SRT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코레일톡과 SRT 앱을 따로 이용해야 됐는데요. 앞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고속철도 승차권을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늘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기간도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이제 오늘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통폐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통폐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국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최기찬 기자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0: 저는 슈가의 샤인을 신청했습니다.
1: 이야, 여전하네요.
0: 네, 여전합니다. 예.
1: 이유가 있겠죠. 이 노래 신청한 이유.
0: 샤이니 이제 빛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또 최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빛나고 테디도 빛나고 다 작가님도 빛나고 피디님도 빛나고 다 청취자분도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1: 예.
0: 또 이제 제가 댓글을 어디서 봤는데 SNS에 댓글 봤는데 전민기 사무총장님 배용준 닮았다고
1: 예, 예.
0: 누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갑자기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죠. 와이프분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예. 갑자기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1: 이야 여러 가지 산만하게 선정한 신청곡.
0: 이유가 여러 가지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이유가 네. 아주 산만한데 그래도 덕분에 네. 오랜만에 슈가의 노래 샤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려요. 다음 주에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에 MBC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많이 밀립니다. 빗길이라 안 그래도 평소보다 밀리는데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계속 서 있어서 정체가 심합니다.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1시간 20분은 걸리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또 천호대교 부근도 사고 나서 밀립니다. 일산 방향도 광진구 일대 또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는 지체되고 있고요. 제2자유로도 정체가 더 심해져서 광매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압구정동 일대도 이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늘은 노들길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이 비교적 덜 밀리는데 연희램프에서 홍제문터널까지 지체고요. 반대 기름동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이쯤 되면 흔히 드리는 질문입니다. 2026년 반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이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야구도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 끝내기 역전 말로 홈런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네,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 아, 진짜 반이나 남았다라고 할 때 아까 역전 끝내기 홈런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네. 아니, 너무 많이 남았네.
0: 많이 남았어. 한 11월쯤 말로 홈런 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2026년에 나의 성과는 아직 예. 판단하기에 너무 많이 남았어.
0: 그러니까. 와. 말로 홈런 치고 테디처럼 이제 작년 시상식처럼 예. 딱 가서.

0: 아, 아. 한마디 하고 그거 아. 상상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1: 그러네, 작년에 상 받았네. 이제 그 이후로 상 받을 일이 없네.
0: 아니 아니요, 있어 있어. 몰라요 몰라.
1: 어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입술이나 이게 좀 녹이지 이건 뭐 이제 할 게 없네.
0: 아 아니 아니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네,
1: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근데 여유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행복합니다.
0: 네.
1: 며칠 전에 이제 이휘준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국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0: 그 녀석이 또 뭔 얘기를 했나요?
1: 그러니까 그 어디를 너무... 갔는데 후배가 있어.
0: 네.
1: 그럼 선배로서는 무조건 밥을 산다. 아~ 내가 또 후배일 때는 선배가 와 그럼 아 무조건 사주시겠구나 아, 생각한다.
0: 예.
1: 이게 엄청 무서운 문화가 있네요.
0: 그렇죠. 예, 제가 뭐 어린 연차였을 때 정말 너무 좋았던 MBC의 문화였죠.
1: 예.
0: 근데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악습이다.
1: 집 밖에 잘 안 나가시죠. 어디 나가면 만나야 되잖아.
0: 이제는 악습 중에 악습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1: 그래 있습니다. 개선해야 돼.
0: 개선해야죠.
1: 해야지.
0: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지난번 회식할 때 네. 테디한테 잘 얻어먹었습니다.
1: 아, 그건 뭐 저희가 꾸린 거니까.
0: 네,
1: 저희가 꾸린 거니까 당연히 네. 보시는 건데.
0: 이렇게. 예.
1: 아, 저는 이제 그 네. 가수들은 사실 뭐 선후배 뭐 회식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없고.
0: 아.
1: 그 연극이나
0: 예.
1: 뮤지컬.
0: 아,
1: 무대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회식을 자주 하니까. 그때 이제 선배들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0: 네네.
1: 잘 나가는 사람이 선배.
0: 그렇죠.
1: 돈 잘 버는 사람이 형.
0: 아, 그분이 형들이에요.
1: 아, 그렇게가 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60세의 대선배님,
0: 아,
1: 우리 큰형님들도
0: 예.
1: 예, 저기 20대 잘 나가는 친구가 오면
0: 네.
1: 아이고 형님.
0: 아, 그렇구나.
1: 아, 그렇게 해 주시니까
0: 예.
1: 오히려 더 편해져.
0: 아, 그럼요.
1: 예, 받아들이는 거죠.
0: 예, 예. 아, 제가 그 7월에 회식 가서도 테디한테 잘 얻어먹겠습니다.
1: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0: 네, 마음껏 좀,
1: 아, 제 생각보다 다들 못 드셔가지고
0: 아,
1: 속상합니다. 제가.
0: 아 그렇구나.
1: 예.
0: 이번엔 장소를 한번 바꿔보는 걸로.
1: 예, 네,
0: 상암동을 벗어나서
1: 어?
0: 중심부로.
1: 아니, 상암동이 좋은 데 많아요. 좋은 데
0: 많아가지고. 네.
1: 어이, 큰일 날 뻔했네.
0: 네.
1: 자, 굿모닝 베이스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가시죠.
1: 이 예. 코너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되면요 야구 볼 때 더 맛있죠. 홈런 과자
0: 알겠습니다.
1: 자 이번 주 KBO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0: 네, 첫 번째 키워드 인기 속 검은 그림자입니다.
1: 오 뭔가 음침한데.
0: 아 뭔가 음침해요. 그래도 네. 시작은 조금 밝게 KBO 리그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6만 명이 넘게 입장을 하면서 700만 관중 달성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전반기 700만 관중 돌파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를 이어가고 역대 최다 관중 돌파는 유력해 보입니다. 사실 뭐 이런 인기 소식 제가 틈만 나면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책무를 좀 해야 되잖아요.
1: 예예. 예.
0: 네, 근데 이제 그 책무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뒤에 검은 그림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1: 오 좋다 좋다.
0: 네, 제가 좀 야구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야구표 없냐?
1: 아
0: 이게 제일 많이 받는다.
1: 아 그렇겠다.
0: 네.
1: 아, 예.
0: 어디 없어요? 요거. 근데 저도 당연히 야구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근데 저도 딸을 위해서 그 예매 사이트에 도전을 계속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정된 시간 초단위로 맞춰놓고 딱 들어가도 PC방에 가도 이게 티켓이 이미 없어요. 들어가면 아,
1: 예.
0: 전문 뭐 매크로라고 하죠. 이제 뭐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제 조직적인 안표상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 예매가 있고 선 예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1: 오.
0: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작년 말에 국회에서도 보고가 되고 대청 마련 공론화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뿐입니다. 거짓말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활개를 치고 그래서 이제 양도 사이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또 들어가 보니까 5배에서 한 10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없어져야 된다.
1: 그렇지.
0: 이런 건데 당연히 이제 팀들과 리그가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래서 인기는 누리되 그에 해당하는 책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1: 맞아요.
0: 예,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이렇게 스포츠 선수가 잘하고 스포츠 팬들이 사랑해서 부흥한 것들은 온전히 그 스포츠에 돌아가야 되는데
0: 아
1: 중간이 떼먹는 사람들이 지금 아, 너무 속상하네.
0: 너무 속상해.
1: 예, 너무 속상해.
0: 요놈의 티켓. 예.
1: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갈 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표 뭐 이런 거 진짜 근절돼야 되고 매크로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실패? 아니면

0: 이번엔 다르다 입니다.
1: 어떤 실패와 이번에 예. 뭘 다르게 하는 건지 예, 네. 궁금합니다.
0: 키움 히어로즈 얘기.
1: 아, 네. 예.
0: 사실 키움이 이제 성적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또다시 실험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3명 중에 타자 2명, 투수 1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이제 또 같은 실험을 합니다. 사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 대부분의 팀들은 외국인 선수 3명 중에 2명은 투수, 1명은 타자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1: 예.
0: 이렇게 돼야 전력이 이제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움은 지난 시즌 타선 보강하겠다면서 푸이그나 카디네스 이런 선수들로 외국인 타자 2명으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1: 아이고.
0: 예, 한 선수는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방출이 됐고 또 이 카디네스 선수는 90경기도 출전을 못했고 투수들마저 이제 젊은 투수들이 조금 성장이 더디게 흘러가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키움이 작년에 5월 한 달 동안 22패를 당했어요.
1: 와,
0: 한 달만.
1: 예. 아하.
0: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전반기 종료되고 이후에 감독 단장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키움인데 올해도 좀 팀이 여러 가지로 힘든데 두 명의 외국인 타자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발진은 알칸타라, 뭐 안우진 선수에다가 박준현 선수, 뭐 젊은 선수들이 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하영민 선수까지 있어서 이제 선발보다는 한번 타격을 보강해보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키움 유니폼을 입고 뛸 예정인 데이비슨이 과연 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이 실험이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키움이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응원도 보내면서 관심도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 야, 진짜 팬들 얼마나 간절하게 응원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예. 에이, 너무 키움, 오랫동안.
1: 예. 키움 히어로즈 멋지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비와 당신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KBO 리그에서도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 화요일에 하나와 KT 대전 경기 있었거든요. 근데 4회 시작 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 뭐 1시간 26분 기다린 끝에 노 게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경기를 뭐 한 3회까지는 치렀는데 경기가 없어진 거죠. 기록도 다 없어지고 경기 결과도 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한화를 한번 들여다보면 7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 대승이었는데.
0: 예, 예. 또 한화가 연승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야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반면에 KT는 또 한숨을 돌린 거죠. 7점이나 내줬는데 이거 게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1: 너무 땡큐지. 너무 땡큐지 진짜.
0: 근데 이후에 상황이 또 반전이었어요. 밤 10시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있었는데 실제 경기장에는 노게임을 선언한 직후 빗줄기가 약해지더니
1: 어머.
0: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지나지 않아서 비가 그쳤대요.
1: 아.
0: 현장에 있는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린 거지. 그러니까
1: 1시간 26분을 기다렸는데
0: 그러니까
1: 안 그치다가 노 게임 했더니 10분에 딱 그쳤
0: 그친 거예요.
1: 아, 내 주식 같네. 아, 미안합니다.
0: 예. 아, 그렇죠. 예, 다들
1: 타이밍을 모르겠어.
0: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죠.
1: 예, 예.
0: 좀 야속한 거죠. 하늘과 사람이 야속한 거지.
1: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0: 특히나 강백호 선수 하나 2회에 이제 시즌 20번째 홈런 때려냈거든요. 근데 지워진 거죠.
1: 아, 이거 진짜 아깝다. 개인 기록 네. 너무 아깝네요.
0: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 80타점 고지를 밟으면서 한밀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80타점 고지 밟았는데 이것도 미뤄지는가 했어요. 근데 다행히 다음날 경기에서 바로 첫 타석에서 20홈런은 되찾았습니다. 아, 이건 다행.
1: 아, 너무 다행이고.
0: 또 반면에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KT의 사워 선수였는데 2이닝 7실점 했습니다.
1: 그렇지.
0: 근데 기록이 사라졌네.
1: 사라지고.
0: 예, 예.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울고 웃고 또 다음날 KT가 또 이겼어요. 이러니까 한화는 정말 죽을 맛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또 비로 인해 울고 웃고 개인들이 울고 웃고 팀들도 웃고 웃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었던 일은 개인 기록도 있었지만 있었는데 없었다가 다시 있어요?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 뭐예요?
0: 이게 노게임이 선언된 경기에서

0: 나왔던 장면으로 상을 받은 선수가 생겼어요. 바로 하나의 페라자 선수인데
1: 돼요 이게?
0: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명장면,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씬 스틸러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네. 페라자 선수가 우천으로 노 게임이 선언됐던 5월 26일 창원 경기에서 진기 명기를 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태그아웃 피하려고 몸을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마치 소림사에서 이렇게 허초를 날리고 공격을 하고 피하고 이런 장면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이게 메이저리그까지 소개를 되면서 각종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페라자는 이 경기와 상관없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1: 야, 예. 이게 할만하네요.
0: 할만하죠.
1: 모든 경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네. 진짜.
0: 교훈이 그렇게 되네요. 네네. 사실 뭐 비로 인해 울고 웃는 팀과 선수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장마가 야구의 반가운 손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컨디션도 관리하기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고 비에 젖은 그라운드는 부상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변수가 많이 생기고 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 온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하면서 좀 멘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비로 취소가 경기가 되면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빚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쌓이면 안 돼서 팀에게는 막판 이제 부담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이런 장마철 잘 관리 잘해서 이겨낼지 궁금해지는 우리 리그 감미 됩니다. 네. 예.
1: 또 장마가 늦게 시작을 해서
0: 맞아요.
1: 한창 이제 중반부 가고 있는데 장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변수 무시할 수 없는데 응원 가실 때 혹시 모르니까 우비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에픽하이 유나 함께한 우산 띄워드릴 건데 이 노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만나볼게요.

0: 에픽하이와 유나가 함께한 우산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소개해볼까요?
1: 네, 유유맘. 저는 푸른피 삼성 팬이지만 NC 다이노스 데이비슨 선수 추천합니다. 방출 소식 듣고 마지막 경기 때 눈물 맺힌 거 참고 경기하는 모습에 뭉클하더라고요. 또 동료 선수들 우는 모습도 너무 슬펐는데요. 다행히 키움으로 가서 다시 뛴다니 반갑네요. 흐흐 하셨어요. 예. 요게 반전이더라고요. 같은 동료 선수들이 막 울고 했는데 바로 갑자기 바로 상대팀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어서. 근데 이제 너무 감동적이긴 했어요,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함께 또 운동하고 했던 이 가족과 같은
1: 그렇죠.
0: 예, 사람들이니까.
1: 맞아.
0: 떠날 때 아쉬워하는 모습이 또 찡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1: 네.
0: 명선 님께서 롯데 주전 포수 손성빈 선수요. 지난 일요일 LG와의 경기에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했어요. 2루타만 무려 3개였는데요. 9회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견제사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자. 아프지 말고 안방 책임져줘요.
1: 이야, 이제 손성빈 선수도 무르익고 있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주변에 그 롯데 팬들이 잠자고 있던 분들이 좀 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다행입니다. 한동안 또 많이 좀 시큰둥했던
1: 그러니까요.
0: 우리 주변에 또 한 분 계신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진짜 큰 잘못을 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1: 네.
0: 사과에도 안 받아줄 생각이었어.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었거든요.
1: 와, 비유가.
0: 근데 잘해주니까 또 슥 또 좋아했던 마음이 슥 올라오니까.
1: 슥슥 올라오는구나.
0: 또 슥 쳐다보더라고.
1: 예. 보통 다시 만나면
0: 같은 이유로.
1: 아니야, 여기까지.
0: 같은 이유로.
1: 결과가
0: 개선될 때도 있어요. 개선될 때도 있어요.
1: 위험하네.
0: 개선돼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때.
1: 이놈의 입이 방정이네. 진짜. 때려 때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입이
0: 하겠습니다. 네. 다음 MVP 볼까요?
1: 네, 4045번님 두산 베어스 곽빈 선수요. 투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 자릿수 탈삼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구력이 약하단 말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면서 눈에 띄게 삼진 숫자가 늘었어요. 두산의 에이스 곽빈 정말 기특합니다.
0: 이제 든든하고 기특하고 하네요.
1: 너무 멋있어요. 진짜 진짜 빠른 공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국가대표로 또 활약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두산 팬들은 이런 게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오는 거예요.
0: 좋아. 예. 9743님이 한화 이글스의 복덩이 페라자 선수요. 페라자 하면 명상 홈런 짤이 유명한데요. 타석에서 명상을 한 후에 바로 홈런을 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 SSG와의 경기에서 타석에 오른 페라자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길래 혹시 또 기대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역시나 담장을 넘기고 3점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라자 잘생겼다.
1: 진짜 너무 멋있어. 왜 선수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딱 한번 해줄 때 있잖아요. 이때가 좀 뭔가 진짜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0: 눈을 감고 있다가 탁 떠서 딱 치면 홈런이야.
1: 맞아요. 옛날에 왜 펜싱 박상현 선수라고 있었는데 할 수 있다 그치, 되내다가 막 6점 차 뒤집고 막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이래
0: 해내는 모습 진짜 감동이 있어요.
1: 그런 게 진짜 스포츠의 맛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0: 이것도 우리 여진 작가가 또 엄청 팬이니까 페라자 잘생겼나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해요 이런 표정으로.
1: 그러니까요.
0: 이야. 함부로 또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하는 작가라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1: 맞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출신이어서 그 지진 피해 때문에 이렇게 막 이제 호소하기도 했었어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많은 팬들이 또 동참해주는 모습이 좀 리그의 따뜻함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0: 인류의 아픔이니까.
1: 그러니까
0: 함께 해야죠.
1: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0: 한 번만 더 소개할까요?
1: 패트리샤. 기아 타이거스 김씨 형제들이요. 먼저 김도영 선수 홈런 선두답게 경기마다 빵빵 쳐주고 있고요. 김선빈 선수 드디어 타이거즈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령 선수 호령전 뭐시대 무슨 일이대 기아에서 수비 하나로 10년을 넘게 살아남은 선수가 공격력까지 갖춰주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0: 완전 서울 사람 같았어요 지금.
1: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0: 완전 서울 사람 같아요. 무시대 무슨 일이대
1: 해야 되는데
0: 무시대 무슨 일이대
1: 이게 너무 어려워.
0: 너무 깜찍하셨습니다.
1: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외웠는지를 알았어요.
0: 자, 굿모닝 베이스볼 모두 주간 MVP에 선정이 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맛있는 홈런 과자 선물로 보내드려봅니다.
1: 자, 이쯤에서
0: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킹.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는데 마칠 시간입니다.
7: 네.
5: 아 근데 아쉬운 또 소식이 있어요.
7: 요.
5: 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굿모닝 베이스볼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7: 아 다음 주.
5: 네.
7: 아 아쉽네.
5: 너무 아쉽네요.
7: 예.
5: 이제 저는 김나진 캐스터 때문에 야구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7: 그러니까. 아하. 예. 아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유니만 아니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기 때문에.
5: 알겠습니다.
7: 반드시 저는 예. 돌아올 거고 다음 주에 그 I'll be back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5: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인사 나누면서 네. 아쉬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네.
5: 하반기 아시안게임 있으셔가지고 또 바쁘시기도 하고.
7: 아 그렇죠. 그렇죠.
5: 예. 이제 뭐 아시안게임. 초점 많으시겠네요.
7: 예, 저도 아시안게임으로 이제 현지 출장도 가야 되고 하니까
5: 그러니까, 예.
7: 여기 굿모닝 FM을 이용해서 광고도 많이 하겠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7: 이휘준도 많이 찔러대면서.
5: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끝곡 없이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7: 네. 네.
5: 바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7: 예.
5: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8: Have a good d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첫 곡은요, 저희가 목요일날 초성 퀴즈로 드린 정답곡이 나가는 날이죠. 근데 이게 문자 참여를 한 분들께만 초성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사실 미니로 들으시거나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오프닝 곡의 초성이 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입니다. 제가 어제 퀴즈로 나갔던 초성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선착순으로 다섯 분을 추첨해서 팟빵 세트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어제 드린 초성은요, 이응, 피읍, 티읕. 이게 네 번 반복되고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아하, 아하 이렇습니다. 예, 긴장하고 들으시는데 힘 빠질 만큼 쉬우시죠. 자,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